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공부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 꽂혀. 하루 5분 쉽게
4: 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꽂혀. 메디

0: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Nobody knows the trouble I've seen.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알 밀러의 찬양이었습니다. 그 전에 보내드린 곡은 유동근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실족해도 건져주시는 우리 보혜사 성령님 인도에 따라 주만 바라보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Bethlehem of the Republic 청해 주셔서 디온 워릭의 찬양으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했습니다. 찬양이 있는 주일 아침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중에는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로 방송이 되고 있고요. 주일 이 시간에만 그대 창가의 이명입니다. 여러분께 찬양 신청곡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 중에 문자메시지 샵1212 우물정 1212 휴대폰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숲향기님, 숲의 마을 중원 계곡 물이 맑고 깨끗하니 많은 분들이 오시네요. 금요일에 2월에 결혼한 딸과 사위가 와서 자고 같이 계곡도 가고 또 마당에서 가마솥에 삼계탕도 하고 주일에 함께 제가 사역하는 교회로 예배드리러 가려고요. 할머니도 뵙고요. 아, 너무 좋으시겠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신청곡 적어주셔서 행복한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강성식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로맨틱과 질투님이 오랜만에 신청곡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행복한 주일 일부 예배 드리고 와서 여유롭게 함께합니다. 부름바다 나선이 몸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조수아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경기 도민은 자동 가입. 경기 기후 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 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경기 도민은 자동 가입. 경기 기후 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 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그대 창가에 이명희입니다. 창가에서 주님과 주일 아침 주님을 생각하며 나누는 묵상의 시간. 오늘은 정여울 작가의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게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캐나다 작가 로시모드 몽고메리의 소설 빨간 머리 앤. 주인공 매슈와 마릴라는 농장 일을 도울 남자 아이를 구하게 된다. 그들의 바람과 달리 기차역에는 여자 아이 앤이 서 있었다. 매슈는 가엾은 앤을 차마 돌려보낼 수 없어서 일단 집으로 데려온다. 마릴라가 여자아이는 불필요하다며 고집스럽게 앤을 거부하고, 도대체 이 아이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자 매슈에게서 놀라운 대답이 돌아온다. 그 애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애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다고. 매슈의 조용한 고백을 들으며 나는 소리 없이 울었다.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존재조차도 그 어떤 불평과 고민 없이 완전히 내 곁에서 품어주는 것. 내가 상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더라도, 내가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내가 그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리라 결심하는 것. 태양을 향해 끊임없이 각도를 바꾸며 어떻게든 햇빛을 더 많이 쬐고 싶어하는 해바라기처럼 매슈는 앤을 바라본다. 그의 사랑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고, 보상받으려 하지 않기에 더욱 성숙하며, 그 어떤 타인의 시선에도 휘둘리지 않기에 비로소 완벽해진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당신에게, 더 깊은 배려와 자비를 누릴 자격이 있는 당신에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랑을 이 세상에 베풀 힘이 있는 당신에게, 조건 없는 사랑, 화려하지 않으나 더 낮은 곳에서 빛나는 사랑을 선물하고 싶다.

김도현 피처링 옥상달빛 사랑이란 전해드렸습니다. 찬양과 묵상이 있는 주일 아침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이번에는 예수 사랑하심은 Jesus Loves Me 조이앤 로리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포힘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포비님, 안녕하세요. 인사 건네주셨어요. 반갑습니다. 0326번께서도 샬롬 하고 들어오셨고요. 1441번께서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남항대교라고요.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네요. 그리고 소영님, 처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평하늘님께서는 항상 새벽에 듣는데 이 시간에 듣는 건 처음입니다. 그대창가의 이명희입니다. 어느 시간대건 편안한 목소리로 듣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93.9 음악 FM에서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내가 매일 기쁘게로 여러분 뵙고 있는데 그 시간에 들으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정성화의 오직 믿음만이 신청해 주셔서 보내드릴게요.

오직 믿음만이 정성화의 찬양이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님, 이번 달 저희 교회 찬양단 특송곡입니다. 비 준비하시니 청해 주셨어요. 심형진의 곡.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그대 창가의 이명입니다. 잠시 후 CBS 노컷 뉴스 듣고 저는 그대 창가의 이명입니다. 2부에 다시 뵐게요.

0: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와 함께해 보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집은

0: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경기도가 드릴게요.
2: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1: 드릴게요.
3: 예술인 기회소득.
2: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1: 드릴게요.
3: 예술인 기회소득.
2: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1: 당연히 드립니다.
3: 예술인 기회소득.
1: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1: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한국일보지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한 소방관이 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인천 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10시 20분쯤 서해구 성남동 쿠팡 32 물류센터 인근에서 40대 소방관 A씨가 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화재로 병원 치료를 받은 소방관은 2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어제 오전 6시 54분쯤 발생한 이번 화재는 24시간이 넘은 오늘 오전 8시까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에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292가구 366명이 안전을 위해 사전 대피했습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로 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임시주택 일부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발생한 인명피해가 없는 가운데 지난 17일 오전 8시부터 오늘 오전 6시까지 경북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안동이 189mm, 문경이 178mm, 의성이 157.5mm 등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경북권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앞으로 30에서 10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여고생이 숨진 서울 음마파트의 화재 원인으로 무자격자의 전기공사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최근 167쪽에 이르는 보고서를 통해 화재가 인테리어 공사와 연관성이 있다는 취지의 추정적 결론을 처음 내놨습니다. 발화 원인을 가리키는 물리적 증거는 불에 탔지만 이사 직전 이루어진 전기 배선 공사에서 전선끼리 안전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연결하고 불연성 보호제로 덮이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전선을 만진 작업자들은 전기기술 자격증이나 면허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2만 2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일부 이용자의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KT에 대한 정부의 제재 수위가 이르면 이번 달 확정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KT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안을 심의 의결할 전망입니다. 법정 최대 과징금은 2천억 원 안팎에 달하지만 위반 정도와 사고 이후 조치 등을 반영한 실제 제재 규모가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해킹 사고 당시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예상됐으나 감경 사유 등이 참작돼 최종 1,348억 원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역대 최대 과징금 기록은 개인정보 3,756만 명이 유출된 쿠팡에 부과된 6,247억 원입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초청을 받고 어제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 10월 이후 약 9개월 만으로 구체적인 방문 목적과 세부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 외무상이 주요 외교 일정이나 기념일 등 뚜렷한 계기가

보이지 않는 시점에 움직였다는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위한 사전 조율에 나설 것이란 추측이 나옵니다.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의 무력 갈등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란의 공격에 미군 병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1도입니다. CBS 뉴스

0: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1: 우리 서로 만날 때 언제나 미소를 띠며 만납시다. 미소는 사랑의 시작이니까요.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 마더 테레사의 말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주일 아침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그대 창가의 이명희입니다. 2부의 첫 곡으로 구루터기님께서 신청하신 김민정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보내드렸습니다. 샬롬, 주일 아침마다 백세이신 권사님을 모시러 오고 가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권사님 아직도 정정하셔서 주일에 꼭 오십니다. 언제까지나 건강하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는 길에 같이 들을 수 있도록 내 삶을 깨뜨립니다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차 안의 모습이 상상이 돼요. 권사님, 이 곡 제가 신청한 거예요. 같이 듣고 싶어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도 같고. 잘 듣고 계실까요? 권사님 건강하십시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함께 나눌 이야기 여러분께서도 보내주십시오. 문자 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동준님께서 신청하신 곡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준하와 나의 찬양 함께했습니다. 장기영님께서 반갑습니다 명희님 인사 건네주셨고요. 빈센트님께서도 주일에 만나는 그대 창가의 이명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캔디님께서도 샬롬 하고 들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신예숙님께서 매트레드먼의 곡을 청해 주셨어요. 우리는 만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번안해서 부르고 있죠. 10,000 Reasons.

7월 19일 주일 아침 그대 창가의 이명희입니다. 오늘 끝곡 전해드릴게요. 1부에서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야기하다 보니 오늘은 이 곡을 끝곡으로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주일 보내십시오.

CBS 1954년 전쟁 후 이 땅에 피폐한 영혼들을 위해 설립된 CBS 기독교 방송은 지난 70여 년간 방송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필요한 이 시대, CBS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0: 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 정동제일교회와 함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시간. 이 시간 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제 다윗이 도피 생활을 끝내게 됩니다. 사무엘상 31장에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7년 동안 다윗이 왕이 돼요. 그러나 온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었어요. 3년 후에 이제 전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무려 20여 년 가까이 도피 생활, 온전하지 않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이제 20년이 되고서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온 이스라엘의 절대 권력자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 1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시고, 이제 평안한 때예요. 이 평안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평안히 살면서 그의 마음에 한 가지 좀 거룩한 그런 어떤 양심의 찔림 같은 게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다윗을 이야기하죠. 백향목 궁에서 살거니와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인 자기는 이제 절대 권력자가 돼서 평안히 궁에 사는데 백향목 정말 좋은 나무 재료로 만든 화려한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광야 시대 때부터 휘장, 텐트 안에, 이동식 텐트 안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아주 초라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다윗이 마음먹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여러분 여기 5절 말씀과 또 7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죠. 하나님이 내가 성전을 좀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서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째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한테 언제 집 지어달라고 그랬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이렇게 좋아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본인은 백향목 집에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옛날 광야 시대 때부터 여전히 텐트 그 안에 있는 초라한 곳에 있는 것이 찔려서 하나님 내가 이제 절대 권력자도 되시더니 당신을 위해서 이 백향목과 같은 나무 재료를 사용해서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당신을 거기에 모시겠습니다. 전혀 나쁜 의도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그랬느냐? 내가 언제 너에게 이렇게 다니면서 단 한 번도 광야 시대 때부터 너에게 그런 집 지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집을 거절하셨을까요?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드리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잘 읽어보면 성경의 내면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평안히 살게 하신 때 평안했어요. 이제 다윗은 도피생활도 끝났어요. 그 지긋지긋한 광야의 도피생활, 굶주리고 헐벗고 쫓겨다니는 광야의 생활도 끝났어요. 왕이 됐으나 반쪽짜리의 왕이었던 시절도 지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바로 그때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정치군사적인 안정을 이룬 뒤에 가장 먼저 생각했던 차관이 성전 건축이에요. 표면적으로는 텐트 안에 휘장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큰 이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속내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고대 근동의 왕들이 자신의 통치 체제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형적으로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성전과 결탁시키는 종교 정치적인 기획이었죠. 여러분, 그것이 성전 건축의 의도였어요. 사실은 다윗은 존재론적으로도 그렇지만 자신의 20여 년의 과정 가운데 늘 불안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쫓겨다니는 인생, 그리고 왕이 돼서도 반쪽짜리의 왕, 이제 평안히 살기 시작하니까 이 평안히 살고자 하는 것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해요. 근데 예전에 쫓겨다녔었을 때에는, 예전에 도피생활할 때는, 광야생활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어떤 조직과 제도와 체제를 통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서 종교와 정치를 결탁시켜가지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죠. 그런 집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다윗에게 오히려 반전의 언약을 선물로 주세요. 이 다윗의 언약이라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 구약성경의 언약 가운데 정말 중요한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지어주는 집은 사양한다. 그런데 대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첫 번째 약속이에요. 이 언약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이트 이렇게 발음하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건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문, 왕조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가정, 내면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럴 때는 PPT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제 올라왔네요. 바이트, 집이라고 하는 뜻에 세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건물, 두 번째는 가문, 왕조, 세 번째는 가정, 우리의 내면. 이게 다 바이트, 집이에요. 집. 우리 안에 집을 형성한다라고 얘기하죠. 가문도 마찬가지죠. 2절과 11절에 똑같이 집이 나오는데 쓰임이 달라요. 2절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지어주려고 했었던 그 집, 그 집은 1번이에요. 건물. 화려한 성전. 외형적인 것.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지어주려고 했었던 집, 똑같이 바이트로 바르면 거기는 두 번째, 왕조, 가문. 너는 나를 위해서 썩어질 벽돌로, 썩어질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지만 나는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가문과 생명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발음은 같고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같지만 속에 있는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가문, 우리에게 생명의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약속하세요. 이 2절과 11절의 차이는 뭐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외형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성공, 공로주의, 신앙생활의 가장 폐해가 공로주의죠. 지금 다윗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집 가운데 두 집이 대조되고 있어요. 그 두 집이 뭐냐면

하나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집이고 하나는 여러분 왕조 가문이에요. 그러나 6, 7절에도 보면 여러분 완전히 다른 집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집이라고 하는 개념에 본문과 정말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6절과 7절도 거기에 관계 있어요. 자, 6절, 7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어디에 살지 않았다고요? 집에 살지 않았던, 그 화려한 궁에 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텐트와 장막,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7절에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할라크. 여러분 두 번에 나오죠. 다녔나니 6절 끝부분에. 그리고 다니는 할라크. 이게 뭐예요? 장막과 성막일 때는 가능했다는 거예요. 텐트. 텐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여러분 그 광야, 이 광야를 행진할 때 진영에, 이스라엘 백성 진영 한복판에 여러분 텐트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따라서 중심을 잡고 움직였던 거예요. 궁은 다윗이 지금 지어주려고 하는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지으면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뭘 말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화려한 성전을 쳐서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어 놓겠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통치 질서를 명확하게 하고 하나님을 조종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내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절, 6절과 7절에 보면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으니라고 하는 이 다녔다라고 하는 할라크는 걷다 행하다는 뜻인데,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 다니셨어요. 진영이 움직일 때마다 중심에 하나님도 함께 먼지를 뒤집어 쓰시고 걸어 다녔어요. 그들이 헐벗고 굶주릴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입히고 먹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다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제 살만하게 되고, 우리로 표현하면 살만하게 되고, 이제 절대 주권, 절대 왕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을 그 화려한 왕궁 안에 집어넣고, 하나님 이제 됐어요.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이제 저에게 힘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그리고 저에게 재물도 많고, 그러니 이제 하나님 그냥 당신은 저 안에 들어가서 참견하지 마시고 절이나 받으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내 삶을 이끌겠습니다. 그런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광야의 도피 생활 같은 삶을 살 때에는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예배 생활하지 않았어요. 울부짖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근데 환경이 좋아지고 살만하니까 여러분 기도 소리도 잦아지고 예배도 뜸은 뜸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정말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이 점점 쇠하여지죠. 근데 뭐만 드러나냐면 공로주의는 드러나요.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12절과 13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2절, 13절, 16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견고라는, 견고. 내가 집 지어주는데 너가 나에게 지어줄 썩어질 집과는 달리 내가 너에게 지어줄 집은 썩지 않은 영원한 집, 견고한 집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 16절에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견고한 생명의 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약속이 제일 중요해요. 14절과 15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러나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너에게, 다윗 너에게는 빼앗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나왔을 때 은총이 흔히 이야기하는 헤세드, 자비,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울에게는 그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했기 때문에 그 은총을 거둬드리지만 너에게는 거둬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가 범죄하고 잘못했었을 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다듬기는 하겠지만 징계하기는 하겠지만 내 사랑을 거두어드리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언약의 핵심.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존되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여러분 거둬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면서 다듬으시긴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 그 헷세대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기초, 우리의 인생의 여러분 밑바닥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 헷세드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구약을 우리들이 함께 보면서 언약, 언약, 언약을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 언약 백성. 여러분,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이 은총을, 이 사랑을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에게 거둬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에는 두 가지 언약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횡적인 언약, 쌍무 언약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종적인 언약이에요. 시내산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애굽에서 이끌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 언약을 약속하시죠. 여기에 여러분 거기에 보면 너가 나를 예배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죠. 그땐 뭐예요? 서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양쪽 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신명기나 잠언서에 보면 조건이 달려있는 거예요. 조건절이라고 하는 거. 너가 예배 잘 드리면, 너가 십일조를 잘하면 내 창고가 가득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 내가 장수하게 되고,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조건절이 있는 것은 전부 다 무슨 언약이에요? 횡적인 언약, 쌍무 언약이에요. 서로가 지켜야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다윗에게 하는 언약은 그러한 횡적인 언약이 아니고 은혜의 언약이에요. 종적인 언약이에요. 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널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가 아무리 잘못해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다듬고 징계해서 깨닫게는 하지만 내 사랑을 거둬들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종적인 언약이에요. 이 종적인 언약의 완성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이 패역한 인간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피 흘리게 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이 종적인 언약의 완성인 거예요. 그 약속의 완성이 십자가예요. 언약의 성취,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밑바닥에 있어야 될 존재의 근거, 버팀목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그 십자가 안에 머무르면 세상에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윗의 언약이 여러분의 언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언약에 기반한 실패함이 없는 끈질긴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 이것이 바로 헤세드, 은총. 여기 나와 있는 헤세드라고 하는 뜻이에요. 종적인 언약의 핵심이 바로 헤세드예요. 인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언약은 다윗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어지는 언약인 거예요. 이것을 듣고 다윗이 18절에 보면 깨우치게 되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드디어 그는 깨달아요. 내가 평안히 눕는 이유, 지금 평안히 살게 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일깨우죠. 은혜를 말씀하니까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게 돼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누구였는지를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과 9절 말씀해 보면 양떼를 이끌던 목자. 여러분, 그냥 좀 우리로 얘기하면 양똥 밟던 목자예요. 그 양똥 밟던 목자를 불러서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 예전에 너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너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끔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에 다윗이 18절에 여기 들어가 앉아서라고 하는데 원어에는 털썩 앉았다는 거예요.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무언가 깨닫고.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 밑바닥에 생활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여기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속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음흉함을 회개하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는 종교적인 성취가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공로주의, 업적주의예요. 내가 뭘 행함으로 통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사람들이 봄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로주의, 공로주의. 야, 저 사람 저런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우러러보고 따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주도권, 통제권이 우리들의 내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해드림으로써 나약하게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 마음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면 저분도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지라는, 그리고 종국에는 그것이 더 과해져서 영적 교만으로 가고 하나님마저도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죠. 공로주의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은혜를 이야기하세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위대한 일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위대한 일을 발견하고 그 은혜, 위대한 일이 은혜였거든요.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하며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십시오,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기반 안에 여러분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많이 불렀었던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 1880년도에 작사됐고 1885년도에 작곡가에서 불러지기 시작했는데 이 찬송은요, 어부들, 풍랑이 막 일어서 고기 잡다가 죽어가는 그 어부들, 어려움 당해서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어부들에게 평강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나 그 가사 속에는 우리가 삶의 시련 가운데 질병과 고통과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기라고, 극복하라고 만들었었던 찬송. 그게 이거예요.

그 좋은 성도들은 따라하는데. 되게 좋은 성도들은 같이 불러주는데, 그냥 너 해봐라, 언제 틀리는지 내가 보겠다. 3절에 이 언약이 나와요. 자비한 반석이시니 헤세드. 아무리 물결이 요동치고 너에게 질병이 오고 너에게 삶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끝까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자비한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구원의 손에 있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시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다윗의 그 왕가는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무너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실패한 건가? 그것이 아니죠. 다윗의 현통 속에서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집 거주하심으로 영원한 집을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발 딛고 서야 할 유일한 반석은 우리가 쌓아올린 공로나 업적주의나 종교적인 그 어떤 행위들이 아니고 요동치지 않는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왕권 통치하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안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이 다윗의 언약을 완성 성취시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영적 이스라엘의 대를 잇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그 가문인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의문점 하나를 좀 여러분이 생각하고 좀 교정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성도들이 좀 이렇게 생각을 깊게 하시는 성도들이 오늘날 국제 정세에 대한 질문들을 왜 그런 걸 저한테 묻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 요즘 이스라엘이 전쟁을 행하는 이 행위가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근데 어떤 쪽에서는 성경에 이스라엘이 나왔다고 해서 그냥 이스라엘을 무조건 두둔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못마땅해 하신 분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 그 집, 육신의 다윗의 그 집 왕조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은 그 왕가에서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세워진 그 하나님의 가문들, 영적인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다고 무슨 이스라엘을 또 미워하라고 그러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국제 정치 질서고요. 성경 안에서 이야기할 때 지금의 그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는요, 이미 다윗의 육신의 왕조는 바벨론 침공 때 무너졌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사라지고 실패한 거예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어주는 집이 있잖아요. 육신의 왕조가 아니라 영원한 왕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혈통된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이 온 전 세계에 여러분 있잖아요. 그것이 영원할 거예요. 견고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코 그 사랑을 거둬들이지 않을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여러분에게도 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함께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동제일교회와 함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라디오 교회. 이 시간 말씀의 천영태 목사였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T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제8회 농촌융국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팟페 제주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열립니다. AI 드론과 푸드테크 체험, 전국 우수농가가 모인 파밍플러스, 제주 로컬 푸드를 만나는 로컬 페어까지, 먹방 크리에이터 힙합과의 특별 이벤트, 아이들을 위한 메밀풀장, 그리고 내일 펼쳐지는 푸짐한 경품 이벤트. 제주의 아침 사회, 낮 농장, 저녁 식탁을 하루에 만나는 시간. 푸드테크, 파밍, 케어, 푸팟페 제주. 지금 푸팟페 제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5: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0: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10시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 브리핑을 열고 화재 발생 27시간째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다량의 가연물이 적재돼 있어 내부 시야 확보와 대원 진입에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헬기 4대를 동원해 진화 중인 소방당국은 오늘 밤 11시쯤 초기 진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방공무원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탈진 증세를 보인 1명은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지난 2월 여고생이 숨진 서울 음마파트 화재의 원인으로 무자격자의 전기공사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최근 167쪽에 이르는 보고서를 통해 화재가 인테리어 공사와 연관성이 있다는 취지의 추정적 결론을 처음 내놨습니다. 발화 원인을 가리키는 물리적 증거는 불에 탔지만 이사 직전 이루어진 전기 배선 공사에서 전선길이 안전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연결하고 불연성 보호재로 덮이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전선을 만진 작업자들은 전기 기술 자격증이나 면허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2만 2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일부 이용자의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KT에 대한 정부의 제재 수위가 이르면 이번 달 확정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KT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안을 심의 의결할 전망입니다. 법정 최대 과징금은 2천억 원 안팎에 달하지만 위반 정도와 사고 이후 조치 등을 반영한 실제 제재 규모가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해킹 사고 당시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예상됐으나 감경 사유 등이 참작돼 최종 1,348억 원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역대 최대 과징금 기록은 개인정보 3,756만 명이 유출된 쿠팡에 부과된 6,247억 원입니다. 경찰이 지난 3월부터 진행한 토착비리 특별단속으로 공직자 등 535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이달 8일까지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554건 1,450명을 수사해 535명을 송치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방정부와 토호세력 간 장기간 유착에 따른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 유착비리 대응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내일부터 토착비리 특별단속 확대를 추진합니다.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4만 달러 진입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인당 GDP는 전년 대비 7.6% 증가한 39,164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2021년 이후 5년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정부가 내년 경상성장률로 제시한 4.6%의 평균 환율을 적용할 경우 내년 1인당 GDP는 4만 1,024달러로 사상 처음 4만 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9도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0: CBS K-POP for Planet. 대대손손 K-POP을 즐길 수 있는 지구를 꿈꾸며 K-POP 팬들이 만든 기후 캠페인 플랫폼인데요. 캠페이너 이다연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K-POP의 찐 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5: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수십 장의 앨범을 응모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돌 팬사인회를 가려면 앨범을 일단 똑같이

0: 아이리 씨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팬들 이제 무대 위에서 방방 뛰는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지속 가능하게 공연을 운영하기도 하고
1: 전국의 콘서트, 축제, 공연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우리 전통 놀이 가운데 외줄타기를 보면 아슬아슬한데도 참 멋스럽죠. 특히 손에 든 부채 하나가 균형을 잡아주고 동작에는 여유를 더해주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부채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주고 조급한 마음을 잠잠하게 해주는 것. 주일 아침에 듣는 찬양과 말씀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일엔 찬양으로 함께하는 백원경의 랄랄라, 나무엔의 찬양으로 시작해요. The Road.

주일에는 찬양으로 함께하는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은 나무엔의 The Road였습니다. 주일에는 이렇게 좋은 찬양 전해드리고요. 묵상의 시간 오늘의 겨자씨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은 여기로 보내주시면 돼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 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어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주일에는 찬양이 흐르는 쉼터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0: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모노웨이브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플레이트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였습니다.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휴가철 시작인데요. 휴가철에 들으면 좋을 찬양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동해 가는 길 해오른 누리 풍선 여행 듣고요. 오늘의 겨자씨 나눌게요.

오늘의 겨자씨. 어느 고요한 아침 나는 의심과 대화했습니다. 의심, 이 친구야. 자네가 나를 일찌감치 잠에서 깨우는구먼. 자네와 나는 긴 시간을 함께했지. 사실 난 자네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리 유쾌하지 않을 때도 잦았다네. 하지만 자네에게 감사해. 자네가 없었다면 난 너무 빨리 만족해버렸을 테니까. 자네는 내게 캐묻고 연구하라고 다그쳤지. 내가 철저해지기를 바랐지. 그런 자네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걸세. 요즘 내가 자네에게 시간을 많이 못 내고 있다는 건 나도 아네. 그렇지만 너무 언짢아하지 말게. 난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네. 해야 할 일이 내 앞에 있거든. 일단은 약해지지 않고 그 일을 하려 해. 그 뒤에 자네 말을 들으러 다시 오겠네. 지금은 무엇보다 소명의 삶을 살면서 소망이라는 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네. 그러고 나면 분명 자네는 다시 내게 물어올 테지. 나는 대답을 할 테고 말이야. 그때 난 자네 물음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답하겠네. 의심은 종종 하나님의 사자로서 우리의 상태를 묻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을 실천하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은 생각이나 감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의심은 생각이나 감정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의심은 소명을 받아들이고 봉사하는 삶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겨자씨 마틴 슐레스케의 가문비나무의 노래 중에서 함께 나눴고요. 이어드린 찬양 이길승의 소망으로 피아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 주일에는 찬양과 묵상의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1820 프로젝트 류보영이 노래한

S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 재료를 사용하는 산들바람 김치에서 김치 드리고요.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수놓 아토크림, 모바일 음료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 만나워십의 보이지 않는 손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내일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6: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9: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10시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 브리핑을 열고 화재 발생 27시간째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다량의 가연물이 적재돼 있어 내부 시야 확보와 대원 진입에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헬기 4대를 동원해 진화 중인 소방당국은 오늘 밤 11시쯤 초기 진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방공무원 한 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탈진 증세를 보인 한 명은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전국에 내렸던 모든 호우특보가 해제됐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수습과 추가적인 예방조치를 총괄하기 위해 당분간 중대본 대응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부터 내린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오늘 새벽 5시 기준 주택과 도로 침수 등 피해 신고는 모두 793건이 접수됐고 전국에서 192세대 264명이 대피했으며 142세대 190명이 임시주거시설 등에 머물고 있습니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이번 주에도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빗물바지와 배수시설 등을 반복 점검하고 산사태 우려지역 등은 안전이 확실히 확인된 이후에 귀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주가 변동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폐지에 대해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 원 이상 형성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만약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그 매물을 해소해야 할 것 아니냐고 덧붙였습니다. 김 실장은 또 부동산 매매와 전세, 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과 관련해 부동산 수급이나 여러 요건이 굉장히 녹록지 않아 무겁게 생각한다면서 단기간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 등 3대 특별검사와 2차 종합특검 등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한 특검팀에 대해 정치 보복용 특검 강행과 천문학적 혈세 낭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4개 특검은 도심 속 초호화 사무실 방값으로만 무려 64억 6,100만 원의 국민 혈세를 물쓰듯 탄진했다면서 차라리 민주당 당사나 청와대에 특검 사무실을 차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인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4곳 중 1곳은 향후 3년 안에 비수도권 투자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8도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였습니다.
10: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11: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식당이 한창 붐비는 시간에 테이블을 혼자 차지하고 있으면 괜히 눈치 보이던 때가 있었죠. 어떤 메뉴는 무조건 2인분 이상만 주문이 가능해서 혼자 온 손님을 멋쩍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어느새 이제는 혼밥이 대세가 됐고요. 식당에 혼자 들어서는 일도 꽤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혼자서 하는 식사는 나와의 겸상이라고. 동행이 없을 때 우리는 먹는 일에 오롯이 집중하게 되고요. 누구를 자주 떠올리는지도 분명해진다는 건데요. 그렇게 또 다른 내 모습과 만나는 시간, 나와의 겸상, 나와의 데이트도 가끔은 필요한 거겠죠?

7월 19일 주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휘트니 휴스턴의 I Wanna Dance With Somebody였습니다. 혼자 온 손님을 위한 테이블이 따로 마련된 식당도 적지 않고요. 배달 어플에도 1인용 메뉴들이 구비돼 있죠. 아무래도 혼자서 밥을 먹으면 말 대신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떤 얼굴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어떤 일을 가장 골똘하게 고민하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분명해지겠죠. 그러니 혼자라고 괜히 서글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 미처 몰랐던 내 모습과 만나는 시간도 중요하니까요. 주일에 함께하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
2: 대학.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신축도
5: 리모델링도
6: 경동하우징
7: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8: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4: 신축도
5: 리모델링도
6: 경동

아리님 주일에도 함께하고 계시죠? 윌슨 필립스였습니다. Hold on. 또 모이손의 Picture of You. 또 코어스의 What Can I Do까지 이어졌네요. 6486님이 시간 앞에 장사가 없다.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부모님을 참 많이 닮았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릴 적에 부모님 모습은 그렇게 커 보였는데 지나고 보니 제가 그 자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푼 현타입니다. 나이 들수록 가족은 정말 더 닮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뭐 얼굴 생김새도 많이 닮았지만 앉는 자세라든가 걸음걸이라든가 얼굴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런 세월의 흔적들도 참 많이 닮아가죠. 유진수의 해피송 7월 19일 주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들으시면 좋을 만한 곡들 이어가 볼게요. 먼저 아미고님 마멀레이드예요. Reflections of My Life.

제레미 스펜서 밴드였어요. 트래블링, 또 크리스타 게일의 Half the Way, 마멀레이드의 Reflections of My Life까지 전했습니다. 3380님, 지난주에 교직에서 정년 퇴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집에서 휴식하며 제2의 삶을 구상하며 해피송을 듣는데요. 좋은 방송을 만났네요 하셨습니다. 와, 정년 퇴직.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과 학교를 지키시느라 진짜 애쓰셨어요. 이제부터는 여기 해피송을 지켜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뭐 지켜준다는 표현이 좀 거창하긴 한데요. 소소하게 이야기 나누고 종종 신청곡도 올려주시고 그렇게 흘러가는 일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축하드립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레고리 포터의 곡 들어보죠. Consequence of Love.

2362님, 지수님 뭐예요? 저는 50대 아줌마인데요. 정말 선곡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감미로운 멜로디와 목소리. 음악 들으니까 어디론가 떠나고 싶네요. 하셨는데. 오후에는 집 앞에 마트라도 다녀오는 걸로 해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잉거마리의 음성이었어요.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또 이 곡도 참 다양하고 여러 버전의 곡이 있는데 원래는 아바의 곡이죠. 오늘은 칼라 브루니의 음성으로 The Winner Takes It All, 또 그레고리 포터의 Consequence of Love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질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7월 19일 주일에 함께하고 있는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닫습니다. 0010님 잘 듣고 계시죠? 신청하신 곡 띄울게요. 제다드 졸링의 티켓 투더 트로픽스 남기고요. 저희는 뉴스 듣고 2부에 다시 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5: IH 인천도시공사.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9: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녹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 등 3대 특별검사와 2차 종합

0: 특검 등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한 특검팀에 대해 정치 보복용 특검 강행과 천문학적 혈세 낭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4개 특검은 도심 속 초호화 사무실 반값으로만 무려 64억 6,100만 원의 국민 혈세를 물쓰듯 탕진했다면서 차라리 민주당 당사나 청와대에 특검 사무실을 차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인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주가 변동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페이지에 대해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KBS 의료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 원 이상 형성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만약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그 매물을 해소해야 할 것 아니냐고 덧붙였습니다. 김 실장은 또 부동산 매매와 전세, 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과 관련해 부동산 수급이나 여러 요건이 굉장히 녹록지 않아 무겁게 생각한다면서 단기간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전국에 내렸던 모든 호우특보가 해제됐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수습과 추가적인 예방조치를 총괄하기 위해 당분간 중대본 대응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부터 내린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오늘 새벽 5시 기준 주택과 도로 침수 등 피해 신고는 모두 793건이 접수됐고 전국에서 192세대 264명이 대피했으며 142세대 190명이 임시 주거시설 등에 머물고 있습니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이번 주에도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빗물바지와 배수시설 등을 반복 점검하고 산사태 우려지역 등은 안전이 확실히 확인된 이후에 귀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직장인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 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7%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62.3%와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직장인 68.6% 등이 육아휴직 사용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여성 비정규직의 부정적 응답은 70.2%에 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중국인 승객들이 단체로 새치기하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해 공항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새벽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중국인 이용객 수십 명이 체크인 카운터를 향해 무분별하게 달려나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에 공유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달에만 5차례나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중국인 보따리상 등이 탑승 수속을 먼저 밟기 위해 카운터가 열리는 동시에 달려들었고 이 과정에서 안내 직원들이 타박상이나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공항 유관기관들은 질서 유지와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수시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도, 습도는 66%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1: CBS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데비 게이츠의 파라다이스, 고블린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해피송 2부로 건너왔고요.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과 또 좋은 곡들 넉넉하게 나눌게요.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관절 연골이 걱정.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세월이 흘러도 사랑받는 명곡 세 곡이었습니다. 꽃마리님, 멀티 히기스의 키 라르고, 또 마티 발린의 Hearts, 에릭 칼맨의 Hungry Eyes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와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는 요즘 그 안에서도 우리는 나름의 리듬으로 걸어가고 있죠. 힘든 날씨가 계속 이어지니까 여름이 너무 길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지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순간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순간들을 버텨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기도 합니다. 팝의 위로 오늘은 아비치의 The Nights입니다.

아비치의 The Nights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삶의 조언을 담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해주셨던 지나간 날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멋진 인생을 살라 이런 가르침을 회상하며 현재를 뜨겁게 살아가자는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스웨덴 출신의 전설적인 DJ이자 프로듀서 아비치가 2014년에 발표한 The Nights는 신나는 비트 위에 깊은 울림을 주는 가사가 담겨 있어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인생곡으로 남아있는데요. 특히 축구 게임 FIFA의 사운드 트랙으로 수록되면서 전 세계 게이머들과 스포츠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신나는 비트의 곡 함께 들어보시죠. 팝의 위로 아비치의 The Nights입니다.

여름은 역시 아비치의 계절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팝의 위로 아비치의 더 나이츠였습니다. 7월 19일 주일에 함께하고 있는 유지수의 해피송 음악도 이어가 보고요. 위켄드입니다. 블라인딩 라이트.

9816님 축하해주세요. 월세 임대료로만 세차장 매장 운영하다가 다음 달부터 전세로 세차장을 옮겨갑니다. 월세만 안 나가도 숨이 트일 것 같습니다. 신납니다 하시면서 축하해달라고 신나는 축하송 부탁하셔서 쭉 이어서 들었습니다. 와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 거잖아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노력하셨을까 고생하셨을까 애쓰셨을까 싶은데요. 짠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더 이제는 월세도 아니고 그리고 전세도 아닌 나의 세차장이 세차장 사장님이 되신 날이 곧 올 거라고 믿습니다. 축하드려요. 와일스 피처링은 라키샤 뉴젠트였어요. I am better off 들었고요. 그전 곡은 LMNT의 줄리엣 또 찰리 푸스와 레노 스텔라가 함께 노래한 Summer Feelings Weekend의 Blinding Lights까지 전했습니다. 7월 19일 주일에 함께하고 있는 유지수의 해피송.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갑니다. Still Heart예요. She's Gone.

불타다님, 할로윈의 A Tale That Was Right.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이었고요. The Steelheart의 She's Gone이었습니다. 7월 19일 주일에 함께한 유지수의 해피송 마지막 곡 띄웁니다. 진원님, 제니퍼 러쉬의 The Power of Love 남기고 저희는 물러갈게요. 저는 유지수였고요.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한국경제신문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후보들이 당에 내야 하는 기탁금 문제와 관련해 이번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X에서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혹여 이걸 당무 개입이라 지적하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현행법과 당헌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대해 의견을

0: 의견을 낼 수 있게 돼 있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는 총 1억 원과 5천만 원을 각각 내야 하고 원외 청년 후보에게는 50%를 감면해 줍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주가 변동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폐지에 대해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 원 이상 형성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만약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그 매물을 해소해야 할 것 아니냐고 덧붙였습니다. 김 실장은 또 부동산 매매와 전세, 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과 관련해 부동산 수급이나 여러 요건이 굉장히 녹록지 않아 무겁게 생각한다면서 단기간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주 비중이 큰 한국 증시가 글로벌 투자 심리를 가늠하는 선행지표로 부상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과거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주변부 시장으로 여겨졌지만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이 전 세계 반도체주에 영향을 미치면서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를 좌우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코스피와 나스닥 100지수의 60일 상관 계수는 0.46으로 최근 2년 이내 최고 수준이며 최근 5년 평균인 0.16의 약 3배에 달합니다.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 총 생산 GDP가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며 4만 달러 진입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인당 GDP는 전년 대비 7.6% 증가한 39,164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2021년 이후 5년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정부가 내년 경상 성장률로 제시한 4.6%의 평균 환율을 적용할 경우 내년 1인당 GDP는 41,024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지난 2월 여고생이 숨진 서울 은마아파트 화재의 원인으로 무자격자의 전기공사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최근 167쪽에 이르는 보고서를 통해 화재가 인테리어 공사와 연관성이 있다는 취지의 추정적 결론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발화 원인을 가리키는 물리적 증거는 불에 탔지만 이사 직전 이루어진 전기배선 공사에서 전선끼리 안전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연결하고 불연성 보호제로 덮이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전선을 만진 작업자들은 전기기술 자격증이나 면허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도, 남부지방, 제주도에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3도, 습도는 64%입니다. CBS 뉴스 임영입니다.
1: CBS 사람 많고 복잡한 여름 성수기. 그렇다면 9월의 보라카이는 어떠세요? 인파는 빠지고 바다는 가장 투명해지고 세계 3대 석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보라카이 최고의 골든타임. 오성 리조트, 호핑 투어, 선셋 세일링, 해변 요가까지 CBS 시투어 올인원 패키지로 온전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이 모든 혜택이 단 97만 원. 타 여행사와 꼭 비교해보세요. 9월 9일 출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02771-1932, 771-1932입니다.
2: 2시 5분입니다.
3: 이봉규의 어떤 가요!

잠들어 있던 음악 세포들이 깨어난다. 가슴이 뛰는 슈퍼 사운드.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조용히 듣지 말고 소리 높여 따라 불러보세요.

7월 19일 주일입니다. 이번 주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트랙 해운대 오드리님의 신청곡 포지션의 썸머타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벙벌의 방봉 아나운서 이봉규 인사 올려요. 애들이 오드리님이 10년 묵은 냉장고 두 대 청소 중인데 손톱 두 개가 부러지셨답니다. 한 달째인데 어떤가요? 떠나신다니 너무 아쉬워요. 봉디 가실 때 가더라도 노동요 하나 틀어주세요 해가지고 제철 노래 썸머타임 A면 첫 번째 트랙으로 재생해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손가락 끝에 쬐끄만한 상처만 나도 그렇게 신경 쓰이는데 얼마나 열심히 청소하고 계셨길래 손톱이 그렇게 부러지셨습니까? 손톱 건강에는 단백질과 비오틴이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손톱이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만들어지죠. 꼭 챙겨 드세요. 관련 영양소. 자, 지난 목요일에 방학한 학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월요일 그 이후로 또 방학하는 학교도 있고요. 어쨌거나 우리 아이들의 여름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일찌감치 갑시다. 반찬 걱정 시작, 갱년기대 사춘기 대결 시작. 이런 문자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날도 덥고 끈적한데 서로 열내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봉팔님들 불쾌지수를 상쾌지수로 바꿔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방송 열심히 할게요. 자, 이 시간

0: 시간 봉팔님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봅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 광고 주네요.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먼저 만나보신 곡 장범준의 곡이었습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그리고 9428번님의 신청곡 임영웅 그댈 위한 멜로디였습니다. 최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이봉규 어떤가요? A면 함께하고 있고요. 8393번님께서 육아휴직 후에 다시 돌아오긴 하는 거죠. 육아휴직 중에도 종종 접속해줘요.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신청. 우리 많은 봉팔님들

그래서 제가 돌아오지 않을까 봐 계속 이 질문 주시는데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어떤 가요로 돌아오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진 건 없지만 그때 회사 상황을 보겠다. 우리 8393번님의 애청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쿠르티스 레드레드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듣고 이게 뭐야. 진짜 이 곡이 최근에 나온 곡 중에 제일 이해 안 된다. 왜 사람들이 이 곡을 좋아할까 하고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런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한 대여섯 번, 한 일곱 번 넘으니까 어라? 혼자 막 집에서 거울 보고 그춤 따라해 보려고 하고 신기하게 점점 빠져들더라고요. 마치 어떤 가요 불호가 호로 바뀌듯이 말입니다. 여전히 저는 쿠르티스 레드레드의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좋아요. 이제 좋아 안 좋아 물어보면 좋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기한 매력이 있는 곡이에요. 8951번님도 갑자기 쿠르티스 레드레드 듣고 싶다고 문자 주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난다니까요. 빵빵한 호랭이님은 G드래곤의 삐딱하게 신청하시면서 오늘은 어떤 가요 들으면서 놀고 싶습니다. 일 잠시 접어두고 봉디랑 신나게 놀고 싶다. 삐딱하게. 그래요. 오늘은 우리가 삐딱하게 놀아봅시다. 어른 되고 나서 늘 공손하게 예의 있게만 살아왔잖아요. 자, 삐딱하게 댄스 해볼 시간. 코르티스 레드레드와 G드래곤입니다. 삐딱하게!

빵빵한 호랭이님 신청해 주신 곡 G드래곤의 삐딱하게, 그전 곡 코르티스의 Red Red 8393번님과 8951번님 위해서 보내드렸습니다. 2412번님의 문자예요. 저의 우울증 치료제 어떤가요와 이제 헤어지나요? 봉디 응원합니다. 앤썸의 언제나 네 곁에 신청해봐요. 고맙습니다. 가수 나얼이 데뷔했던 R&B 그룹이 바로 앤썸이었죠. 데뷔 초부터 실력파 그룹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활동 기간이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짧은 편이었습니다. 이후에 나얼이 브라운 아이즈로 윤건과 다시 음악을 발표하게 됐고요. 오늘은 앤썸의 대표곡 언제나 네 곁에 만나보고요. 이어지는 그룹도 대한민국의 4인조 R&B 그룹이었습니다. 5라는 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멤버들끼리 이 화음의 조화도 참 아름다웠고 직접 이 곡의 작사, 작곡, 편곡까지 함께하면서 실력파 그룹으로 또 파이브도 분류됐었습니다. 그 시절 R&B는 이랬어요. 2AM 죽어도 못 보내는 4201번님 신청하셨는데, 봉디 이제 무슨 낙으로 살아요? 쉬지 말고 딸 업고 와서 방송해요. 방송할 동안 딸 봐줄게요. 죽어도 못 보내 봉디. 마음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집에서는 남편 이봉규, 아빠 이봉규로 존재하지만 방송 스튜디오에서만큼은 봉팔님들의 이봉규로 존재해서 참으로 행복했답니다. 세 곡 감상하고 올게요.

2412번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앤썸의 언제나 네 곁에 그리고 5의 Girl, 2AM 죽어도 못 보내 4201번님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파인코코님도 아 저를 위해서 응원 문자를 주셨는데 아, 봉디 편히 다녀오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유일하게 순댓국 먹은 봉팔님 중 한 분이 파인코코님이죠. 제가 늘 먹던 곳에서 함께 먹었습니다. 직접 CBS에 찾아오셨었거든요. 우리 파인코코 사장님도 늘 사업 번창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6752번님은 그 월드컵 32강 탈락보다 상심이 지금 크신 상태라고 박하엽이 어떤가요 신청하셨는데 월드컵은 2030년에 또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저는 월드컵보다 빨리 돌아와요. 그때까지 잘 기다려주십시오. 박하엽이 어떤가요 신청하신 곡 재생해드리고요. 조이5575번님 얼마 전 이수영님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틀어줬어요. 덕분에 더위가 조금 가셨습니다 하면서 스티드 단영 신청하셨습니다. 어떤가요와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가 형제 방송이라면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와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호 관계였으나 그것이 발전돼서 전략적 동반 관계를 넘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제는 얼라이언스 동맹 관계가 되었습니다. 친밀도가 이제 최고 수준까지 이른 프로그램이에요. 수영 누나 저희 곡 틀어줘서 고맙습니다. 답가까지 가겠습니다. 이수영 스치듯 안녕.

0: 아니 이거 어찌된 셈인가?
1: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아랫동네 윗동네 할 거 없이 산지 사방에서 그냥 꾸역꾸역 몰려듭니다요. 벌써 떠나시는 겁니까요?
0: 벌써라니, 우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네.
1: 하지만 이 사람들이 아침나절부터 지체해 오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데요.
0: 허의원.
2: 예, 먼저 가십시오.
0: 먼저라니, 허면 허의원은 안 갈 생각이요?
2: 저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0: 지금 제정신이요? 예서 한양까지 260리 길이란 말이요. 지금 가야 돼요.
3: 당신 뭐요? 뭐야? 백은 나설 거 없어. 저기 저 의원님만 남으면 되니까 당신은 갈 길이라 하시오.
0: 난 가리다.
2: 나는 입신 양명에는 뜻이 없어. 여기 있는 봉팔들을 돌봐야 하오.
3: 고맙습니다요. 고맙습니다요.
2: 나는 무조건 남겠소. 자, 우리 모두 합심해서 힘껏 해봅시다. 청출 우상향, 한 번 더 가보자 이 말이오. 봉팔님만 보고 가겠소. 이봉규의 어떤가요?

이봉규였던가요? A면 마지막 트랙은요. 봉디 가지마님의 신청곡 캔디맨의 노래입니다. 일기.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후보들이 당에 내야 하는 기탁금 문제와 관련해 이번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X에서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혹여 이걸 당무 개입이라 지적하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현행법과 당헌 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돼 있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는 각각 총 1억 원과 5천만 원을 내야 하고 원외 청년 후보에게는 50%를 감면해 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후보자 기탁금이 대폭 인상된 데 대해 논란이 커지자 오는 21일 청년 후보의 기탁금 감면 문제를 다시 논의합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원회는 오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후보의 기탁금

0: 기타금 감면 비율인 50%를 상향하거나 당에서 후보의 기타금을 일부 보전하는 방식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번 주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전후로 접수된 현역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 심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를 도왔던 친한계 의원들이 징계 대상 우선순위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지난해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효력정지된 사례가 있는 만큼 신중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일 금융당국과 만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정무위를 구성한 데 따라 정부와 함께 추진 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급격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꼽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레버리지 ETF의 상장 페이지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관련주 비중이 큰 한국 증시가 글로벌 투자 심리를 가늠하는 선행 지표로 부상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과거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주변부 시장으로 여겨졌지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이 전 세계 반도체주에 영향을 미치면서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를 좌우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코스피와 나스닥 100지수의 60일 상관계수는 0.46으로 최근 2년 이내 최고 수준이며 최근 5년 평균인 0.16에 약 3배에 달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8.6도입니다. CBS 뉴스 임영입니다.
1: CBS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피로 회복에 좋은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 덥고 지치는 여름 탄산음료 같은 댄스 한 곡 어떠세요? 새콤달콤 보사노바는요. 가슴 속까지 시원해지는 락,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여름 발라드도 빼놓을 수 없겠죠. 계절마다 음악을 다르게, 계절마다 음악을 맛있게. 매일 오전 11시 5분, 당신을 웃게 할 힐링 가요 레시피. 백원경의 랄랄라.
4: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5: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볼륨을 키우고 비트의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떤가요?
6: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5: 이 무브 이 텐션 이 리듬과 함께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 플레이 재생합니다.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트랙은 폴라리스님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마마무의 데칼코마니. 저는 겨울이 너무 추워서 싫어요. 그래서 여름이 좋죠. 저도 똑같습니다. 겨울이 싫은 이유? 이상하게 겨울이 점점 더 추워지더라고요. 실제로 뭐 예년보다 겨울 평균 기온이 더 떨어진 건 아닌데 이상하게 더 춥게 다가오더라고요. 폴라리스님과 저는 데칼코마니입니다. 0359번님은 여름은 무덥고 습한데다가 장마까지 오면 끈적끈적하고 다 젖어서 불쾌지수 상승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억 속에 남는 장면은 쾌청한 하늘과 싱그러움을 자랑하는 나뭇잎, 무성한 나무들, 그리고 풀벌레 소리 들으며 걷는 밤 산책,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파란 바다만이 남아있는 신기한 계절 같아요. 정말 그렇네요. 여름을 지나고 나면 신기하게도 기억 속에 남는 건 끈적끈적했던 그런 습기보다도 말씀하신 그렇게 눈부시게 파랗던 하늘, 푹푹 찌던 더위보다 싱그러운 나무와 시원한 바다가 더 먼저 떠오르죠.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도 조금씩 그렇게 흐려지나 봐요. 아름다웠던 장면들만 남는 걸 보면 올 여름도 지나고 나면은 오늘의 더위마저 아마 추억이 될 겁니다.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면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1167번님은 순간 토요일인 줄, 내일 회사 안 가는 날인가? 순간 속을 뻔했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근데 봉디 일요일에도 영업하는 거예요? 반짝이님은 일요일에도 주방 오픈으로 더운데 밥과 반찬 하느라 땀 범벅입니다. 두 분께는 이 곡으로 잠시 더위를 식혀드려야겠어요. 마침 좋은 곡이 들어왔습니다. 스윗하트님이 영턱스클럽의 타인 신청하셨는데 어떤 가요스러운 곡이라고 하셨어요. 이 곡 시작이 한 번만 안아주세요, 마지막 밤이잖아요. 어렸을 적에 제일 좋아했던 영턱스클럽 곡입니다. 피치오거트님 신청하신 곡까지 갈게요. 더붐의 예상밖의 얘기.

영턱스 클럽의 타인과 더붐의 예상밖의 얘기 보내드렸습니다. 이봉규 어떤가요? 주일 방송 함께하고 있고요. 3861번님이 언제부터 일요일도 방송했나요? 일요일은 다른 방송 듣고 있었는데 배신감 느낌 들어요. 아무튼 일요일도 들을 수 있어서 기분은 좋네요. 오늘도 열일합시다.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주일 방송이 다시 살아난 건 언제든 이렇게 편하게 놀러와 주시고요. 까리님은 어제 라디오 중간부터 들어서 잘 몰랐는데 이번 달에 진짜 그만하는 건가요? 너무너무 서운합니다. 제가 제일로 재미나게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이고 최근에 주일 방송까지 나와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왜 그만두는 건가요? 제가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저희 방송이 다음 주 일요일이 마지막이 될 겁니다. 우리 주일 방송 듣는 봉팔님들께도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플티핑구님이 토일 선곡들 명품 선곡이라 이 시간 더욱 놓칠 수 없죠? 이런 문자를 받으면요. 우리 PD는 A라는 곡을 재생하려고 했다가 아니야 명품 B, B로 바꾸자 했다가 아니야 C인 것 같아 하고 갔다가 제가 다시 얘기해줘요. 첫 느낌이 맞다고 A로 가자고 휘성 재생해드립니다. 그 곡이 바로 이 곡이에요. 불면증. 뿌듯 뿜뿜무님은 내일 납품 준비하러 창고 나가야 하는데 하우스 창고라도 더울 거고 아우 겁납니다. 하우스 창고면 바깥보다 더 덥습니다. 벌써부터 걱정되시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또 납품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땀 흘리시는 만큼 일 끝나고 느끼는 뿌듯함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내일 물 자주 드시고 중간중간 꼭 쉬시면서 작업하십시오. 무더위도 이 뿌듯뿜뿜님의 성실함까지는 이기지 못하죠. 안전하게 내일도 작업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충북지회장 라연아님 신청해 주신 썸미의 사이렌 그리고 청하입니다. When I get old.

휘성의 불면증 인썸니아였고요. 중국지회장 나야나님 신청해 주신 선미의 사이렌과 청아와 크리스토프 함께한 When I Get Old 재생해 드렸습니다.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고요. 묘니님이 지난 세월 봉디에게 모진 말해서 죄송해요. 가시기 전에 사과합니다. 사과하는 마음으로 버즈의 겁쟁이 신청. 묘니님은 진짜 겁쟁이시네요. 저를 돼지라고 그렇게 놀려놓고 제가 흥칫뽕하고 계속 삐쳐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끝까지 돼지라고 놀려줘야 제가 오히려 마음이 편하죠. 왜 사과하시는 거예요? 사과하지 말고 돼지라고 끝까지 놀려주란 말이에요. 3184번님은 세상에 봉디 하차 소식을 오늘 알았어요. 저희 초육 아들이 육아휴직이라는 단어를 곱씹더니 휴직이면 돌아오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네요. 우리 아들 아저씨는 CBS로 돌아올 겁니다. 우리 아들 중학교 1학년 돼서 개학하고 나면 복고필 때쯤 돌아와요. 미리 인사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우리 친구. 2506번님도 7월에 갑자기 취업하게 돼서 어떤가요 못 들었다가 모처럼 휴무라 듣고 있는데 그만두니까 아쉽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라 혼자 일할 때 어떤가요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잠시 생활의 압박 때문에 종일 서서 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다시 저는 디자인하고 봉디 텐션 올리며 방송하는 날 우리 꼭 다시 만나요.

마지막 방송 못 들어서 차라리 다행입니다. 그냥 잠시 바빠서 못 듣는다 생각할게요. 잠시 우리 2506번님 바쁘게 생활하고 계시면 어? 벌써 왔어? 아마 이런 느낌 드실 겁니다. 최근에 그 우리 봉팔님 중에 인절미님의 아드님이 곧 제대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엊그제 입대했는데 벌써 제대를 해? 너무 시간이 빠릅니다. 금방 와요. 1785번님 어떤가요는 내 삶의 반이에요. 한경이 신청하셨네요. 내 삶의 반까지 재생하고 옵니다.

0: 저 앞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앉아있네요. 어이 거기 봉팔 좀 앉지 그래.
1: 문이 열리네요.
0: 봉팔

저한테 텐션 좀 높여달라고 그러는데 특별한 재주가 없다 그랬더니 추임새라도 넣으라고 그래서 나오긴 나왔는데 상당히 떨립니다.

버즈의 겁쟁이 묘니님의 신청곡 한경일 내 삶의 반 1785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6893번님이세요. 작지만 큰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앵차장입니다. 지친 회사 생활에 웃음을 줘서 고마웠습니다. 봉디. 작지만 큰 회사 다니는 앵차장님. 그런 마음을 갖고 회사에 다니는 분이라면 이미 사장의 마음, 주인의 마음으로 내 일을 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감사했습니다. 6893번님도 건강하시고요. 해바라기님이 자탄풍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신청하셨어요. 이 곡 만나보고요. 0762번님은 일요일 선곡 너무 좋아요. 최고예요. 봉디 들으려고 일부러 남편과 드라이브 남았잖아요. 다음 주 나스닥 우상향 부탁해요. 본전 가려면 계속 우상향 가야 해요. 아자아자 할 수 있다. 나스닥 우상향 가자. 우리도 꼭 템버거 먹어보자. 언젠가는. 이상은 죄송합니다. 언젠가는.

0: 안녕하세요.
1: 어디로 가는 거야?
0: 도서관에요.
1: 그렇게 멀리?
0: 안 멀어요. 저기 건물마다 처마 밑에서 쉬었다 가면 돼요.
1: 그럼 내가 모셔다 드려야지. 내 우산으로. 저기 보이는 건물을 원두막이라 생각하고 뛰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마음에 비가 와도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봉팔들은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이봉규였던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은 5505번님 신청하셨습니다. 강수지의 I miss you.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가요?

0: CBS
1: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지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일 금융당국과 만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정무위를 구성한 데 따라 정부와 함께 추진 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선 급격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꼽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레버리지 ETF의 상장 폐지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번 주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전후로 접수된 현역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 심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부산 북가 보궐선거를 도왔던 친한계 의원들이 징계 대상 우선순위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지난해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효력 정지된 사례가 있는 만큼 신중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업계 최초로 노동지협 지회를 결성했습니다. 스타벅스의 한국법인인 스타벅스 코리아 노동자들은 지난 16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해 스타벅스 지회를 설립했습니다. 지회는 회사가 노동자 파트너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오히려 이전보다 무리한 이벤트와 운영 방침을 일방적으로 내놓았다고 노조 설립 이유를 밝혔습니다. 세계 최강 프로기사 신진서 9단이 두 점 접바둑으로 인공지능의 벽을 넘었습니다. 신진서는 오늘 센수학, 한경, 기신전 2국에서 바둑

0: 인공지능 카타고와 4시간 50여 분, 290속까지 가는 혈투 끝에 4집 반승을 거두었습니다. 신진서 9단은 2점 접바둑이지만 현존 최고 성능 바둑 AI인 카타고와 공식 대국에서 승리한 첫 번째 기사가 됐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신작 코프가 개봉 5일째인 오늘 오후 1시 2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코프는 개봉 3일째 100만 관객을 넘어선 데 이어 오늘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올해 최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코프는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가상의 마을 호포항에 정체불명의 생명체가 나타나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SF 영화입니다. 50대 유튜버가 개인 방송 도중 음독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8시 30분쯤 유튜버 A씨가 전남 광주 신안군 자은면에서 음독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구독자 130여 명의 채널을 운영하던 A씨가 시청자와 말다툼을 벌인 뒤 방송 중 음독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9도입니다. CBS 뉴스 임영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0: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국적인 휴양지, 머리 위로 쏟아지는 반짝이는 태양, 그리고 입안 가득 퍼지는 새콤한 열대과일 주스 한 모금.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텁텁했던 공기가 순식간에 청량해지는 기분인데요. 굳이 멀리 비행기를 타고 떠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멜로디에 몸을 맡기는 것만으로도 우린 이미 가장 완벽한 바다 한가운데에 도착할 테니까요. 비치보이스예요. 코코몽.

0: 비치보이즈의 코코모,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하효진입니다. 우리 여름이 이렇게 깊어질수록 어딘가로 떠나는 상상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즐거운 상상하다가 현실 딱 보면 아, 덥다 하게 되는데 아, 우리 그럴수록 좀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오늘도 하효진의 라이키팝에서 여러분의 기분을 업업 시켜드릴 노래들, 좋은 곡들 많이 들려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7: 참 좋은 여행.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8: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7: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8: 나를 찾...
6: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7: 서울사이버대학교.
9: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9: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9: 방탄꼭지 방탄꼭지
1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또 눌어붙었네.
1: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2: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어빙 스푼풀의 Summer in the City, 벼락치킨님 신청곡 띄워드렸습니다. 2297님께서 이런저런 방송 듣다가 여기로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어디 안 갈 거예요. 여기서 뼈를 묻을게요. 감사합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오후 4시에 라이키팝 우리 함께 들어요. 얼마나 좋은데요. 짬보님, 라이키팝 들으면서 팝 플레이리스트가 쌓이고 있어요 하셨네요. 어머, 어떤 곡이 들어가 있을까요? 어떤 노래가 여러분의 심금을 울렸을지 궁금하네요. 팝 플레이리스트 저도 있는데 하나하나 차차 공유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제가 막 좋아하는 노래, 특히나 유독 좋아하는 노래는 언급을 해가지고 아실 수도 있지만 저는 팝 DJ로서 모든 음악을 사랑합니다. 네. 브렌다 러셀리의 르 레스토랑, 그리고 나탈리 콜과 나킹 콜이 함께한 Unforgettable, CBS 뮤직 차트 35위 주스 뉴튼의 Angel of the Morning 들어보자.

아시아가 함께한 타이타늄 김도윤님 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7024님의 신청곡 Groove Theory의 Tell Me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CBS 뮤직 차트 72위에요. Glenn Medeiros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그리고 85위 데비 분의 You Light Up My

하효진의 라이키팝 주말은 1부와 2부 2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1부 끝곡이에요. 분덜리히님이 청해 주셨어요. I am butterfly의 이나가다다비다. 우리는 이 노래 듣고 뉴스 듣고 2부에 만나요.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5: 김나입니다.
4: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5: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경향신문 제주 CBS 노컷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민주당 정통성의 적임자임을 어필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자 민주당의 불모지인 경북 안동을 찾았습니다. 경북은 대구, 경남 지역과 함께 전략지역으로 지정돼 한 달여 앞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유효투표에 5%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곳입니다. 정총리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해찬 정총리의 배우자 김정옥 여사를 만난 사실을 전하며 김 여사가 자신의 후원회장을 맡아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일 금융당국과 만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정무위를 구성한 데 따라 정부와 함께 추진 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선 급격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꼽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레버리지 ETF의 상장 페이지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와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지방선거 전 주가 부양을 위해 단일 종목 상품 출시를 밀어붙였고 그 결과 주식시장은 카지노판처럼 출렁였다며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도박판 레버리지 ETF는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안긴 대참사인데도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없고 사과도 없다며 김 실장은 본인이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업계 최초로 노동조합 지회를 결성했습니다. 스타벅스의 한국 법인인 스타벅스 코리아 노동자들은 지난 16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 식품

0: 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해 스타벅스 지회를 설립했습니다. 지회는 회사가 파트너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오히려 이전보다 무리한 이벤트와 운영 방침을 일방적으로 내놓았다고 노조 설립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아리랑 유럽 투어로 71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다고 빅히트 뮤직이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스페인 마드리드와 벨기에 브뤼셀, 영국 런던, 독일 뮌헨, 프랑스 파리 등 5개 도시에서 전회 매진으로 10회 공연을 펼쳤습니다. 특히 파리 공연에서는 회당 9만 2천 명의 관객이 운집해 방탄소년단의 역대 콘서트 단일 회차 최다 관객을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전국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CBS 뉴스 이명희였습니다.
1: CBS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3: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2: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주세요.
4: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CBS

하효진의 Like Pop 2부 열며 함께한 곡은 이글스의 Hotel California 였습니다. 8318님이 청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Like Pop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참고해 주시고요. CBS 레인보우도 열려 있습니다. 하효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판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펜싱부 소년들의 권력에 대한 저항과 우정, 뮤지컬 비더슈탄트인데요. 이 공연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 대학로 링크아트센터 드림 드림일관에서 관람하실 수 있어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쇼리실라!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늘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늘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쿵짝쿵짝쿵짝쿵짝 이런 리듬이 신나는 새 곡이었죠. 쿨앤더갱의 Fresh, 코파는 곰돌이님 신청곡이었어요. 노나서머의 핫스타프는 빵빵한 호랭이님이 청해주셨고요. 곰돌이와 호랭이님이 청해주셨네요. 남양이님 신청곡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최대우님이 라이키팝 들으면서 에어컨 바람 속에서 수박 한 조각 먹고 있으니까 신선이 된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하셨네요. 이만한 여름의 행복이 또 있을까요?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그 아래서 시원한 수박 한 조각 먹으면서 좋아하는 음악 듣고 아, 이 눈앞에 그려지거든요. 그 풍경이 참 평화롭고 뭐랄까요. 여름의 묘미 같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의 여름 풍경에 또 배경음악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웨스트라이프의 My Love 그리고 에어서플라이의 All Out of Love 4483님 보내주신 곡 Country Lovers의 Run and Run 들어보자.

do something. Let's make a bet. Cause I better have you naked by the end of this song.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Rock Your Body였고요. 조지 맥크레이의 Rock Your Baby 함께 들었습니다. 가을은 선물님. 큰아들 가족이 와서 갈비집 갔다가 집에 왔습니다.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고 점점점 행복합니다. 하셨는데요. 행복하시죠? 아, 또 가족들이랑 이렇게 시간 보내고 좋으셨겠다. 드보라61님은 참다 이제야 에어컨을 켰습니다. 선풍기 바람으로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역시 에어컨 시원해요 하셨는데 맞아요 여러분. 참다 하지 마시고 더울 때는 에어컨 살짝이라도 키시고 이렇게 시원하게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몸이 힘들어지니까 우리 좀 이 여름을 현명하게 보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더운데 계시지 마시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시원한데 어디 좀 갔다 오시고. 저희 동네에요. 그 인형뽑기 가게가 있는데 거기가 진짜 크고 정말 시원합니다. 에어컨이 어찌나 빵빵한지. 그래서 인형 뽑을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가끔 그 인형 뽑기 가게 가서 슥 한번 구경하고 와요. 그러면 시원해지는 그 피부에 닿는 바람, 시원해지는 그 느낌만으로도 여름을 버틸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원한 데 찾아다니는 거 좀 저는 추천.

추천드립니다. 저희 동네에서 혹시 그 인형 뽑기 가게에서 마주치시면은 제가 인형 하나 뽑아드릴게요. 보물섬님이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청취율 전화 나한테 와라. 아 진짜 저도 이런 마음이에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청취율 조사 받아본 적이 없는데 혹시 우리 라이커님들 많이 받으셨을까요? 이제 이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 내일이죠. 월요일이면 끝이 납니다. 2주 동안 하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어요. 아 뭔가 이 결과를 보기가 떨리지만 또 라이키팝 우리 라이커님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살짝 또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하루밖에 안 남았거든요. 오늘 내일 하면 이제 이틀 남은 거니까 여러분 02로 시작되는 전화로 연락이 온다 하시면 얼른 받으셔서 효도할 때 효 하효진의 라이키팝 잘 듣고 있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소문 많이 내주세요. 보이스 투 맨입니다. Water runs dry.

보이스 투맨의 Water Runs Dry였습니다. 김정은님이 입안이 헐고 혀안이 돋았어요. 피곤이 쌓였나 봐요. 모처럼 여유 있는 나만의 쉬는 날에 비타민 받으면서 쉽니다 하셨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또 아프신 분들 특히 냉방병 걸리신 분들도 은근 많으신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날이 이렇게 더울수록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하유진의 Like Hip Hop 이제 2부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토니 브렉스톤의 Breathe Again 준비했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재벌의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팟회 제주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열립니다. AI 드론과 푸드테크 체험, 전국 우수농가가 모인 파밍플러스, 제주 로컬 푸드를 만나는 로컬 페어까지, 먹방 크리에이터 희박과의 특별 이벤트, 아이들을 위한 메밀풀장, 그리고 내일 펼쳐지는 푸짐한 경품 이벤트. 제주의 아침 상회, 낮 농장, 저녁 식탁을 하루에 만나는 시간. 푸드테크, 파밍, 페어, 푸팟페 제주. 지금 푸팟페 제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7월 19일 주일 주말은 CBS 조태임입니다. 어제 새벽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불이 35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소방 동원령까지 내려졌지만 건물 안에 빼곡히 쌓인 생활용품과 종이상자, 수천 개의 플라스틱 팔레트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랜 진화 작업에 탈진으로 치료를 받은 소방관도 나왔는데요. 지금은 무엇보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불길을 완전히 잡는 것이 우선일 겁니다. 2021년 덕평 쿠팡 물류센터 화재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고 이번 화재에서도 스프링클러는 정상 작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왜 불길이 이렇게 오래 이어지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불이 모두 꺼진 뒤에는 화재 원인뿐 아니라 강화된 안전대책이 대형 물류센터의 화재 확산을 막기에 충분했는지까지 함께 점검해야겠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된 만큼 대형 물류센터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요. 안전도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이번 화재를 계기로 다시 살펴봐야겠습니다. 주말 한 CBS 첫 곡 벤 폴즈의 Still Fighting It 듣고 출발합니다.

0: 주말엔 CBS 조태인 기자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벌써 문자 주신 분이 계신데요. 보라미님, 주말엔 CBS 조태인 기자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하면서 물류센터 화재로 소방관들 희생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루 보내셨는지 사연과 신청곡 또 뉴스 듣다가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몇 분 뽑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02로 시작되는 전화 오면 받아주셔서 주말엔 CBS라고 답해주세요. 광고 듣고 현장 뉴스 시작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가정용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호.

0: 21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회사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연구한 기술,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소중한 기업의 자산. 기업의 미래는 이러한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고 필요할 때 개발한 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중한 기술과 노하우를 위한 준비,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 캠페인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가 함께합니다.
1: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0: 현장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첫 소식 정치권 뉴스부터 짚어볼게요. 제헌절인 금요일에 장동혁 대표 그 국회 기념행사에는 불참을 하고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를 찾았잖아요.
1: 네. 장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엔 참석하지 않고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을 하면서 이 재선거를 요구하는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는 갔습니다. 사실 그 전날에 이미 제헌절 행사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서한을 했고요. 올림픽공원에 가서 분노한 시민들께 직접 물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17일을 이른바 올공데이로 정하고 시민들과 네. 함께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이제 본인의 특유의 글씨체가 드러나는 손팻말 문구를 직접 써주기도 했고요.
0: 네.
1: 올공혁명의 주인공 청년들이여 절대 포기하지 말라. 국민특검 참정권 회복 민주주의 수호 뭐 이런 문구를 적어서 지지자들과 시민들에게 건넸습니다.
0: 제헌절과 올공데이는 조금 간극이 커 보이는데
1: 그렇죠.
0: 네, 장동혁 대표 왜 이렇게 계속 이 그 현장을 찾는 걸까요? 제헌절에 이어서 어제도 비공개로 방문했고 오늘도 또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1: 네, 당 대변인이 오늘 사실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장 대표가 사실은 18일에도 별도 공개 일정 없이 올림픽 공원 현장을 찾았고요. 19일에도 다시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7, 18, 19 오늘까지 가게 되면 3일 연속으로 올림픽 공원을 찾는 거죠.
0: 연휴 내내 가는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단순한 선거관리 부실이 아니라 참정권 문제라고 지금 규정을 하면서 메시지의 중심도 국회 대응이나 원내 전략보다는 좀 올림픽 공원 현장이나 재선거 요구에 많이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1: 이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서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이후 지도부 책임론과 재선거 주장이 동시에 겹친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가 이 국회보다 장외 집회에 더 무게를 두는 거 이거 좀 문제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 예전에는 장외 집회는 주로 민주당이 많이 하던 거고 국민의힘은 그냥 국회 안에서 싸우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고 장 대표는 어쨌든 지금 요 사안을 계속 좀 최대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당내에서는 이거 지나치게 고립 노선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좀 의외인 게 안철수 의원이 올림픽 공원을 방문해서 장동건 대표에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 정확히는 시간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겹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올림픽 공원에 안철수 의원이 갔다는 것 자체가 조금 화제가 됐습니다.
0: 네.
1: 역시나 제헌절이었고요. 이 현장 방문 뒤에 본인의 SNS에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의문과 걱정이 있다면 정치는 회피하지 않고 충분한 설명과 변화로 답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결국 장동혁 대표의 책임론과 당 쇄신 필요성을 언급해왔던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왜 올림픽공원 갔을까? 특히나
0: 그러니까요.
1: 며칠 전, 얼마 전에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를 두고 당내 갈등에 본인이 한쪽에 섰기 때문에 장 대표의 올림픽 현장 간 것 자체가 뭔가 연대를 하려는 건가? 뭔가

0: 기조를 맞추려는 건가? 이런 물음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 네.
0: 결국 청년층과 참정권 문제를 고리로 본인만의 정치적인 공간을 좀 이번 기회에 확보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 상황입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는 당에 얼씬도 하지 마라 뭐 이런 거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안철수 의원 뭐 향후에 뭐 당권을 두고 조금 뭔가 존재감을 나타낸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차기 당권 이야기가 계속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대체적으로 장동 대표 비판적인 기류가 많은데 왜 이 리더십을 교체하지 못하느냐. 결국 포스트 장동혁에 대한 당내 합의가 없기 때문에 개파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뭔가 안철수 의원이 친윤계 쪽하고도 거리감을 좀 좁히고 소신파 쪽하고도 나쁘지 않은 관계 유지한다면 본인이 당대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림에서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1: 네, 민주당에는 당장 이제 비판이 나왔는데 안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또 거세게 반발을 했다고요.
0: 네, 장동혁 대표 안철수 의원의 올림픽공원 방문을 두고 박지혜 대변인이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를 제헌절 기념식 외면하고 찾았다라면서 극단적인 음모론에 올라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안철수 의원이 오늘 SNS에 제헌절에 헌법 수호와 참정권의 가치를 외치는 청년과 국민이 계신 곳을 찾는 게 잘못된 일이냐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요.
1: 네.
0: 본인이 현장에서 만난 청년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이 음모론자냐라고 따졌는데요. 민주당을 향해서도 올공을 두려워하지 말라. 괴물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이 있는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장노아 대표는 이제 장외 집회에 나가고 있지만 점정식 원내대표는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을 했잖아요.
0: 네. 정동식 대표는 장동 대표와 달리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을 했고요. 당초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헌절 행사한 불참 가능성, 아예 보이콧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1: 네.
0: 막판에 원내 지도부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당에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참석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결국 헌법기념일인 제헌절에 국회 안에서 공식 행사를 하는데 원내 정당으로서 참석하지 않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1: 네.
0: 결과적으로 같은 당의 투톱이 같은 날 서로 다른 정치적인 무대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이제 그 제헌절 행사는 참석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민의힘 어쨌든 투톱의 행보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은 일단 이걸 두고서는 뭐 둘 간에 뭐 사이가 멀어졌거나 이런 확대 해석은 안 하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장동혁 대표는 장외 여론과 참정권 문제를 챙기는 거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와 원내 대응을 맡는 일종의 역할 분담이라는 설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런 공식 해명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메시지가 좀 다른데 온도차가 좀 있는데
1: 네.
0: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장 대표는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재선거 그리고 올공에 거의 뭐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 원내대표는 원내 전략과 국회 일정 중심의 대여투쟁에 강조하고
1: 네.
0: 있습니다. 결국 지방선거 이후 지도부 책임론 그다음에 재선거 요구 어떻게 할 건지 한동훈 의원 복당 어떻게 할 건지 여러 전선이 동시에 지금 얽혀있는 상황인데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 엇갈린 동선 결국 역할 분담 그것만일까? 그 이상이 아닐까? 이런 물음표가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점점씩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계속 나오는 질문이 장동근 대표 체제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런 얘기들
0: 네.
1: 하잖아요. 이런 것과 좀 맞물려 있는 이런 복잡한 기류를 읽을 수 있는 것 같고요.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래 이제 검찰의 보안수사권 문제를 놓고서 TV토론을 하기로 했었는데 결국 이제 무산이 됐잖아요.
0: 네, 맞습니다. JTBC에서 토론을 한다고 했었었는데 이게 검찰의 보안수사권 문제를 놓고 두 사람이 1대1로 정면으로 붙는 모양새였죠. 하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원래 한동훈 의원이 먼저 민주당 쪽에 제안을 했었고 조금 누가 받을까 하다가 이건태 의원이 내가 나서겠다라고 하면서
1: 네.
0: 토론이 성사가 됐었죠. 이건태 의원은 처음에 이제 이 토론 수락을 하면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 검찰이 왜 수사권을 가져가면 안 되는지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이후에 당원들의 우려를 이유로 토론에 나서기 어렵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1: 네.
0: 본인의 SNS를 보면 지지해 주시는 당원 동지들의 뜻과 우려를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리고 민주당 내부의 만류와 정치적인 부담 속에 무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1: 한동훈 의원 측에서는 가만히 안 있죠. 이건태 의원 연일 비판하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요.
0: 네, 약간 역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토론 불참을 두고 결국 이번 토론 앞두고 도망친 거다라면서 공당은 쪽팔리면 끝이다. 민주당은 끝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예정대로 링 위에서 기다리겠다라면서 민주당 의원 누구와도 토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머지 의원 중 누구든 올라오라 이런 이야기였고요. 특히나 이건태 의원한테는 처음부터 도망갈 생각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그러면서 방송사와 일정 조율까지 맞춰줬는데 네.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경찰의 또 긴급체포 문제까지 오늘은 꺼내들었는데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소법 개정 방향 결국 영장 없는 긴급체포를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이 문제 가지고도 재차 토론하자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1: 네, 한동훈 의원은 이제 혼자서 하는 인터뷰는 안 된다고 이제 JTBC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이제 결국 최종 무산됐다고 SNS에 밝혔다고 하고요. 이건태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에 좀 대외적인 인지도 높이는 기회가 됐을 것 같은데 한동훈 의원이 또 이렇게 비판에 나올 것도 예상을 했을 텐데 그만큼 이제 당내 여론을 좀 눈치를 봤다 이렇게 봐야겠죠.
0: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번 문제 한해서는 개파를 막론하고 지금 보안 수사권 문제가 전면에 나서는 게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지금 지형이 좋지 않다 이런 게 사실 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당원들의 우려도 컸고 특히 뭐 정민철 후보 같은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도 아 지금 시점에서 보안수사권 토론하면 너무 이슈가 거기다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전당대가 너무 주목을 못 받는다.
1: 네.
0: 전당대 이후에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 이제 보안수사권 공방도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검찰개혁 주자라고 할 수 있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목소리를 냈어요.
0: 네, 오늘은 또 추미애 지사가 SNS에 수사와 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수사 협력이 이뤄진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지켜진다라고 강조한 건데요. 자연계 사건 등을 근거로 보안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 일부 목소리에 대해서 선을 분명하게 그었습니다. 이건 실무적 오류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1: 네.
0: 제도 보완을 통해서 시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홍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보안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 이 법안이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라면서 검찰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22대 국회의 과제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1: 이런 가운데 이 검찰이 올해 상반기에만 이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돌려보낸 사건이 6만 건이 넘었다 이 보도가 나왔네요.
0: 네, 이거 연합뉴스 보도였는데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사건만 65,913건이었다고 합니다.
1: 네.
0: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 수사를 요구를 하는 건데 검사가 직접 수사를 안 하고 요구한 것만 이 정도 숫자였다라는 겁니다.
1: 네.
0: 경찰 내부에서는 이처럼 보완 수사 요구가 늘어난 배경은 부실한 초동 수사와 인력 부족, 업무 과중 등이 함께 거론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에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지 않으면서
1: 네.
0: 너무 현장에 과로가 심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따라주지 않으면 현장 수사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1: 네.
0: 이런 가운데 보완 수사권이 없어지게 되면 보안수사 요구만으로 이게 될 거냐 이런 게 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보안수사를 요구는 사실 보안수사권보다 간접적인 거잖아요. 우회적인 방법인데 이것만 해도 지금 6만 건이 넘는 상황에서 이 보안수사권까지 없애면은 당장 그 피해를 이제 국민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패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0: 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요거 어떻게 할지가 계속 논란인데요.
1: 네.
0: 오늘 김용범 실장이 KBS 이뤄진단 라이브에서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락기에는 영향력이 두 배로 커진 측면이 있다고 인정을 했지만 상장 폐지 상상하기 어렵다.
1: 네.
0: 왜냐? 시장에 또 다른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1: 네.
0: 최근에 이른바 곱버스라고 하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둘러싸고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 이것은 너무 무리한 거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미 투자자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1: 그쵸.
0: 이 상품을 갑자기 없앨 경우 또 다른 혼란을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 자산운용사, 증권사들이 함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이미 뭐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이라 지금 상황에서 상폐할 경우 그 혼란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야권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겠죠.
0: 네,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과 관련해 김용범 실장의 책임을 계속 제기를 해 왔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그리고 정부가 고위험 상품 투자 열기를

0: 치해놓고 문제가 커지자 뒤늦게 규제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도박판처럼 만들었다 이런 취지의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보다 증시 띄우기에 무게를 두고 이렇게 변동성을 키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상장 폐지가 어렵다고 선을 긋긴 했지만 이미 늦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위험 상품을 그대로 두면 기본 예탁금과 매매 단위만 조정하는 건데 결국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히 시킬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1: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금융당국이 고강도 처방을 내놓긴 했는데 기존의 1천만 원 예탁금에서 이제 3천만 원을 올리고 뭐 교육도 더 강화하겠다 이런 것들을 내놓긴 했는데 이걸 두고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걸로는 안 된다 이런 비판인 것 같아요. 내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위 금융감독원과 만나서 이제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요.
0: 네, 이 금융위가 발표 기본 예탁금 상향 방금 말씀하신 그 3천만 원 네. 매매 단위 조정 투자자 교육 강화 또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기존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또 핵심 쟁점이라고 하는데요. 규제를 갑자기 강화하게 되면 이미 상품을 보유한 투자자가 손실을 추가로 볼 수도 있고 반대로 규제를 약하게 하면 시장 변동성 관리가 어렵다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충격을 줄이면서도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 참 두 마리 토끼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이 지금 단순한 금융상품 관리 문제를 넘어서서 이재명 정부의 증시 정책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기 진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내일 어떤 대안들이 나올지 봐야겠고요. 다음 소식은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소방당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이틀째 인천 쿠팡 물류센터 이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불길이 참 안 잡히네요.
0: 네, 지상과 공중의 진화 작전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고 현장에는 소방차 등 장비 200여 대와 소방경찰 인력 500여 명이 투입이 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워낙 이 쿠팡 물류센터 자체가 지상 8층 규모의 대형 시설이고 연 면적만 30만 제곱미터에 가까울 정도로 넓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6층에서 시작된 불이 7층으로 번졌는데 내부에 워낙 물건들이 많았고 건물 규모도 커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특수 장비를 투입해 건물 상층부를 향해 방수를 하고 헬기를 동원해 공중에서 불길 확산을 막고 있지만 내부 진입이 쉽지 않아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오늘 밤 11시쯤에야 이제 초진이 완료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0: 네, 그러니까 초진이라 하면 결국 불길이 더 커지지 않고 큰 불이 잡힌 상태를 말하는데 지금 건물 내부에 남은 불씨와 또 이미 고열 또 연기가 많기 때문에 진압 속도가 잘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물류센터 안에 가연성 포장재가 또 많아가지고 불길이 쉽게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건물 붕괴 위험과 대원 안전도 함께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진화 작업이 크게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화재가 대형 물류시설의 화재 취약성과 안전관리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드러냈는데요. 당국에서는 초진 이후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와 피해 규모 산정 그리고 물류 차질 여부 확인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1: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그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진압하기 위해서 현장에 이제 굴삭기를 투입해서 이른바 이제 파괴 작업에 나섰다요. 지금 이제 워낙 건물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 진화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작업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레게봉의 아아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아아! 뽀르빠빠!

0: 한 주간 나온 말들의 여파를 살펴보는 말의 맛 시간입니다. 시사유리사 김수민 평론가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김수민 평론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나요?
1: 제일 무난하고 빨리 생각나는 메뉴라서 자주 먹기는 합니다.
0: 네.
1: 아, 그리고 겨울에도 아이스를 시킬 때가 자주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얼죽아 하신가요?
1: 네. 약간 몸에 열이 많은 편이라서.
0: 아, 그래요?
1: 네. 따뜻한 것보다 시원한 걸 좋아합니다.
0: 아니, 조금 전에 이제 들려드린 노래가 레게봉의 아이스 아메리카노였는데 이 레게봉이란 가수가 누군지 아시나요?
1: 목소리는 낯이 익은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0: 네. CBS 네. 이봉규 어떤가요 진행자 이봉규 아나운서랑 이지연 PD였습니다.
1: 아, 네.
0: 저는 누구지 90년대 가수인가? 이러고서 네, 들었는데.
1: 90년대의 노이즈라든지.
0: 네. 노이즈 느낌 비슷하죠.
1: 네, 이런 네. 그룹이 생각이 나는데 이게 최근에 와일드싱이라고 영화 90년대 가요계를 재현한 영화가 있잖아요. CBS에도 그런... 바람이 부는 것인지
0: 네.
1: 네, 궁금해집니다.
0: 오늘 잠깐 들어가기 전에 좀 저희 사담을 나눠봤고요. 오늘 이제 첫 번째 말은 어떤 걸 얘기해볼까요?
1: 네, 오늘 준비해온 첫 번째 말은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0: 아니 누구 말인지 아는데 전혀 목소리는 다른 사람 같은데
1: 유시민 들어보면 비슷합니다.
0: 그래요? 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아, 이 말 파장 뭐 이번 주 엄청 뜨거웠습니다.
1: 네, 7월 1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유시민 작가가 출연했는데요. 여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나라에도 해가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 네.
1: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옳고 그름을 떠나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0: 네.
1: 또 대통령이 직접 말하지 않은 재건축 재개발 구상을 뒷받침하는 팀의 기획 수준이 형편없다. 뭐 어떤 팀이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얘기를 또 했고요.
0: 네.
1: 또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에게 시킨다. 이런 비판도 덧붙였습니다.
0: 네, 그러면서 뭐 마키아벨리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1: 네.
0: 네, 유시민 작가 지난 지방선거 때도 뭐 ABC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때도 파장이 있었지만

0: 이번 거는 이제 필연적으로 실패의 길로 갈 것이다 네. 한 발언을 두고서는 정말 좀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 이재명 대통령이 전개 개편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발언 좀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1: 유시민 작가가 예로 든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5.18은 성역이 됐다 이 발언으로 비판을 많이 받고 사퇴를 했죠. 네. 이병태 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신인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이런 사람들을 예로 들으면서 정계개편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오히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정계개편이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0: 아, 오히려.
1: 그러니까 그냥 개별적으로 인사들을 영입해가지고 그것도 정치권 한복판에 어떤 요직을 준 것도 아니고 정부에 있는 위원회라든지 좀 다른 공공기관에 뭐 정당 대표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직을 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자리로 보낸 수준을 가지고 정계개편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거고 정계개편이라고 불렀을 때는 뭐 단적으로 가장 극명한 사례가 1990년에 삼당합당 네. 같은 것이고 유시민 작가가 열린우리당 창당 때 참가를 한 적이 있었죠. 그 정도 돼야 정계개편인 거죠. 그러니까 네. 타 정치 세력의 일부 내지는 전부하고 통합을 해서 전체 정당 구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근데 객관적으로 짚어봤을 때 현재 민주당 바깥에 이재명 정권이 같이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세력이 있는가 네. 예를 들면은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도 허황되게 들릴 텐데 국민의힘 주류하고는 통합을 못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한동훈 의원, 네. 이준석 의원 이쪽하고라도 통합하는 네. 건가 전혀 가능성 없는 거잖아요. 그런 뿐만 아니라 친명계에서는 또 조국혁신당과의 통합마저 부정적인 편입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정계개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객관적 가시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라면은 없는 거라면 네. 뭐 정황. 단초 이런 거라도 취재를 해왔어야 되는데 어떤 근거도 없다는 점이 있는 거고 근데 네. 그러면서도 무슨 정계개편을 뒷받침하는 팀이 있다는 말까지 했거든요. 현재 이 수준으로는 전형적인 음모론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정계개편이라고 그러면은 뭐 정당 구도가 좀 통째로 흔들리는 정도 이제 판짜기가 네. 돼야 되는데 사실 이병태 전 부위원장이나 인요한 회장 같은 경우 우리가 야권의 대표주자다 이런 느낌도 그렇죠. 없잖아요.
1: 네, 그런 뭐 수십 명이 네. 한꺼번에 같이 입당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0: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계 개편으로까지 얘기한 건 좀 너무 과장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럼 유시민 작가는 왜 이재명 대통령이 실패할 것이라 이런 발언까지 하는 걸까요?
1: 네, 이 발언으로 완벽하게 선을 긋고 강을 건넌 모양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도 좀 다른 게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 본인이 요즘 두들겨 맞고 있다. 이런 컨셉트로 가고 있고 네. 그리고 김어준 씨 같은 경우도 친명 대 친청 대결에 또 올인하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최근에. 그런데 지금 유시민 작가만 강경투쟁 노선이다. 이게 네. 두드러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유시민 작가한테 뭐 압력을 가했다거나 자극을 했다거나 이렇다는 단초도 없습니다. 유 작가 본인이 얘기했지만 대통령하고 통화 같은 거 이런 거 대통령이 전화도 한 번 안 걸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0: 안 물어봤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했죠.
1: 그러면 이 정도까지 갔다면은 이거는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네. 그게 최근의 것이 아니라 좀 오래된 해묵은 것이었을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의 발언이라면요. 네. 그리고 정계개편설까지 얘기를 하는 걸로 봤을 때 이런 추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가 혹시 이재명 대통령을 둥지에 알을 낳는 뻐꾸기 정도의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네. 이 당의 주인들이 있는데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네. 들어와가지고 결국에는 이거를 철거 용역이라는 표현도 썼죠. 철거해가지고 재건축하고 정계개편하려고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근간에 좀 뭐랄까 밀고 들어온 사람으로 네. 그렇게 보는 패러다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봤을 때는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반에도 대결은 계속되지 않나 이 정도의 성격의 발언이면 네. 예, 앞으로도 또 이게 좀 끊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번 발언으로 확실히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이 유시민 작가의 발언, 뭐 김수민 평론가는 전당대회 이후에도 뭐 향후에도 계속 이 싸움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네. 당장 이 전당대회는 좀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1: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서 참전한 거 아니냐 그쵸? 이런 얘기들을 많이 네.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정 전 대표 측은 또 노코멘트.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합세하는 모습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나오는 설은 정청래 전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유시민 작가가 대신해준다.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설이

0: 있고요.
1: 네.
0: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설은 아니에요. 저는 두 번째 설에 가까운데
1: 네.
0: 정청래 전 대표가 본인이 두들겨 맞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면서 선거를 하고 있는데
1: 그쵸.
0: 근데 유시민 작가가 굉장히 또 때리는 그 선제적인 초강수가 나왔단 말이죠. 이거는 정청래 전 대표가 과연 원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 측면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어쨌거나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유시민 작가가 판을 만들어버리면 정청래 전 대표를 찍으면 이게 이재명 정부 심판이 돼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
1: 네.
0: 당내에 분명히 양쪽 간의 대결 자체가 우려스러운 중립 성향의 당원들도 있었을 건데 이렇게 되면은 좀 정청래 전 대표를 찍기가 버거워지는
1: 네.
0: 그런 효과만 있는 거 아닌가. 정전 대표한테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일까. 그리고 한편으로 유시민 작가는 선거에서 이번에 친명계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졌다고 생각하기
1: 네.
0: 때문에 이렇게 세게 나가는 것은 아닌가. 좀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 어차피 이번 판은 안 된다 생각하고 더 센 발언을 하는 것이다.
0: 장기적으로 보고 이제 확 끊고 선을 긋고 이제 한 2030년 대선을 바라본다거나
1: 향후 민주당 내에서 네. 세력 확보나 이런 걸 위해서
0: 그렇죠. 지금 약간 조심해야 될 전략적으로 조심해야 될 타이밍인데 이렇게
1: 네.
0: 세게 나간 거는 정청래 전 대표를 꼭 도와주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페이스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도 좀 전략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하는 게 대통령을 지킬 후보는 이제 본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0: 그렇죠.
1: 있잖아요. 그런데 그
0: 네.
1: 발언과 유시민 작가의 발언 좀 상반되는
0: 네.
1: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같이 이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정청래 전 대표에게 별로 도움은 안 될 것이다.
0: 네.
1: 네.
0: 유시민 작가는 또 정청래 전 대표하고도 과거에 갈등 관계였었어요. 그래서 그냥 두 사람이 친할 것이고 도와줄 거다 이렇게 또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네.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말 어떤 맛인가요?
0: 갈비 없는 갈비탕.
1: 갈비 없는 갈비탕.
0: 갈비탕이라고 분명히 내오셨는데
1: 네.
0: 갈비뼈가 안 보여요. 어디서 구워왔는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정계 개편 얘기를 할 거라면 어떤 단초라든지 정황이라도 좀 갖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
1: 네.
0: 그렇지 않으면 음모론 막 던지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1: 네. 두 번째 말은요?
0: 네. 두 번째 말은
2: 제2의 김건희 같은 인물.
1: 네. 이건 홍준표 전 대구시장. 오랜만에 이제 홍 전 시장 얘기를 해보는 것 같아요.
0: 네. 안 그래도 이 오늘 준비를 하는데 방송 준비를 하는데
1: 네.
0: 오늘 글을 올리셨어요. 7월 18일 오늘 홍준표 전 시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런 글이었습니다.
2: 서초동 검찰청사 벽에 화한 쇼를 주도하면서 여론을 조작하고
1: 네.
2: 그게 들켜 맘카페에서 쫓겨나자 당원 게시판으로 옮겨와서 여론 조작질을 하는 김건희보다 더한 사람이 장막 뒤에서 암약하면 나라는 더 큰 혼란이 온다.
0: 라고 일요일 오전부터 이렇게 확 지르신 건데
1: 김건희보다 더한 사람 누구
0: 네.
1: 얘기하는 거예요?
0: 당원 게시판 사건 언급한 걸로 봤을 때
1: 네.
0: 한동훈 의원 배우자인 진은정 씨를 가리킨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홍 전 시장은 나라를 혼돈으로 몰고 간 사람은 김건희 하나로 족하다. 더 이상 달기, 말희, 포사 같은 제2의 김건희 같은 인물이 장막 뒤에서 설쳐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현상이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1: 네.
0: 달기, 말희, 포사라는 인물들은 중국 고대사에서 나라를 망하게 한 여성들로 꼽히는 인물들이거든요.
1: 네.
0: 거기에 이제 김건희 씨하고 또 진은정 씨까지 이렇게 뭐 일렬로 같이 묶어서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1: 네. 그 홍준표 전 시장이 글을 올린 건 이제 18일 어제 올린 거네요. 근데 이제 사실 홍준표 전 시장이 그러니까 진은정 씨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 전까지 뭐 전면에 나섰던 인물은 아니잖아요.
0: 네.
1: 그렇게 주목도가 높았던 것도 아니고 이번 선거 구매에서 좀 드러나긴 했는데 이 홍 전 시장이 이렇게 얘기한 거 배경이 궁금한데 왜 이 얘기를 지금 꺼낸 걸까요?
0: 일단 홍준표 전 시장은 언제라도 한동훈 의원을 공격할 수 있는 적개심을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유시민 작가가 혹시
1: 네.
0: 이재명 대통령을 둥지에 들어온 뻐꾸기 정도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제기했는데
1: 네.
0: 사실 홍준표 전 시장 경우는 한동훈 의원한테 대놓고
2: 뻐꾸기 정치인 말로 비참해. 우리 당이 뻐꾸기 둥지가 되었나 이런
1: 네.
0: 공격을 자주 했었어요. 그래서 뻐꾸기라고 보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거고 평소에도. 근데 최근에 또 불거진 게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재개가 됐습니다.
1: 네.
0: 그런 점들을 또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최근에 한동훈 의원이 안철수 의원 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쪽하고도 갈등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도 홍 전 시장의 참견 내지 참전 의

0: 입지를 더 북돋았던 것은 아닐까라고 볼 수 있고 또 홍전시장 네. 최근에 한동훈 의원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대구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정치에서 물러나 있는 홍전시장의 정서가 내가 뭐라 그랬어 이게 딱 요 멘탈리티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1: 내 말이 다 맞지 이거죠.
0: 네, 그래서 네. 이제 한동훈 의원 또 내가 옛날부터 한동훈 안 좋다고 하지 않았냐 이게 글쎄요 뭐 구체적인 계기가 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게 툭 튀어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 상태였다는 거고. 근데 이번에 홍전 시장이 공격을 하는 게 특별히 힘이 실릴지는 좀 의문인 게 명분상으로 따져봤을 때 네. 이게 홍전 시장의 김건희 씨 관련 흑역사도 있죠. 물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면 위로 올린 것도 홍준표 전 시장이 경선 때 한 거긴 하지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를 이렇게 감싸는 거에 대해서 상남자이 이런 식으로 옹호했던 네.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홍 전 시장이 할 자격은 있나? 네. 이런 의문은 나올 수밖에 없죠.
1: 네. 지금 뭐 홍 전 시장의 공격이 예전만큼 못할 수도 있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한동훈 의원이 어쨌든 좀 여러 방향에서 뭐 아까 안철수 의원 얘기도 하셨고 했지만 좀 여러 방향에서 공세를 받고 있는 건 좀 분명해 보이는데 한 의원 최근에 좀 국민의힘 복당 힘들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러니까 어차피 장동혁 대표가 대표로 있는 이상은 복당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네. 한동훈 의원 또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근데 최근에 또 보면 공격을 여러 갈래로 분산시켜서 여러 군데를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한동훈 의원이 12.3 계엄 때 한동훈 의원 또 당사로 오라 그랬다 이렇게 증언한 걸 가지고 네. 한동훈 의원이 좀 발끈을 했는데 사실 그때도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하기보다는 아 나는 그때 국회로 가기 위해서 당사로 모여라 그랬다 이 정도만 말하고 치고 빠졌으면 더 나았지 않았을까 이런 네. 지적도 나오고 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도 한동훈 의원이 또 직설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근데 개혁신당은 정의한 전 후보 문제 때문에 네. 수세적인 입장이거든요. 그걸 굳이 칠 필요가 있나. 네. 그러니까 좀 여러모로 본인이 포위될 수도 있는데 또 공격을 분산해서 여러 군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는 현명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아닌 사람들하고 다 틀어져서 싸운다. 굳이 이렇게 또 인상을 줄 필요는 없겠죠.
1: 너무 전선을 지금 넓히고 있는 네.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이제 신당 창당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조갑재 기자도 이제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 신당 창당 좀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0: 신당이 어떤 신당이냐가 관건인데 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독창적인 노선의 신당이다. 그런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 여론들이 이게 응집될 수 있고 그런 노선이 필요하고 몇 명의 인물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한동훈 의원의 경우는 기존 국민의힘 노선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독창적 노선의 신당이 아닌 거고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크게 분할하는 성격의 신당을 하는 건데 네. 그 경우에 근데 그러려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근데 친한계는 국민의힘에서 소수파에 불과하고 네. 예를 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오, 저 사람도 참여한단 말이야 네. 정도의 말이 나올 수 있는 사람까지 가담을 해야 신당이 가능할 거다는 네. 거고 그러니까 친한계에도 분당이나 창당에 대한 준비는 안 돼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부산 경남권의 뭐 PK를 기반으로 한 신당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쪽 지역의 어떤 대표 주자 하다못해 과거에 김무성 전 대표 정도의 주자라도 있느냐 아닌 것이고 없는 네. 것이고 그다음에 그 지역 의원들이 다 뭉쳐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런 신당을 위한 객관적인 여건은 거의 뭐 조성이 안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한동훈 의원 자체에 대한 존재감과는 별개로 네. 뭐 영남권 리더십 확보할 만한 인물이나 뭐 신한계 의원들 중에 그만큼 존재감이 있는 의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판단해봐야 그렇죠.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국민의힘의 진로 여전히 뭐 안개 속에 쌓여 있는 상황이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한 의원의 배우자를 향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 말 제2의 김건희 같은 인물 이 말은 어떤 맛인가요?
0: 네, 고기 없는 곰탕이다.
1: 오늘 앞서 갈비탕 없는 갈비.
0: 네, 갈비뼈 없는 갈비탕이라고 네. 했는데 이번 곰탕도 예전부터 많이 우려서 나오던 곰탕이긴 한데 근데 고기가 정작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슬슬. 그래서 그냥 했던 얘기를 또 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새로운 맛은 없다. 새로운 고기 씹히는 맛은 없다.
0: 네, 자주 먹어본 맛이에요.
1: 네. 네. 마지막 말은요?
0: 네, 마지막 말은 검찰개혁 11적.
1: 검찰개혁을 막는 11명의 적이 있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요?
0: 네, 검찰 보안수사권 존폐 문제를 놓고 민주당 일각에서 소수 의원들이 신중론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의원들의 얼굴 이름을 모아놓고 검찰개혁 11적 이렇게 일컫는 게시물이 나오고 있고요. 이 11명의 의원들은 홍기원, 고민정, 박균택, 김남희, 이소

0: 영, 곽상원, 모경종, 문진석, 민홍철, 네. 박희승, 주철현 의원입니다. 일부 지지자들과 당원들은 이들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고 전화와 팩스로도 항의와 비난이 빗발치고 있고요. 그리고 후원금으로 18원, 1818원 이렇게 입금하는 그런 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1: 홍기현 의원이 그 보안수사권을 좀 한정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요 법안을 발의를 했고 이 네. 10명의 의원들이 같이 동참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네. 11명을 이제 11적 검찰개혁 11적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당내에서는 뭐 이렇게 문자 폭탄이 오고 있다곤 하지만 여론조사 분위기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 한국갤럽 조사 결과 이 보안수사권 유지 찬성률이 높게 나왔는데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네. 절반 정도가 보안수사권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었다고요.
0: 네. 한국갤럽이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조사와 면접 방식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검찰 보안 수사권 관련 문항이 있었는데요. 경찰 견제 부실 수사 방지 위에 유지 의견인지 기소 수사 분리 원칙 따라 전면 폐지인지 이렇게 물었더니 네. 유지가 61%, 폐지가 23%, 유지 의견이 크게 우세했습니다. 네. 참고로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6%였거든요. 근데 유지 의견에 국민의힘 지지율의 2.3배 정도가 나왔다.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을 유지하자는 시민들 중에 국민의힘 지지자는 42%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어땠는가? 네. 유지 46%, 폐지 39%. 네, 유지 폐지가 뭐 비슷하게 나온 셈이고 호남 지역에서도 55-28. 호남 지역에서도 더블 스코어로 유지 의견이 높게 나온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검찰 개혁이라고 일단 얘기를 해놓으면 이재명 정부 초반에는 지지하는 여론이 높았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 이게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1: 특히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호남 지역에서 55-28, 그러니까 55라는 건 보안수사권 유지해야 된다 의견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건 네. 조금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앞서는 뭐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서 계속 보안수사권 폐지해야 된다 했지만 네. 장윤기 사건을 거치면서 아 이게 당장 일상에 미친 영향이 크구나 하는 게 네. 조금 여론 반전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제 보안수사권 유지 의견이 상당한데 근데 이제 의원들의 이제 문자 폭탄이 떨어진 요 상황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지금 이 의원들이 보안 수사권을 막 허용하자 이런 의견조차도 안 해요.
1: 네.
0: 폐지하는 거를 신중하게 하거나 예외적으로 뭔가를 허용해주자 이 정도.
1: 여성, 아동 네. 뭐 이런 범죄에 관한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그 정도 의견인데도 이렇게 문자 폭탄을 받는다는 건데, 근데 정작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절반 정도가 보안 수사권 유지에 찬성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지지층의 의견이 당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가 지지층만 대변해서 문제인 게 아니라 지지층도 다 대변 안 하고 있다. 사실 의원들 중에도 한 절반 정도가 보안수사권 유지 쪽으로 나타나야 좀 이게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지 않다는 거고 이게 결국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냐면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유지가 압도적으로 지금 높기 때문에 민주당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게 됐잖아요.
1: 네. 근데
0: 진작부터 민주당 내부에서 유지를 원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보장이 되고
1: 네.
0: 당내에서 토론이 잘 됐었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위기로는 안 갔을 것이다.
1: 네.
0: 강성 지지층이 당내 일각에 그러니까 지지층 일부의 의견을 분명히 대변하는 건데도 이거를 틀어막았다는 거
1: 네.
0: 입틀막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1: 검찰개혁 11조 민주당 일부 지지층이 소수파 의원들에게 보낸 이 메시지 어떤 맛인가요?
0: 네. 면 없는 비빔면의 맛이다.
1: 오늘 뭐가 없는 게 맞네요.
0: 네, 없는 게 맞습니다. 네. 네, 비빔면 소스에 캡사이신까지 부어서 매운 소스를 만들었는데 네, 정작 비벼야 될 면이 없어지게 만들었다. 네, 비빔면을 만들려면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1: 네.
0: 우리 정당 정치가 그러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맛볼 노래는요?
0: 네, 이렇게 뭐 소수 의견을 핍박하고 배제하려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또 한 명이 탈락했다는 제목의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탈락시키고 배제하면 그 집단은 망가진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해왔고요.
1: 네.
0: 퀸의 Another One Bites the Dust 준비해왔습니다.
1: 네, 퀸의 Another One Bites the Dust 듣고 김수미 시사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저는 잠시 후 7시 주말에 CBS 2부로 돌아올게요.

0: CBS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4: IH
3: 인천도시공사.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수도권 유일 그린바이오 산업지구?
1: 와, 서울에서 1시간?
0: 예스! 연천입니다.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교통은 가까워지고 산업경쟁력은 커지는 곳. 이제 기업도 연천입니다.
3: 기업도 연천. 예스! 예스 연천.
0: 멀게만 느껴졌던 연천이 이제 기업에게 가까워집니다.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기업이 새롭게 주목할 산업 거점 연천.
3: 새로운 기회, 와우. 새로운 연천.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말엔 CBS 조태임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시작하면서 전해드린 노래는 찰리 푸스의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대구사관님, 요즘 고속도로 톨게이트 인근에 대형 물류창고가 정말 많더라고요. 창고형 물류창고에는 많은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을 텐데 건물 건

0: 단계에서 지금보다 한층 강화된 소방 설비가 설치되어야 할 것 같아요. 빨리 진화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의견 주셨고요. 또 사달라고 조르지오님,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줄 흐르는데 화염 앞에서 불을 진압하는 소방관은 얼마나 힘들지 상상도 안 갑니다. 첫곡 스틸 파이팅 잇은 현장의 소방관의 심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국까지 상장한 회사가 화재 이렇게 취약하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하고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육땡이 아빠님은 아까 이제 장노갑 대표가 제헌절 행사에 불참한 거 얘기 듣고 의견 주신 것 같은데 야당 대표로 생각하면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처럼 답답하다. 민생은 뒷전인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6663번 쓰시는 분, 저한테는 왜 조사 전화가 안 오죠? 주말은 CBS 듣고 있다고 얘기할 텐데 말이죠. 한 주를 정리해주는 주말은 CBS 매우 잘 듣고 있습니다. 하고 의견 주셨는데 요 마음 갖고 계시면은 언젠가 전화가 왔을 때 반사적으로 주말은 CBS라고 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갑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뉴스의 흐름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 제철을 느껴보는 시간, 제철 달력보기. 자연탐구자 최원영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네, 지난주는 더웠다가 또 폭우 쏟아졌다가 날씨가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날씨였는데 봄날도 또 있었고요. 어떻게
5: 맞아요.
4: 잘 지내셨나요?
5: 네, 잘 지냈고 비를 피해서 다녔어요. 서울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부산에 네. 있었고
4: 아, 그래요?
5: 강원도 있었고. 뭐 아무튼
4: 정말 영남권은 지금 비 피해가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5: 네네네 그렇더라고요.
4: 돌아오는 수요일 7월 22일이 대서인데 얼마 전에 저희가 소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벌써 대서네요. 그렇죠. 대서는 어떤 의미예요?
5: 대서요? 대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큰 더위. 큰 대자 더울 서자. 네. 큰 더위. 그러니까 이제 근데 대서 소서도 이제 지났고 대서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더운데 네. 냉장고도 에어컨도 없었던 옛날에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4: 그러니까요. 그렇죠. 진짜.
5: 그때는 또 그렇게 지낼 뭐 지금처럼 덥지는 않았다고 해도 네. 나름의 어떤 지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4: 네.
5: 요새 매미 소리 엄청나죠.
4: 네.
5: 갑자기 막. 근데 정약용, 다산 정약용이 네. 여름 더위를 사라지게 하는 8가지 이렇게 이제 이분이 이렇게 하셨는데, 분류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숲속에서 매미 듣기라고 해요.
4: 아, 여름 더위를 잊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미 소리
5: 네.
4: 듣기요?
5: 오. 우리는 매미 소리 그러면, 아, 드디어 여름이구나 이러는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러고, 또 과거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더위를 지냈을까 보면
4: 네.
5: 요즘 수박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박이 예전에 냉장고 없으니까 이제 우물에 담가서
4: 계곡이나
5: 네, 계곡에 네. 그다음에 등목도 했잖아요.
4: 그쵸.
5: 생각해보면 그다음에 저희 여름에는 왜 어렸을 때 보면 삼베 이불 평상에 삼베 이불 덮고 뭐 죽부인도 있었고요.
4: 죽부인 정말 잘 만든 것 같지 않아요?
5: 그렇죠. 이렇게 서로 몸이 닿으면 뜨거운데 그걸 네. 딱 이렇게 떨어뜨리게
4: 네.
5: 공기통하고 너무 좋죠. 그다음에 또 풀 냄새 그다음에 모깃불 타는 냄새 느껴지시죠?
4: 네.
5: 어떤 냄새인지. 그다음에 소나기 온 뒤에 흙 냄새.
4: 저 좋아해요. 네.
5: 예, 저도 되게 좋아요. 그다음에 왜 이렇게 햇볕에 빨래 같은 거 바싹 말랐을 때 그 빨래에서 나는 그렇죠. 햇볕 냄새. 이거는 요즘 분들은 사실 잘 모를 거예요. 마당 있는 집에서는 그런 네. 거.

0: 더워질 거고 한동안 더위는 계속 될 거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를 이렇게 신문을 찾아 읽다 보니까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요즘처럼 네. 여름에는 일찍 아침 일찍 나가서 농사 이제 하시잖아요. 농사 네네. 일을 아침 7시에 나갔는데 숨이 턱턱 막히더라는 거예요.
1: 요즘엔 7시도
0: 예, 네. 냉감 죽기도 소용없더라. 그런 이제 뉴스를 보면서 이 더위에도 어쨌든 농사는 계속 지으셔야 되니까 그런 분들 생각하면 정말 밥 한 톨이 굉장히 귀하고 감사하다.
1: 그러니까요. 네 정말 이 더운 여름에 아침부터 이제 농사 짓느라 고생하시는 농부들 생각해서도 저희가 그치. 쌀을 소중히 여기 맛있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면서요.
0: 네. 그 예전에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인가? 그때 여름, 그러니까 열매의 그 말이 어원이 여름에서 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1: 잘 모르겠어요.
0: 잘 모르세요. 세대 차이가 이게 아닌데 여름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네. 뜨거운 열의 계절. 그리고 또 하나는 열매가 열린다. 그러니까 본래 여름의 어원이 열매가 네. 열린다는 열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손여름 씨를 딱 떠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여름에 태어나셨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1: 여름이란 단어가 되게 예쁘네요.
0: 예쁘죠. 네. 네. 고등학교 때 안 배우셨다고요? 이상한데 고등학교 건너뛰셨어요.
1: 제가 공부를 잘 안 했나 봐요.
0: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열매가 제대로 자라고 익으려면 열, 즉 햇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도 더운 여름은 반드시 거쳐야 되고 여름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뭐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고 하니까 열매가 지금 알차게 열리고 익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니 근데 열매, 여름, 뭐 열 이런 어원들을 보니까 이게 과일이 열려있는 게 아니라 뜨거운 열이
0: 그러니까.
1: 결국 이제 맛있는 과일을 그쵸. 결실인 거잖아요. 열매가 예, 일종의 맞아요. 열의 결실인 건데
0: 그쵸.
1: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 여름 과일이 그래서 맛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0: 오, 네. 맞아요. 여름 과일
1: 요즘에
0: 좋아하시죠?
1: 진짜 과일 먹을 게 너무 많아서
0: 너무 많죠.
1: 네, 맛있는데 좀 비싸서 문제죠. 네. 근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폭염으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자 이거 정말 심각하던데 이번에 세계 보건기구 회의가 열렸다고요.
0: 네. 저희 지난 방송 때도 유럽 그 폭염 소개해 드렸는데 네. 계속 연일 40도가 넘잖아요. 극한 열파로 인명 피해도 속출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7월 초에 뭐 요 최근 며칠은 아니고 7월 초에 세계보건기구 유럽 지역 사무소가 이렇게 극심한 폭염 그다음에 기후변화로 인한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의 41개 국가 대표들 그다음에 EU 집행위원회 이렇게 다 모여서 이제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해요.
1: 네. 네.
0: 근데 이렇게 긴급하게 회의를 연 그 세계보건기구가 이렇게 열었던 이유는 폭염이 유럽에서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재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1: 네.
0: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약자 그렇죠.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위한 강력한 보호 조치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번 회의가 개최된 걸 이렇게 보면 그 네. 의미가 이제는 더 이상 이게 더위라는 게 단순한 기상 현상이 아니라 공중 보건 비상 사태로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1: 네.
0: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의제가 굉장히 눈길을 끌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현재의 폭염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고
1: 네.
0: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직설적이죠.
1: 네.
0: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덥다고만 할 게 아니라
1: 네.
0: 이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늘
1: 네.
0: 폭우, 폭염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예, 뭐
1: 네, 폭염만
0: 바깥 네. 활동을 할 수 없는 배달 노동자, 노숙자,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을 살피는 일도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옛날엔 덥다, 아우, 너무 덥다, 이게 날씨가 굳다 이 정도였는데 지금 생명을 위협하는
0: 그러니까요.
1: 수준이 됐으니까 정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지 좀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일주일 뒤 7월 26일이 국제 맹그로브 생태계 보존의 날이라고요.
0: 네, 그래요. 맹그로브라는 말은 이제 많이들 아시긴 할 것 같은데
1: 네.
0: 맹그로브는 특정한 나무종의 이름이 아니라 바닷물, 민물이 만나는 곳 해안에서 살아가는 여러 종류의 나무와 관목을 통틀어 부르는 이름이에요. 보통 우리는 이제 육지에서 숲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1: 네.
0: 열대나 아열대 해안가 그다음에 이렇게 강이 이제 바다 만나는 하구 습지 이런 데에서 발달한 숲을 이제 맹그로브 숲이라고 불러요.
1: 네.
0: 이름만 들어도 되게 멋있지 않아요?
1: 멋있어요.
0: 맹그로브. 왜 멋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이 국제 맹그로브 생태계 보존의 날이라고 못 박아서 만든 이유는 맹그로브 숲이 지닌 가치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함께 보존하기 위해서예요.
1: 네.

0: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열대우림을 비롯해서 숲이 파괴되는 건 많이 들었지만 맹그로브 숲이 사라진다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인식이 낮죠.
1: 그러게요. 잘 몰랐어요.
0: 그렇죠. 네. 잘 모르셨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왜 모를 수밖에 없냐면 맹그로브 숲은 세계 여러 지역에 걸쳐서 보통 그 적도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의 해안가에 있어요. 이렇게 분포는 하지만 전 세계 열대우림 한 1% 미만이에요.
1: 그리고 굉장히 작은 부분이군요.
0: 예. 네. 그리고 전 세계 산림의 한 0.4% 미만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드문 생태계이거든요. 네. 이제 그렇지만 굉장히 소수 면적을 차지하는 이 맹그로브 숲에서 나는 목재, 그다음에 생선, 게, 뭐 새우, 뭐 조개, 그다음에 거기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의약품 이런 것들의 혜택은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1: 아니 전 세계 산림의 0.4%밖에 정말 적은 부분인데, 근데 이렇게 우리한테 뭐 의약품이나 목재나 이 혜택은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거네요. 그만큼 그렇죠. 되게 소중하고 잘 갖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맹그로브 숲은 어디에 있어요?
0: 그러니까 주로 열대 아열대 지역인데 뭐 이렇게 나라로 따지면 그 맹그로브 숲을 갖고 있는 나라들로 따지면 123개 정도 나라에 있고요. 거기 네네. 해안하고 하구에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최대 맹그로브 숲, 전 세계에서 최대 맹그로브 숲은 어디에 있냐면 방글라데시와 인도에 걸쳐 있는 순다르반스 네. 여기가 대표적이고요. 여기는 벵골 호랑이도 살아요.
1: 네. 그래서 더 멋있게 느껴지는
0: 멋있게 거예요. 그렇죠. 네. 막 맹그로브도 멋있는데 벵골 호랑이까지 막 사는 네. 그러니까 그 담수와 염수 딱 만나는 그 지역에 사는 유일한 서식지가 여기 순다르반스라고 하고요.
1: 이건 자연적으로도 가치가 굉장히 있겠어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세계 유산으로도 등재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무튼 그 적도를 중심으로 해안과 하구에 위치한 곳은 대체로 있죠. 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해안에는 맹그로브 숲이 없을까?
1: 네.
0: 왜 없을까요?
1: 열대 지역에만
0: 그렇죠. 왜 열대하고 아열대 지역에만 있냐면 네. 겨울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맹그로브 이 나무들이 살 수가 없어요. 좀 아쉽죠?
1: 네. 네. 뭐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그 자연환경에 맞는 곳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근데 네. 이제 이렇게 이런 날이 지정될 정도로 이제 보존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40년 동안 맹그로브 숲 한 전 세계에 있던 그 맹그로브 숲의 한 절반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1: 아니 기존에도 0.4% 비율밖에 안 되는데
0: 면적을 차지하는 거기에 있는 맹그로브 숲의 절반이고 왜 줄어들었느냐 네. 생각해 보면 이제 뭐 해외 여행 막 엄청 우리나라도 자유화되면서 엄청 가잖아요. 그쵸. 주로 가는 그 지역 개발 때문이죠. 뭐 관광지 개발, 뭐 새우 양식장 개발, 뭐 이런 식으로.
1: 이렇게 자연적으로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렇죠. 건데 이 개발 앞에서는 여기 무력해지는 상황이 된 거네요.
0: 그러다 보니까 기념일까지 만든.
1: 네. 근데 이 파도 가치는 이제 바다 같은 곳에서는 좀 나무가 살기 어렵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맹그로브 나무는 그렇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얘가 이제 자연에 적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맹그로브 나무들의 그 뿌리 구조를 이렇게 보면 마치 다리 위에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네. 뿌리를 뭐 산발 이렇게 여러 개로 네. 이렇게 막 쫙쫙 뻗어서 그러니까 뿌리를 쫙 내려서 절대로 이렇게 파도에도 쓰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면서 막 이렇게 엉키면서 있어가지고 네. 밀물 썰물에 이제 쓰러지지 않고 또 이 나무가 기둥 뿌리를 발달시켰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뿌리에서 또 소금을 걸러내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짜물에 살다 보니까 소금을 걸러내는 잎으로 걸러내던가 또는 배출하는 그런 특별한 능력도 이 나무가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환경에 굉장히 적응을 잘한 그런 나무라고 볼 수 있죠.
1: 신기하네요. 소금까지 배출한다고 하니까 정말 자연에 살기 위해서 적응을 마친 나무네요.
0: 그렇죠. 뭐
1: 네.
0: 나무들 보면 왜 이렇게 물 속에 들어 좋아하는데 그리고 물 밖에 그 공기 그 무지 흡수하는 뿌리를 네. 가진 그런 나무들도 기근이라고 그런 나무들도 있거든요.
1: 네, 그렇죠. 사진을 보니까 나무들이 다 좀 특이하게 생기긴 했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다 이 맹그로브 해안에서 살기 위해서 그쵸. 터득한 방법이다.
0: 방법이죠.
1: 네, 맹그로브 숲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 좀 더 이제 설명해 주시면 네. 어떤
0: 그러니까
1: 게 있을까요?
0: 이 뿌리 구조랑도 관계가 있는데 얘네가 이제 해안가에 있으면서 파도에도 전혀 이제 지지 않고 이렇게 착 버티다 보니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뭐 태풍이 온다든가 쓰나미가 왔을 때 얘네가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가장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폭풍, 침식, 홍수로부터 해안 지역을 보호해 준다. 그다음에 여기 위치하면서 얘네가 또 수질을 그러니까 강에서부터 바다로 빠져나가는 수질을 또 이제 이렇게 필터링 역할도 해주고 그다음에 탄소를 굉장히 많이 흡수하는 블루카본 역할도 해요. 대표적인 네. 블루카본이죠. 그다음에 맹그로브 숲

0: 앞에는 생물이 정말 정말 다양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만 1500종이 넘는 생물들이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정말 자연 서식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1: 네.
0: 특히 이제 많은 물고기들, 특히 상업적으로 중요한 어종들의 산란장을 제공한다고 해요.
1: 오.
0: 그러니까 뭐 산호초도 그렇고 맹그로브 숲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굉장히 얼키설키 복잡한 그 안에다가 알을 낳고 산란장.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보존해야 되는 이유 중에 이제 이게 네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결국 이렇게 다양한 이제 생물들이 서식하면서 인류에게 많은 인류에게 식량 그다음에 이 나무 자체가 목재로서
1: 네.
0: 공급하는 공급원이 되는 거죠. 예.
1: 아 근데 이 자체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0: 멋있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해양 생태계도 굉장히
1: 그러니까요.
0: 중요한 역할을
1: 다양한
0: 하고
1: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0: 그렇죠.
1: 그다음에 있다고 하니
0: 이렇게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방파제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과거에 인도네시아에서 어마어마한 그 지진 이제 그 바다 지진 발생하면서 해일이 덮쳤을
1: 네.
0: 때 이 맹그로브 숲이 온전했던 지역은 거의 사상자가 어머. 굉장히 작았어요.
1: 아.
0: 개발해서 이제 뭐 호텔 만들고 막 이랬던 데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고
1: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을 함부로 해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그렇죠.
1: 네.
0: 어우, 잘 깨달으셨어요.
1: 네, 여기서 또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코너죠. 코너 속의 코너. 최원영 작가의 착한 소비는 없다 사인본이 걸린 퀴즈 나갑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앞서 이제 맹그로브 숲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눴는데 최원영 작가님 어떤 문제 준비하셨나요?
0: 저 매번 이런 거 네. 방송 준비할 때마다 퀴즈 내는 게 제일 어려운 거 시청 여기 청취자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퀴즈 나갑니다.
1: 네.
0: 주로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해안가, 뭐 카리브 해안가 이런 열대 아열대 이런 지역 해안가에서 형성된 숲을 부르는 말.
1: 네.
0: 1번 열대 우림. 2번 맹그로브 숲.
1: 네, 방송을 잘 들으신 분들은 정답을 빨리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로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해안가 그리고 카리브 해안가에 형성된 숲을 부르는 말 1번 열대우림, 2번 맹그로브 숲이고요.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10번째로 보내주신 분께 착한 소비는 없다 사인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다음 얘기하면 조금 문자를 기다려 볼게요. 며칠 전에 이제 서울 강서구 은평구 마포구 침수 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뭐 서울과 수도권에 엊그제 정말 비 많이 왔었거든요.
0: 그쵸.
1: 이번 폭우의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0: 장마가 이번에 많이 늦었죠.
1: 네.
0: 그렇죠. 그런데 이번 폭우는 단순히 장마라서 비가 많이 온다 이 수준이 아니라
1: 네.
0: 늦게 형성된 장마 전선에 매우 강한 수증기 공급이 겹치면서 좁은 지역으로 폭우가 집중되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번 비는 크게 네 가지가 겹친 결과라고 하는데
1: 네.
0: 첫 번째는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정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선이 거의 움직이지 못하면서 같은 지역에 비구름이 계속 발달해서
1: 네.
0: 어마어마한 비를 퍼부었고요. 그다음에 남쪽에서 엄청난 수증기가 공급됐어요. 그런데 이제 수증기 이게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서해 남해 이렇게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됐는데
1: 네.
0: 이 공기 중에 수증기 유입되는 건 결국 증발량이 많다는 거고 그건 기온 상승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1: 네.
0: 비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계속 공급되니까 폭우가 이어진 거고요. 세 번째로는 대기가 매우 불안정했던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약간 좀 기상학적인 얘기라서 뭐 간단히 저도 잘 몰라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마전선 위에 따뜻한 공기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정란운을 연속적으로 계속 만들었다고 해요. 뭐 이런 현상 이런 것을 이제 흔히 열차 효과,
1: 열차
0: 그 차,
1: 효과요?
0: 기차
1: 네.
0: 트레이닝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게 나타났고 비구름이 같은 길을 따라 계속 연달아 지나가면서 같은 지역에 폭우를 퍼부었다라고 하고요.
1: 그래서 특정 지역에 비가
0: 그렇죠.
1: 계속 오는 거군요.
0: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1: 네.
0: 정말 많이 왔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후 변화죠. 기후 변화가 폭우를 더 강하게 한다.
1: 네.
0: 예,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기후 변화로 이제 대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 양이 늘어나면서
0: 그렇죠.
1: 그러니까 예전에 장마하면은 그래도 오랜 기간 비가 오지만 그래도 잔잔하게
0: 맞아요.
1: 즐길 수 있는 정도로 왔던 것 같은데 지금 한번 내리면 무섭게 내리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이 기후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향후 여름이면은 우리가 지금 겪은 것보다 더 심한 폭우를 겪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0: 충분히,
1: 드는데
0: 충분히 네. 그렇겠죠.
1: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0: 일단은 이제 이렇게 뭔가 이제 뭐 비가 많이 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면 기상특보 방송에 귀를 기울이는 거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자세가 진짜 필요할 것 같고
1: 네.
0: 이렇게 오늘처럼 CBS를 이제 계속 켜두는 거 좋겠죠. 그리고 기상청 호우특보

0: 확인하는 것과 함께 여유 시간 있으실 때 지자체나 행안부 또는 네. 기상청 누리집 등에 들어가시면 폭우 시 행동 체크리스트를 업로드 해놓은 게 있어요. 요거 네. 참고하시면 사실 다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들어가 보면서 아 맞아 이랬지 이제 이거 새삼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행동 요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차기 전에 움직인다. 요거 중요하고요. 네. 뭐 기상청 호우특보 같은 거 보면 이제 외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피치 못하게 외출을 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네. 우산은 사실 이제 너무나 많이 퍼보면 우산도 사실 별로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1: 날아가고.
0: 네, 그래서 우산보다는 우비, 그다음에 여벌의 양말 준비하는 거, 네.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미리 충전해놓고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하천 산책로, 그다음에 지하 보도 이런 건 절대 이용하면 안 되고요. 네, 멀어도 돌아가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 하천변에 주차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각 가정에서 이제 중요한 행동 요령 요거 이제 보시면 이제 뭐 안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혹시라도 침수 위험이 있다 그러면 먼저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야지만 네. 나중에 벌어질 2차 피해를
1: 미리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네. 아 근데 얘기하신 것 중에 진짜 지하 주차장 하천변 주차하지 않기, 하천 산책로 지하보도 이용하지 않기 이게 사실 몇 해 전에 뭐
0: 맞아요.
1: 아파트 비 많이 오니까 차 빼라는 안내방송도 있고 뭐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저희가 계속 얘기한 게 수증기 너무 많이 머금은 구름 때문에 비 양이 예전과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0: 예측이 불가능한.
1: 그러니까 막, 아예 네. 조심을 해야겠어요.
0: 조심해야 되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사장,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런 거 피하시라고. 요즘 뭐 그 전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뭐죠? 이렇게 감전되지 않도록 막 이렇게 감싸두긴 했지만 어쨌든 네. 이런데 그다음에 농촌에 계신 분들은 논뚝이나 물고 보러 가지 마시라 네. 위험하니까
1: 네. 네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여기까지 해봤고요 정답 우리 아까 퀴즈 냈잖아요 네. 정답은 2번 맹그로브 숲이었습니다 저희가 열 번째 정답자께 이제 최원영 작가님의 착한 소비는 없다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선샤인님 정답 오. 2번 맹그로브 숲이요 하고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도 의견 주셨는데 9906번 쓰시는 분 꽤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것을 자세히 들려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많이들 의견 주셨어요. 기후위기 무섭다 이런 얘기들 또 0702번 쓰시는 분도 소중한 것들이 있을 때 더 아끼고 절약해서 잘 지켜야 되는데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0: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답자가 네. 선샤인이시네요.
1: 네. 선샤인님.
0: 보송보송 그러나 좀 뜨겁기도 하겠죠.
1: 네. 선샤인님께 저희가 책 보내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최원영 작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티아라의 빙글빙글 듣고 음악 코너 이어갈게요. 빙글빙글.

0: 당신을 희미넴의 음악이당 이미윤 음악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가수 이름, 앨범 제목, 노래 제목 등 음악에 새겨진 각가지 이름들을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희미넴의 음악이당. 오늘 만나볼 음악의 이름 어떤 이름인가요?
1: 얼마 전에 이제 제가 7월 초에 한번 자리를 비운 적이 있습니다.
0: 네, 2주 비우셨어요.
1: 네. 네. 그때 이제 사실은 오스트리아랑 헝가리 출장을 다녀왔었는데 이때 뭐 헝가리에서는 재즈 페스티벌 취재를 했고 오스트리아에서는 이제 도나우섬 음악 축제라는 비엔에서 열리는 큰 음악 축제 취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일정들 사이에 뭐 하루 이틀 남는 시간이 보통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출장 가면 보통은 뭐 현지 추천 맛집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근교에 여행을 간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저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일도 뭐 취미도 다 겹쳐 있어서 또 다른 음악 페스티벌에 개인적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얻은 수확 중에 하나가 정말 그 한국에서 보기 힘들었던 포리너라는 전설적인 밴드 공연을 보고 왔어요.
0: 포리너.
1: 네, 네. 이제 뭐 외국어 영어 단어로 외국인이라는 뜻이죠.
0: 외국인.
1: 밴드, 외국인 밴드입니다. 네. 그 이따가 설명을 왜 외국인 밴드인지 드릴 텐데.
0: 이름이 되게 단순하네요.
1: 이름이 단순하죠.
0: 네.
1: 네, 포리너. 네. 몇 번 멤버 교체를 겪긴 했지만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올해 밴드 결성 50주년이에요. 76년에 결성됐기 때문에.
0: 네. 네.
1: 그래서 50주년 기념 콘서트 실황 그 영상 음반 이런 것도 이제 곧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0: 네.
1: 이번 영상 그리고 실황 음반에는 이제 원년 보컬리스트 전성기 보컬리스트 루 그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노래 굉장히 잘하는 분. 이분 이후에 뭐 2대 보컬, 3대 보컬 이런 분들이 다 참여를 해서 밴드 역사를 아우르는 그런 앨범으로 또 낼 예정이어서 또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0: 네.
1: 이번에 제가 직접 오스트리아 아이젠슈타트라는 소도시에서 공연을 봤었는데
0: 네.
1: 정확히는 제 4대 보컬입니다. 이 그 말도 루이스 말도나도라는 분인데
0: 네.
1: 이분 정말 강력한 카리스마와 가창력 때문에 이 포리너의 왕년의 그 명곡들 70, 80년대 이런 곡들이 네. 다시 그대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0: 네. 아니 그러면은 지금 4대 보컬까지 왔는데 보컬들은 계속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가요?
1: 뭐 그때그때 다른데요.
0: 네.
1: 뭐 이번 4대 보컬 말도나도 같은 경우에는 이 1974년생이에요. 근데 그래도 원년 멤버들하고 차이 나이 차이가 30년 정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 안에서는 완전 막내죠. 네, 완전 젊은 피죠.
0: 어쨌든 이제 보컬을 계속 교체해가면서 50년을 이어온 네. 그룹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데 포리너 어떤 음악가예요?
1: 네, 뭐 우리나라 올드 팝 밴들에게도 너무 친숙한 발라드 곡들이죠. I Wanna Know What Love Is라는 곡 그리고 Waiting For A Girl Like You 이런 곡들로 뭐 국내에서도 인기가 정말 많았었고
0: 네.
1: 일단 1976년에 미국

0: 뉴욕에서 결성이 되었습니다. 영국인과 미국인의 혼합 구성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외국인 밴드인 건데
1: 아.
0: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8천만 장 이상의 음반 판매고를 올렸고요.
1: 네.
0: 원년 멤버로 이제 보컬 루 그램 그리고 기타 믹 존스, 드럼 데니스 엘리엇, 키보드 엘 그린우드, 베이스 에드 가글리아디, 관악기에 이언 맥도널드 이런 6인조의 편제로 출발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게 3대3으로 미국인 3명, 영국인 3명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20세기에는 지금은 많이 세계 음악계의 판도가 바뀌어서 K-팝도 등장하고 네. 라틴팝도 있고 뭐 아프로비치도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춘추전국 시대지만은 이 20세기 말에는 특히나 영국 아니면 미국의 이 그 파워가 굉장히 셌고
1: 네.
0: 이게 잘 나가는 밴드는 영국 밴드 아니면 미국 밴드 그리고 영국 밴드는 영국인들로 구성이 되었고 미국 밴드는 미국인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1: 네.
0: 이 팀은 이제 특이하게 미국인 반 영국인 반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분들이 여기서 착안을 한 겁니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공연을 하든지 간에 절반이 외국인이다. 거기서 착안을 해서
1: 네.
0: 밴드 이름은 아예 외국인, 포리너라고 이제 지은
1: 네.
0: 게 됐고요. 77년에 데뷔 앨범 냈습니다. 포리너라는 앨범 내서 Feels Like the First Time 그리고 Cold as Ice 이런 곡들 히트를 시키고 이후에도 쭉쭉 승승장구하면서 특히나 80년대에 4인조로 재편을 하면서 더 큰 상업적 성공을 거뒀고요. 재작년이었어요. 2024년에 록큰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되었습니다.
1: 아니 근데 그 당시는 미국과 영국의 자존심 대결이 더 있었을 것 같고
0: 네.
1: 내부 갈등이나 이런 거는 없었을까요? 이렇게 50년 동안 이어온 거 보면 그런 게 없었구나 싶기도 하고.
0: 갈등이 많았죠. 갈등이 많아서 사실은
1: 네.
0: 이게 멤버 교체도 많았고 특히나 이 보컬 루 그램 그리고 그 기타 치는 믹 존스 이 두 분의 또 그 알력 다툼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게 항상 그 잘 나가는 밴드에는 천재가 두 명 이상 있고 이 두 명의 천재가 만나면 멱살 잡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각자 작품 만들면 몰라도 곡 하나를 만들고 앨범 하나를 만들게 되면은 서로 이게 의향 뭐 취향 같은 게 갈리고 의견이 다툼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네.
1: 각 나라에서 평가도 또 어땠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0: 네.
1: 이번에 이제 직접 본 공연에서 아까 4대 보컬이라고 했죠? 새로운 보컬리스트가 인상적이었다고요.
0: 네. 루이스 말도나도라는 그 보컬인데 이분이 이제 특이한 거는 보컬 자리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보컬 자리가 공석이 되면은
1: 네.
0: 오디션을 보죠. 공개 오디션을 봐서
1: 그쵸.
0: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50대 1이건 경쟁을 거쳐서 들어오게 되는데
1: 네.
0: 이분은 2021년에 합류를 할 때 기타리스트로 합류를 했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네. 한 5년 동안 기타를 쳤어요 뒤에서. 그런데 작년 말 정도에 리드 보컬 자리가 이제 다시 공석이 되면서 이 사람 노래도 잘하니까 그대로 올려버린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저도 이번에 공연 보고 좀 놀랐는데 처음 들어보는 분이라서 반신반의했었는데 가창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1: 아 기타리스트인데
0: 네.
1: 노래도 잘해요.
0: 네. 네. 그리고 5년 동안 또 기타리스트로서 밴드하고 합을 맞춰왔기 때문에 그런 케미스트리랄까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었고 특히 관객하고 소통하는 능력. 콘서트에서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네.
0: 멘트도 잘하고 관객들을 때로는 선동도 하고 울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너무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인상적이었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새로운 피를 수혈을 해서 새 출발을 한 팀, 생명연장을 한 팀들이 몇 팀 있죠. 그룹 퀸, 보헤미안 랩소디, 위 아 더 챔피언스, 퀸. 프레디 머큐리 일찌감치 자리 비웠습니다.
1: 네.
0: 그 이후에 프리라는 밴드에서 활동하던 폴 로저스가 또 공석을 채우기도 했고요. 근래 한 10년 정도에는 또 TV 경연 프로그램 아메리칸 아이돌 출신의 솔로 아티스트죠. 로커 애덤
1: 네.
0: 램버트가 이 자리를 채워서 상당히 뛰어난 카리스마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1: 네.
0: 수십 년간 지금 순회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퀸 말고 또 전이라는 밴드 있어요.
1: 네.
0: 뭐 역시나 Separate Ways, Open Arms 이런 곡들로 유명한 전설적인 밴드인데 특이한 거는 이 전이는 필리핀 출신 보컬을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뭐 인종도 전혀 다르고
1: 네.
0: 출신도 전혀 다른 배경도 전혀 다른 보컬인데 아넬피네다라는 보컬인데
1: 네.
0: 이 노래를 너무 잘해서 사실 지금 요즘에 이런 전이의 월드 투어를 보신 분들은
1: 네.
0: 와 원년 멤버 스티브 페리 능가할 정도인 것 같다 이런 칭찬을 또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1: 네 여기서 오늘 첫 곡은 뭘 들어볼까요?
0: 오리노가 84년에 냈었던 정규 5집 에이전트 프로바커터에 실려있는 뭐 최대 히트곡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영국인 섞여 있어서 이제 각국의 반응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1: 네.
0: 이 곡만큼은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영국 UK 싱글 차트.

0: 세트 전부 다 1위를 기록한 그러니까 대서양 양쪽을 다 정복한 네, 그런 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일단은 여기선 합창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후렴구를 막 합창할 때 이 가슴을 좀 웅장하게 만드는 그런 사랑 노래 I want to know what love is라는 곡이고요. 물론 네. 이번에 제가 본 공연에서도 이 곡 부를 때 이제 많은 관객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재창을 했었던 게 떠오르고요.
1: 네.
0: 말 그대로 제목처럼 사랑이 뭔지 알고 싶어요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왕이면 당신이 가르쳐주세요 라고 애타게 호소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1: 네, 포리너의 I want to know what love is 듣고 올게요.

0: 네, 어린아의 I want to know what love is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네요. 이 보컬의 약간 거친 호소력 있는 목소리에 네. 뒤에 합창이 쫙 깔리면서 진짜 설명하신 대로 웅장해지는 기분이에요.
1: 아주 웅장해지죠. 네. 네. 루 그램의 보컬.
0: 아,
1: 네.
0: 루 그램. 네. 사달라고 조르지오님이 첫 곡 뭘 틀어주신지 딱 맞추셨어요.
1: 아, 네. 네.
0: 그리고 역시, 또 파란파도님도 뭐 포리너 노래 이런 거 올려주셨는데 오늘 여기 노래 나온지 계속 들어주시고 고요.
1: 네. 네.
0: 아까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 페스티벌에서 봤다고 했는데 또 다른 출연진들 중에도 좀 인상적인 그룹이 있었다고요.
1: 맞아요. 이게 페스티벌 하면은 역시 뭐 음식으로 치면 뷔페 같이 네. 다양한 밴드들을 이제 보는 게 또 재미인데 네. 페스티벌 제목이 러블리 데이즈 2026이라는 그 페스티벌 사랑스러운 날들이에요. 근데 이게 보통 이렇게만 들으면 우리나라 페스티벌이라고 치면은 약간 젊은 커플들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0: 그리고 걸그룹이 왠지 나와야 될
1: 것 같고 그렇든지 네. 뭐 돗자리 깔고 피크닉 대신으로 해서 이렇게 좀 알콩달콩 이런 분위기일 것 같은데 네. 약간 상상을 그 파괴하는 뽀리노 비롯한 이제 거장들이 많이 네. 나오는 노장들이 많이 나오고 관객도 이제 장노년층이 많은 네. 그런 페스티벌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른 결의 사랑스러운 날들인 거죠.
0: 네.
1: 사랑스러운 황혼의 날들이라고 하고 싶은데 네. 이 어쨌든 뭐 LP판으로만 만지작거리던 아주 전설적인 그런 락밴드들이 주축을 이뤘었고요. 더 트럭스라고 하는 그 지미 핸드릭스가 리메이크해서 더 유명해진 더 와일드 띵이라는 곡을 했었던 그 밴드.
0: 아.
1: 또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재즈락 네. 퓨전 밴드. 또 맨프레드 맨스 얼스 밴드. 그리고 포리너. 그리고 사실 포리너 다음에 마지막 무대 장식한 게 쇼크록의 대부라고 불리는 앨리스 쿠퍼였어요.
0: 지금 쭉 나열을 들었을 러블리 데이즈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1: 그래서 좀 다크한 나이트 같죠.
0: 네.
1: 앨리스 쿠퍼는 1948년생입니다. 그래서 아.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뭐 역시 강렬한 특유의 스모키 화장 여기에다가 안정적인 가창력 무대 매너로 해서 공연 상당히 괜찮았고요.
0: 네.
1: 여기에서도 또 심폐소생 멤버가 젊은 피 멤버가 하나 있었는데 2003년생 기타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앨리스 쿠퍼랑은 거의 55살 정도 차이가 나는 손녀뻘?
0: 그러네요.
1: 또는 네. 증손녀뻘에 가까운
0: 증손녀는 기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1: 55살이면 네. 빨리빨리 진행되면 그렇게 됐죠.
0: 네.
1: 에나 카라라고 하는 이 기타리스트 정말 폭발적인 연주와 무대 매너가 인상적이었었고요. 관객들 평균 연령이 제가 볼 땐 한 최소 60, 70대는 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 네.
1: 뭐 길게 기른 하얗게 센 머리에 뭐 딥퍼플 이런 거 써져 있는 티셔츠 입고 뭐 한 손에는 맥주 들고 한 손에는 지팡이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락을 정말 제대로 즐기는 모습이 굉장히 좀 보기가 좋더라고요.
0: 네.
1: 이 오스트리아 아이젠슈타트가 인구가 14,000명밖에 안 되는 소도시인데
0: 네.
1: 거의 관객이 지금 10만 명 가까이 왔으니까
0: 이 지역에선 축제네요.
1: 대단한 축제고 네. 이 공연 열린 곳이 에스테르하지 궁전이라고 이제 에스테르하지 가문의 궁정입니다. 그래서
0: 네.
1: 여기 요제프 하이든이 머무르면서 작곡했던 곳이거든요.
0: 아.
1: 그런 앞에서 또 앞뜰에서 락 페스티벌이 열린다 이런 것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0: 멋있었겠어요.
1: 멋있었어요.
0: 네, 그 앞에 궁전 앞에서 이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1: 궁전에다 얘가 막 빛을 쫙 쏴서 그런 어떤 큰 거대한 무대 장식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0: 네. 네, 두 번째 노래는 뭐 들어볼까요?
1: 빌보드 싱글 차트 2위까지 이 곡 차지한 곡 역시나 또 대표곡입니다.
0: 네.
1: Waiting for a Girl Like You라는 그 곡이고요. 이 루 그램, 믹 존스, 보컬과 기타 한때 견원지간이었던 이분들이 함께 작곡을 했었고 또 신시사이저 연주가 굉장히 몽환적인데 이 부분은 또 객원 연주자 토머스 돌비라는 분이 했었던 그런 이 역시 발라드 명곡입니다.
0: 네, 포리나의 Waiting for a Girl Like You 듣고 올게요.

0: 네, 포리너의 Waiting for a Girl Like You 듣고 왔습니다. 오, 오늘 댓글들 아까 의견 주신 거 보니까 웹님 여행을 부르는 시간 시니어 전 공감이 큽니다 이렇게 답변 주셨고요. 그리고 안주하는 여행자님도 여전히 팝 전문 라디오에서 꾸준히 선곡되는 아티스트죠. 그리고 2111번 쓰시는 분 오늘 저녁 시간에 달콤한 노래 선물이 더위 식혀주네요. 포리너 애정하는 가수예요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1: 네.
0: 그리고 저도 들으면서 빠져든다 이런 얘기 했는데 진짜 좋네요.
1: 그렇죠. 약간 네. 그 락의 거친 느낌이 조금 묻어 있으면서도 몽환적인 그런 느낌도 있고, 네, 뭐 대단한 밴드입니다. 불세출의 밴드.
0: 네. 네, 마지막으로는 어떤 곡을 저희가 들어볼까요?
1: 1984년 5집 Agent Provocateur의 I Want to Know What Love Is라는 곡도 들어있었고, 바로 이 곡도 함께 들어있어서 히트를 기록한 곡이고요.
0: 네,
1: That Was Yesterday라는 곡입니다. 뭐 그것은 어제였어. 그러니까 뭐 다 지나간 일이야라는 건데. 헤어진 연인에 대한 어떤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제 일일 뿐이니까 되돌릴 순 없지. 하지만 그 어제가 그 헤어진 누군가에게도 나처럼 생생하게 기억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뭐 후회의 발라드랄까요?
0: 네.
1: 네, 그런 곡입니다.
0: 오늘 쭉 이렇게 갖고 오신 노래들이 다 사랑에 관한 노래들이 많은데 원래 이 밴드가 사랑에 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밴드였나요?
1: 사랑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죠. 네, 원래도 뭐 사실은 대중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90% 이상 사랑 노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포리너 역시도 뭐 그런 처음에는 굉장히 좀 심각한 음악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6인조 편지였을 때 이언 맥도날드라는 그 멤버는 심지어 킹 크림슨이라고 하는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에서 활동했던 멤버이기도 했고 그래서 실험적이고 이런 음악도 많이 했지만 80년대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대중 친화적인 이런 음악 통해서 정말 메가 히트를 많이 기록했었던 80년대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팝 락 밴드입니다.
0: 네, 포리너의 That Was Yesterday 끝곡으로 들으면서 희미넴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희윤 음악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여기서 인사 드릴게요. 주말엔 CBS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태임이었습니다.

0: CBS
1: 경기도가 드릴게요.
2: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1: 드릴게요.
3: 예술인 기회소득.
2: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1: 드릴게요.
3: 예술인 기회소득.
2: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1: 당연히 드립니다.
3: 예술인 기회소득.
1: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1: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4: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한

0: 강력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아버지와 딸의 동행, 김혜령 교수입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안녕하세요. 새롭게 써서 주영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5: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3: 가족과의 이별 중에 가장 슬픈 이별, 바로 치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4: 네, 오늘 초대 손님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아버지와 5년째 함께 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3대가 한 집에 살면서 아버지도 살고 가족도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셨다고 합니다.
5: 오늘 방송 보신 분들 그 가족 중에 이 병환으로 시달리고 계신 분들 있으면 많은 위로가 되지 싶습니다. 죽을 때까지 유쾌하게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혜령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3: 어서 오세요. 자, 우리 교수님은 이제 신학자시고 네. 또 이대 교목으로 네. 계시고 아까 우리 오프닝 소개 올린 것처럼 이제 아버님이 네. 지금 오랜 시간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이신가 봐요. 지금 아버지 상황은 어떠신가요?
6: 저희가 인지를 하고 같이 이제 치료를 병하면서 네. 앞간 지 한 5년 차에 네. 이제 접어들고 있고요. 네. 그 사이 저희가 아버지가 치매 이 등급제를 네. 우리나라에서 실행하고 있는데 네. 5등급이셨다가 현재 3등급으로 네. 진행하셨어요. 네. 치매 중증 환자에 들어가십니다.
3: 숫자가 작을수록 좀 더
6: 네네, 심각한 겁니다.
3: 심각한
6: 네.
3: 거죠. 네. 아니 뭐 보니까 아버님도 네. 목회 네. 하셨나 봐요.
6: 네, 아버지가 평생 목회하셨죠. 예. 제가 전임 전도사 딸로 태어나서 네네. 곧 목사 안수 받으시고 예.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는 줄곧 담임 목회 하셔서 네. 평생 목회자로 사셨습니다.
3: 네, 뭐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있는데 지금 저는 뭐 우리 교수님 얘기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도 많이 됐고
6: 감사합니다.
3: 예, 또 이 목사님의 일생에 또 얼마나 심적으로 아픈 일들이 많으셨을까 하는 네. 생각도 들었고 또 목회자의 딸로서 또 지켜본 네. 아버지 인생도 있으셨을 텐데 네. 그 아버님의 이제 발병이 처음에 네. 어떻게 증상이 시작되었나요?
6: 제가 유학을 하던 시절에 제가 네.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네. 유학을 하고 한 2년 정도 됐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주셨어요. 네. 근데 평소 아버지 목소리나 또 그 내용과는 좀 다르게 네. 아빠 혜령아 아빠가 중풍이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투 자체가 굉장히 어눌했고 예. 또 멀리 유학 가 있는 딸에게 늘 걱정을 안 할 얘기들만 전달해 주시는데 예.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겼다고 제가 바로 직관적으로 느꼈어요. 네. 그래서 알아봤더니 진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고 그래서 제가 다행히 방학이어서 그 길로 예. 이제 들어와서 아버지를 이제 보게 됐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제 뇌경색을 예. 이제 얻으신 거죠. 그래서 뇌경색으로 이제 입원을 하시게 되고 예. 그때 저희는 사실은 이제 목회를 못 하시는가 보다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빨리 조치를 하고 좋은 치료를 받으셔서 네. 다시 회복이 되셨어요. 1년간 네. 안식년을 가지시고 다시 목회 현장에 복귀를 하셔서 한 10여 년간 이제 잘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네. 은퇴 이후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저희는 그 당시만 해도 치매라고 하면 드라마 속에 나오는 갑자기 그래요, 딸을 그래요. 못 알아본다거나 그러니까, 네. 길을 헤맨다거나 네. 아니면 대소변을 못 가린다거나 이렇게 중증 환자에게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을 치매라고 생각을 하는데 치매가 아주 초기에는 성격의 이상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로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몰랐었죠. 네. 아버지가 여러 가지로 좀 이상하시다. 성격이 변하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갈등도 이제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의처증 증세도 조금씩 그래요? 나타나기 시작하시고
7: 춤도 못 추겠다.
6: 춤 다행히 엄마가 못 치시네요. 그리고 우울증도 이제 계속 이제 지속되시고 또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두 분 사이에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갈등이 이제 생기게 돼서 그것들을 저희가 전화해보거나 엄마 아니면 엄마가 전화를 주시거나 할 때 달려가서 중재해야 되는 경우들이 저하고 저희 남동생한테 이제 자주 발생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서울이고 엄마 아버지는 김포에 사셨는데 네. 빨리 가도 한 4, 5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루 반나절을 뭐 하루를 이렇게 다 쓰고 오는 일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서 이거 좀 가까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고, 또 이게 같이 산다면 훨씬 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제 중재될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제 그분들은 더군다나 아파서 치매와 같이 그렇죠. 살게 된다는 것을 어떤 삶의 실패로 여기셨던 것 같아요.
3: 맞아요. 좀 수치스러워하시죠. 네,
6: 수치스러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동생도 참 고맙게 저를 생각해서 저희 남편을 생각해서 어려운 일이다. 그런 방식은 누나 먼저 생각하지 말자라고 이제 말을 해줬는데 저는 우선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정을 하고 나서 저희 애한테 사실은 이제 통보였죠. 엄마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했어. 같이 살 거야. 왜냐면 저한테는 어쨌거나 저를 제가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니까 네네, 그렇죠. 저희 애한테는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아닐 거라고 제가 생각 못했던 거죠. 네. 아이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듣더니 먹는 울음이라고 하나요? 소리 안 내는 울음을 막 이렇게 내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서 노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같이 살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어린 중학교 2학년.
3: 네,
6: 한참 이제 이 온갖 자신의 이 단란한 핵가족으로 세 명이 살고 부모의 관심을 온갖 받던 지원과 사랑을 받던 상태에서 이제 사실은 아픈 할아버지와 또 할머니 이렇게 산다는 게 아이에게는 좀 중학교 2학년 한참 그때는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미리 아이와 같이 이것을 합가하는 데 있어서 아이도 우리 집의 주체라는 것을 제가 미리 생각하고 어쨌거나 그 대화의 과정에 아이를 참여시켰어야 더 좋은 합가였을 텐데. 그 점이 제가 그 당시에 좀 후회했던 점입니다.
3: 시간이 좀 몇 년 흘렀는데 딸은 어때요?
6: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이번에 고3을 졸업하게 되는데요. 연애 사춘기처럼 보냈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와서 보면 아이가 약해진 사람들하고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어떤 수용력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저희 아이가 저한테 엄마는 참 좋은 사람들하고 많이 사는 것 같아 이제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뭐야? 누가 좋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좀 이렇게 약간 자존심 상하다듯이 이렇게 뾰족거리면서 아니,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아, 저희 아이한테 지금 확실하게 지금 교육이 된 것, 전해진 것은 서로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네. 그리고 그 사랑에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이가 자신이 몸소 체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면서 그게 단순히 저희 아이가 저를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은 결국

0: 네, 좀, 좀 편하게 삽니다.
1: 그런데 네, 많은 네. 또 아버님이 지금 편찮으시니까.
0: 네, 네. 사실 저는 아버지의 문제는 저 별로 힘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냥 환자이고 환자로서 증상이다라고 생각하니 이해 못할 것은 없었어요. 불편하고 힘들어도 이해 못할 것이 감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없었는데 사실 그랬던 거는 제가 기질상 아버지랑 똑같습니다. 근데 엄마 그 말은 엄마랑 완전히 반대예요.
2: 그렇죠.
0: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엄마가 저에 대한 많은 헌신들과 사랑을 행하셨는데 이제 기질이 안 맞아서 어렸을 때부터
2: 엄마랑 안 맞아.
0: 저는 좀 엄마랑 이게 그 주변에 누군가랑은 안 맞잖아요.
3: 네.
0: 엄마랑 좀 엄마도
1: 왜 그럴까요? 어느 집이나 왜 그럴까요? 네네.
0: 성장하라고.
1: 그 왜 어느 집이나 애들은 꼭 지혜배지 닮아가지고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지혜배지 닮을까요? 다 아버지들은.
0: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저희 엄마는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미리 모든 것이 갖춰진 예비한 성격이신데 저는 즉흥적인 성격이에요. 또 즉흥적으로 해도 제 인생이 또 굴러가더라고요.
1: MBTI 다 나오는 얘기네요.
0: 네, MBTI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삶의 속도들이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면 설거지.
1: 중요하죠.
0: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같이 사는데 큰 문제로 싸우지 않습니다. 의외로 돈 문제 이런 거로 싸우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그런 아주 작은 일들 때문에 이제 싸우게 되고 또 그런 일들은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캐캐묵은 감정들이 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2: 아, 그 옛날 얘기 꺼내면서.
0: 네네.
2: 옛날에 그랬잖아.
0: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옛날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같이 왜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구나 저는 거의 10여 년간 독립한 생활을 했었고
1: 또 외국 생활도 하셨고
0: 합쳐지고 또 역할이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저는 딸이지만 사실 지금은 거의 가장 또 그 세대의 어떤 저희 남편이 있지만 같이 협동하는 세대주로서의 역할을 이제 하고 부모님은 그 사이에 사실은 어린아이처럼 많은 면의 기능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축소되셨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의 조종들이 이제 발생이 되죠. 하지만 이제 못 받아들이는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굉장히 많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한 2년은 엄마랑 엄청 많이 싸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엄마의 심리를 이제 분석해 보면 미안함이 근본적으로 있으시고요.
1: 맞아요. 그게 제일 커요.
0: 미안함인데 우리가 뭐 상담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미안함을 현명하게 풀진 않잖아요. 가족들한테 오히려 시비를 걸기도 하고 툴툴 대리시키기도 하고. 근데 저는 처음에 그 미안함을 캐치를 못했었어요. 미안하다고 하면 그냥 미안한 거지. 그걸 또 뭐 이렇게 푸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런 일들이 쌓이면서 엄마는 많은 것들을 저희에게 사실은 같이 사서 좋으시지만 동시에 얘네들 때문에 얘네들이 자기 때문에 자기들 부모님들 때문에 두 분 때문에 또 불편하면 어떡하나 안 같이 살고 싶으면 어떠나 이 의심을 끊임없이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이러니하게 엄마는 사실 엄마가 분가해서 나갈 생각들을 끊임없이 해오셨던 거예요. 근데 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거든요. 학과 이후로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마음속 깊이는 같이 살고 싶지 않을 거야 이런 의심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 싸움이 어느 정도 상당히 이제 끄쳐지게 된 것은 엄마가 그것을 확인하셨을 때 네, 그때부터는 그 외에도 뭐 다른 작은 뭐 갈등들이 있지만 이제 같이 산 사람들로서 싸움의 기술도 이제 생긴 것 같고 이쯤 하면 멈춰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요즘은 좀 굉장히 제가 편안하다 라고 많이 느낍니다.
1: 아유,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왜냐면 일단 특히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가 나의 보호자였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 내가 어머니의 보호자가 되는 순간부터 역할이 바뀌고
0: 맞습니다.
1: 어릴 때 그렇게 말 안 들었던 내가 이제 엄마가 말 안 듣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드시지 말라는 거 드시고 하지 말라는 거 하시고 우리가 어릴 때 속속였던 거 그대로 일부러 복수하시나 싶을 정도로 그런 일이 똑같이 자식들 말 안 들으시잖아요. 이제 그 보호자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또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2: 근데 어머니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했을 때 뭔가 제 느낌상 엄마만 따로 독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던 거 아닐까요? 엄마만, 다 아버진 두고 엄마만.
0: 그러실 수도 있었을까요? 저희 엄마 자체는 개인의 성품에 따라 다를 텐데 근데 그때 엄마의 마음은 좀 그것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나가서 둘이 그냥 자포자기 하듯이 그냥 내가 다 책임 모든 같이. 고통을 안고 가겠어. 그래서 제가 그 지점이 좀 두렵기도 했어요. 사실은 밖에 나가서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어가 아니거든요. 어쨌거나 네 아버지는 내가 책임질 거야. 근데 그 책임의 내용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0: 너무 과중했고 엄마가 자신의 삶을 포기한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이제 없었죠. 같이 살겠다고 같이 살아야만 한다고 제가 우겼던 것은 여전히 엄마가 제일 보호자로서 가장 많은 돌봄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저희하고 살시면서 심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재건할 수 있는 약간의 여유들이 있으시거든요. 그게 저희 합가의 목적이었습니다. 또 목적들을 좀 잘 달성한 것 같아요.
1: 그러면 이렇게 쭉 그 어떻게 이제 잘 지내기로 하셨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또 이유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괜찮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0: 하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좀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그 아주 믿음이 좋은 목사딸이지만 믿음이 좋은 신앙인이라고는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 또 기도를 그래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하면 사실 제가 그냥 하나님 나누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에 임용이 됐을 때 제가 가르쳐야 하는 전공이 인성교육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목의 이름이 나눔 리더십이라는 저희 학교 고유 인성교 과목이었어요. 여전히 저는 그 과목을 가르치기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그 과목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목에서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고 성년이 된 저희 대학교 학생들에게 성년이 되면 부모와 자식의 역할이 바뀌기도 하고 또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의 많은 약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을 우리들이 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을 제 입으로 많이 가르쳤던 거예요. 그랬더니 뭐 제가 가르친 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사실은
1: 입 밖에 내뱉었어.
0: 죄책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또 그랬을 때 저의 삶이 사실은 유익하다라는 것들을 제 신앙 고백 안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사실은 좀 다행히 부담 없이 좀 결정을 할 수가 있었고 또 그 결과가 저의 지금 현재의 삶을 사실은 비극적으로 몰아가지 않고 감사한 삶으로 지금은 살고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2: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서는 사실 한평생 누군가를 섬기고 또 그분들과 교류하시면서 사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본인 그 자체이실 텐데 알츠하이머 이후에도 그런 어떤 사회성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 집에서는 좀 어떠세요?
0: 물론 목사라는 직업이 제가 목사에서 말씀드리면 목사라는 직업이 누구를 섬기기도 하지만 또 섬김을 한국교회에서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은 직업이어서 감사한데요. 치매 환자가 가지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회성이 있더라고요. 그 사회성은 문화적인 욕망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인지 기능 또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꾸준히 마지막까지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저희 아버지한테도 이제 발생이 되었고요. 그래서 다행스럽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버지 같은 경우는 우선 가부장으로서의 본인의 역할을 다하시기 위해 끝까지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초기에 두 분만 계실 때는 이제 발병 초기에 아주 초기에는 이제 아버지가 희한하게 자꾸만 신발장에 신발 여러 개를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다 가지런히 그리고 막 아파트 6층인데도 문을 잠그느라고 밤에 이제 주무시기 전에 너무 열심히 하셔서 아버지 왜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 무서워 이렇게 말씀하셔서 뭐가 무서워 장난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합가하고 나서 그 증상이 없어지셨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저희 남편이 이제 또 다른 남자가 있잖아요. 그 가장의 자리를 저희 남편에게 좀 넘기시고 좀 편안해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데이케어 센터를 아버지가 이제 다니시게 됐는데 사실은 얼마나 지루하실까 가고 싶지 않아 하실까 제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농담 삼아 아버지 거기 갔다 오시면 우리가 그 월급처럼 일당처럼 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엄마가 처음에 에이야 그런 거 통하겠니? 이렇게 하셨는데 그날로 엄마가 아버지가 오시자마자 고이 깨끗한 봉투에 이렇게 해서 이거 그 당신 오늘 학교 가서 잘하고 왔다고 아버지가 그때 노인대학으로 이제 가셨었어요. 그래서 주는 월급이래 1급이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셨어요. 아버지가 너무 그걸 좋게 받으시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0: 그리고 그거를 지갑에 고이 넣으셨다가 엄마가 약간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엄마에게 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로서 그 사회례비를 받으시면서 봉투 전체를 엄마에게 갖다 주시고 뭐 다른 교회 뭐 설교 갔다 오시거나 이런 봉투 그런 것들을 그냥 엄마한테 다 드리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게 아버지가 가장으로서의 낙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인지가 많이 약해진 순간에도 그거를 본인의 일당을 모아서 그 일당을 아내에게 준다는 그 기쁨이 굉장히 아버지한테 그 당시 지금은 그 능력도 이제 많이 거의 사라지셨는데 그 당시에는 또 그러한 기쁨으로 그런 순간들을 이제 넘겼습니다.
1: 전화 통화는 어떻게 가능하세요?
0: 전화는 이제는 거의 못하십니다. 사실은 전화기와 관련해서도 이제 좀 슬픈 사연이 있는데 네, 목회자로서 핸드폰에 이제 다양한 전화번호들이 저장되어 있잖아요. 뭐 다른 목사님들이라든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라든지 근데 이제 카톡을 하시잖아요. 근데 카톡에 이제 노인분들이 이상한 메시지들이 많이 와요.
1: 똑같은 거 계속 보내세요. 사진에 오늘 행복한 웃는 하루 이런 거 매일 보내세요.
0: 광고도 있고요. 쓰잘데기 없는 광고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뭘 누르시는지 그게 막 어떤 장로님한테 전송되기도 하고
1: 그 서로들 주고받다가 보낸 사람한테 다시 보내기도 해요. 자기들끼리.
0: 그리고 막 전화 기록을 보면 어떤 분에게 여러 번씩 전화를 하시고 받으시는 분도 있고 안 받으시는 분도 있고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네. 그분들의 삶을 방해한다는 게 너무 속상했고
1: 미안하죠.
0: 어떻게 보일까라는 것도 제가 너무나 속상해서 사실 제가 아버지한테 그 갑과하면서 나는 이제 아버지를 보호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질렀던 첫 번째 사실 폭력이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 핸드폰을 몰래 가져다가 전부 전화번호를 다 삭제했어요. 저희 가족 몇 사람만 제외하고 번호를 다 삭제했어요. 그리고 많은 앱들을 이제 숨기고 그래서 근데 그때 제 마음이 나중에는 제가 그것을 이제 후회하고 다르게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아버지의 사회생활은 끝났다. 아버지는 이제 공적인 존재로서의 어떤 역할은 끝났다. 이제는 우리 아빠로서 집안에 계시는 분으로서 집 안에만 우리의 돌봄의 대상으로만 존재해야 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적 존재로만 있어야 된다라고 저 딴에는 아, 난 용감해. 과감해. 내가 책임졌어. 이런 식으로 그런 결단을 이제 했었죠. 근데 나중에는 제가 좀 후회를 했습니다.
2: 이 치매라는 게 증상이 이제 심해지면은 가족들을 이제 못 알아보는 뭐 그런 상황까지 가잖아요. 그게 참 슬픈데.
1: 제일 슬프죠. 제일 슬퍼요.
2: 어때요? 아직 알아보세요.
0: 저희 아버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3단계이시고 중증으로 접어드시면서 언어 능력을 상당히 많이 상실하셨고요. 기억력의 대부분도 상실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제 존재는 인식하고 계시고요. 역할도 인식하고 계세요. 그래서 엄마는 본인의 아내라는 점은 확실히 인지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가끔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실 때가 있어요. 다만 저희 엄마 이름은 진작에 잊어버리셨어요. 왜냐면 엄마를 이름으로 부르시지 않았잖아요.
1: 그렇죠.
0: 여보라고 부르셨겠죠.
1: 여보요, 뭐 이런 거.
0: 근데 저희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라는 말도 잊어버리셨어요. 근데 제가 보면 할머니 존재를 부르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1: 그렇죠.
0: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시는 것 같고 저는 얼마 전까지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 이름 아주 가끔 불러주셨는데 제 이름 못 부르시고 딸이라는 말도 못하세요. 다만 저를 대하시는 태도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보다 훨씬 친숙하시고 엄마를 대하는 태도하고 좀 다르세요. 좀 약간 더 하대하신다? 엄마한테는 이제 동년배로서 동반자로서의 태도라면 저한테는 히히 이런 식으로 하실 때도 이제 있고 혹은 요즘에 굉장히 제가 감사하게 하는 듣는 말이 아이고 예뻐라 이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왜냐면 그게 이제 많이 해주셨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확실히 인지하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아들도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어요. 남동생도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는데 남동생이 좀 중년이 되면 살이 좀 찌더라고요. 모형도 많이 변했고 그러긴 하지만 좀 안타깝게도 아들은 존재를 인지하시는데 좀 시간이 걸릴 때가 있거나 아니면 좀 인지 못하실 때도 간혹 이제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1: 참 너무 슬퍼요.
0: 근데 너무 저는 그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슬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기억을 못하니.

0: 저도 처음에는 슬프다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학적 이제 성찰들을 하면서 제 삶에 많은 이해들이 생겼는데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네. 대화를 하는데 제가 가끔 그 얘기를 많이 해줘요. 네가 막 태어났을 때는 얼굴이 빨갰고 막 네가 기저귀를 처음엔 어떻게 했고 처음 걸을 때는 어떻게 했고 그럼 저희 아이가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그 얘기 맞아요. 막 몰라 이렇게
1: 옛날 사진 보여주면 싫어하더라고요.
0: 싫어해요.
1: 아기 때 사진 싫어요.
0: 네, 싫어해요. 네. 사춘기가 좀 지나면 좀 괜찮아지는데
1: 사춘기 때는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0: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1: 잘 못생겼다고 하면서 되게 싫어해요.
0: 근데 제가 야, 너가 기억을 못해도 나는 분명히 너를 기억해. 이건 내 딸이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아, 제가 저희 아이의 유년기를, 어린 시절을, 가난하게 시절을 기억을 못해도 걔가 저의 기억으로 저의 딸이듯이 저희 아버지가 노년에 질병으로 저를 기억을 못해도 저와 식구들과 또 같은 교회 성도분들이 아버지들을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억을 자꾸만 자기 중심으로 가져가려고 할 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나를 기억해 주느냐 이 문제로 상대방이 나를 기억해 주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이렇게 너무 침착을 하게 되면 슬픈 게 맞은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은 결국 기억은 유전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측면이 있다. 사실 성서에 많은 조상들에 대한 기억들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기억을 잃은 건 슬픈 일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고 아버지와 행복했던 시절 아버지에게 섭섭했던 시절 아버지가 멋졌던 시절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약해진 이 시절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다 기억을 할 테니 이거 슬픔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고쳐먹어서 억지로 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을 고치면 결국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신앙은 삶의 힘이잖아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삶을 해석하는 힘을 신앙 안에서 신앙의 언어로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신학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하고 있습니다.
1: 아, 뭐 똑부러지게 잘하시고 계신데 네. 그래도 참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늙어가는 모습 우리 부모님의 늙어가는 모습이 참 안타깝죠. 마지막으로 저 교수님이 역시 교수님이라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또박또박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인간적으로 따님으로서 아버지를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떻게 말씀하는지
0: 저는 반말을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지금까지 계속 교수님처럼 네. 네. 네. 강요처럼 저희가 네.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0: 너무 어떡하죠?
1: 여기 보고 아니 그래서
2: 저희는 아버지 속속 잘 들어왔어요.
1: 네, 잘 들어왔는데 네. 이제 네. 아버지에게 그냥 딸로서 하는 말투가 있잖아요.
0: 아, 네.
1: 아버지에게 영상 편지를 좀 보내면 어떨까? 이제 아버지가 네. 나중에 뭐 이렇게 보여주시길 거 아니에요? 이 영상이 나오면
0: 안 울려고 노력했는데 울 것 같은데요?
1: 네. 울면 좀 어때요?
0: 김정용 목사님, 아버지.

0: 나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존엄하게 자신을 지키시면서 저희 곁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아버지의 손 붙잡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이 다 된 딸 여전히 아유 이뻐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 이제 따님의 모드로 돌아오셔가지고
2: 이게 뭐 우리도 다 늙어갈 모습이고 네, 뭐 네. 이게 어느 특별한 집에만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실 거의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네. 너무나 이해가 되고 뭐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렇게 슬픈 이별들을 참 맞이해야 되고 하게 되네요. 그렇죠? 특히 뭐 또 따님이라서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휴.
1: 말씀을 듣는데 정말 가정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실천해 볼 수 있는 터라는 생각이 너무 확실하게 들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존엄성을 언제나 존중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저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가 경험해보고 또 실천해볼 수도 있는 그런 귀한 곳이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 사랑을 그곳에서 실천해주셔서 그것을 선택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너무 네.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네. 정말 한국 교회가 정말 이렇게 자라나는 새싹에게도 그렇지만 말씀해주셨듯이 저물어가는 그런 인생

0: 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께도 정말 많은 도움의 손길과 또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1: 네, 송수영 씨.
2: 쭉 이렇게 교수님처럼 쭉 말씀하시다가 이제 아버님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가시는데 그게 지금까지 그냥 슬픈 마음과 아픔을 이렇게 쭉 눌러서 쭉 지내오셨겠구나를 그 장면에서 느꼈거든요. 저는 이제 아직 어머니께서 굉장히 건강하신 상태라 아직 이 마음에 100% 공감이나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만약에 저한테 그런 일이 있으면 저도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좋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저희 어머니가 지금 입에 달고 사는 말씀이 하나님은 왜 인간의 끝을 왜 이렇게 추하게 자꾸 자식들에게 추한 모습을 보이게 만드셨을까? 빨리 좀 데려가지. 그냥 쑥 데려가지. 이게 뭐지? 맨날 그런 말씀을 입에 달고 사시면서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우리의 종말은 우리의 끝은 인생의 끝이 왜 이래야 될까? 그냥 근데 저는 우리 자식들에게 마지막까지 섬기는 모습, 또 섬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또 내가 지금 곧 떠나실 부모님을 모시는 모습을 내등 뒤에 내 자녀들이
3: 맞습니다.
1: 보고 내 마지막을 또내 자식들에게 공부시키는 시간이 아닐까? 저는 요즘 웰다잉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3: 네.
1: 저도 아버님 변 치우고 다 하면서 저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좀 어느 날싹 살았으면 좋겠다. 맨날 우리 딸들 안 힘들게 그냥 어느 날 그냥 톡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도를 많이 웰다잉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나와 우리 자식들 왜냐면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를 정말 보고 나서 느꼈지만 아기로 태어나서 다시 아기로 돼서
3: 네.
1: 하늘나라 가더라고요.
3: 저도 그 장면, 그 벤자민 그
1: 네.
3: 영화처럼 그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1: 네.
3: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갈수 없다는 구절이 어느 날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1: 네.
3: 저희 아버지가 어린아이처럼
1: 어린아이죠.
3: 대소변을 지금
1: 네.
3: 엄마가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 과정이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이
1: 네.
3: 듭니다.
1: 그러니까 왔던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가서 하늘나라 가게 되는 것을 저희도 체험하면서 그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고 또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교육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3: 감사합니다.
1: 그렇게 이겨내시고 우리 목사님 천국가는 그날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육회함으로
3: 아멘.
1: 추억을 더 만드시길 바라겠어요.
3: 감사합니다.
1: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협찬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CBS

0: 장병의 시간.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보내드리는 장병의 시간. 오늘은 제5공병여단 제비울교회 신영찬 군종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장병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아가는 힘, 위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위로는요, 어둠을 단번에 사라지게 하는 그런 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곁에서 불을 밝혀주는 작은 촛불이 바로 위로가 됩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도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사야서 40장의 말씀도 바로 그런 위로의 말씀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로 지치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작은 촛불 하나를 밝히듯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은 이 바빌론 포로 생활로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은 바빌론 군에 의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됩니다. 많은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죠.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중심이었고 또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포로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 전체가 흔들리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물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한 세대를 훌쩍 넘은 그런 시간 동안에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아야 했습니다. 몸은 바빌론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또 마음은 절망과 죄책감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사야서 40장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책망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책망도 아니었고 명령하는 말씀도 아니었고 또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준엄한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위로였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만 울고 갈 길 가라고 다그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상처받고 지쳐있는 백성에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위로하라, 위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위로의 내용이 2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복역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여러분, 여기서 갑절의 벌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보다 지나치게 더 크고 더 무겁고 더 많은 벌을 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고난의 시간이 충분히 지나갔으니 죄와 형벌이

더 이상 그들을 붙잡지 못한다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이제 끝났다. 너희를 붙잡고 있던 포로의 시간 다 지나갔다. 너희는 다시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그저 그냥 힘내라 이런 따뜻한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고난의 시간을 끝내시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이 위로는요,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는 그런 달콤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이야기를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는 구원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특별히 바벨론에서 수십 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는요, 해방의 소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해방의 소식만으로 곧바로 그들이 회복되어서 다시 뭔가를 시작하고 또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랜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바벨론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왔을 거예요. 오랜 포로 생활은요, 이스라엘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어요. 여러분, 70년의 세월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요,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왔을 거라고요. 예루살렘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꽤 많았을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 해도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 거친 광야를 지나가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 하나님께로 향하는 일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길이 열렸다고 해서 걸어갈 힘까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야,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지 라고 말하는 것, 말은 쉽죠. 그러나 오랫동안 상처받은 사람, 반복해서 실패하는 사람, 관계 가운데 무너지고 경제적인 문제로 마음이 괴로운 사람, 그렇게 마음이 지쳐버린 사람에게 다시 시작하는 일은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그치거나 책망하거나 다시 재촉하시기 전에 먼저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은 사람에게 무조건 빨리 일어나라, 무조건 빨리 회복해라, 무조건 빨리 다시 걸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그 사람의 상처를 바라보시고 또 그들의 울음과 탄식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곁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일로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다른 사람 더 힘들게 살아, 믿음이 있으면 이겨내야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말은요, 위로처럼 들리지만 오히려 우리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기도 하죠. 진정한 위로는 상대방의 고통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느끼는 아픔을 인정하고요, 그 곁에 머물러 주는 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길을 떠나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것은 강한 의지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망했어도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무너지지 않았던 겁니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놓지 않고 또 잊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너희는 우선 하나님의 위로를 백성에게 전달하도록 부름받은 전령들을 가리킵니다. 본문이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아 서로 위로하여라 라고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누군가를 불러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과 또 존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공동체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를 세상에 전하도록 부름받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위로가 마음속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세요. 개인 안에만 갇혀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은 그런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하늘의 위로를 전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환난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거기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위로는 나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옆 사람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넘어졌을 때 누군가 나를 붙잡아 주었다면 이제는 내가 넘어져 있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면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공동체가 존재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많은 조직과 또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각 공동체 또는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회사는 어때요? 회사는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존재합니다. 돈이 목적이에요. 동아리는 공통된 관심과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존재합니다. 어떤 취미생활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위로를 서로 나누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 어떻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또 그래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배제된 그런 사람들, 공동체에서 밀려난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가까이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경계선 밖에 있는 그들이 문제라고 불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들의 과거를 지적하고 비판하지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과 또 회복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단지 몸의 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은혜의 사실을 경험합니다. 다시 사람들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들었고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곁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 형제와 자매를 향해 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이웃을 바라보는 것은요, 서로 다른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깊이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할수록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도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여러분, 세상의 어떤 공동체에서도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아요. 오직 교회에서만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호칭은요, 단순하게 그 종교적인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라는 선언이고 또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끼리는 어때요? 힘든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있으면요, 혼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요. 한 사람이 울면 함께 울어줍니다. 또 한 사람이 지쳐서 쓰러져 있으면 잠시 기대어 쉴 자리를 내어주는 것. 여러분, 그게 서로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도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요, 마음속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웃으며 인사하지만 혼자 있을 때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또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지만 신앙적으로 메말라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떤 거창한 해결책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떤 거창한 해결책, 또 잘 포장된 위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요즘 어떻게 지내냐,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너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게, 너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게. 여러분, 이런 짧은 한마디가요,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촛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여러분, 이제 위로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펼쳐진 그 길, 꽃길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헤쳐가야 할 길은요, 광야였어요.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는 메마른 땅과 험한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고비를 넘겼더니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본문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갈 길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길의 주인공은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용기를 내어 광야로 나아가고 그 뒤를 하나님께서 그 뒤를 따라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그들 앞에서 가야 할 길을 먼저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메마르고 불모지 같은 광야길이라도 그 길을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의 외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연결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인간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지 않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광야 한가운데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먼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길을 열어젖히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광야가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광야길을 걸어가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 눈앞에 있는 인생의 모든 광야 같은 문제들이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한다고 해서 경제적 어려움 바로 사라지거나 관계의 문제 또 단번에 풀리거나 마음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깊은 계곡이 있고 높은 산이 있으며 거칠고 험한 광야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 곁에 함께 걸어갈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과 공동체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 광야는 더 이상 혼자 버텨야 할 불모지가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5절 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로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목적은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사히 살아남게 하는 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구원의 영광은 혼자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가 함께 바라보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구원받아 혼자 살아가도록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혼자 강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지만요. 내일은 내가 위로받아야 할 수 있고요. 오늘은 내가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지만 언젠가는 내가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강한 사람들만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또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인생이라는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서로의 슬픔을 보듬고 위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보다 앞서 광야를 걸어가시며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덧입어 서로의 손을 붙잡고 깊은 계곡을 메우며 거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보내드리는 장병의 시간. 오늘은 제5공병여단 제비울교회 신영찬 군종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장병의 시간을 마칩니다.

0: CBS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동산. 대한 예수교 장로회 사랑의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말씀의 시간. 은혜와 감사의 주일을 뜻깊게 마무리합니다. 오정현 목사의 설교 전해드립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018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이사야 4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이제 오정현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운 길 이사야 시리즈 19번째 강해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전해 주신 후 이어서 성찬식을 집내해 주시겠습니다.
2: 예배를 사모해가지고 아버지 집을 사모해서 달려오신 모든 분들, 또 말씀을 기대하면서 오신 분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회중 찬송을 하셨는데, 찬송하는 소리에서 했는데 주여 속히 임하셔서, 그 다음 뭐예요? 기쁜 날을 달라고. 오늘 그 가사가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에 오신 분들 아무도 그냥 돌아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 부제로 말하면, 여러분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산자여 찬송하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찬송할 수 없습니다. 호흡이 끊어진 자는 찬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호흡 있는 자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산자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로도 알 수 없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8절부터 우리 12절까지 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뭘요? 찬송을 누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찬송이라는 말이 나왔고 말씀이 나왔고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는데, 그 새 일이 뭐냐? 10절,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뭐하라고요? 찬송하라. 11절에 뭐라 나와 있는가? 게달 사람 셀라 주민들, 이 셀라는 시편에 나오는 셀라가 아니에요. 게달 사람 셀라 주민들은 뭐하며?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찬양하라. 그리고 12절에 있는 말씀 시작.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찬송, 찬양, 새 찬양, 노래라는 말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에 그 가운데에 양들을 창조하시고, 암양, 순양, 잘생긴 양, 예쁜 양, 다양한 양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양들뿐만 아니라 최고의 양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양이 뭔지 아세요? 찬양이에요. 이게 아날로그의 유머예요. 아날로그 크리스찬 유머예요. 수많은 양들이 있지만 뭐에? 찬양, 찬양.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뭐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갈대 정도가 아니라 상처분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심지 마지막 남은 그 심지를 뭐하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고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뭘 해야 하나? 이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새 노래란 말이 이 새 노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보혈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새 노래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신앙의 미래의 이력서를 쓰는 것이에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다시요 시작 땅끝에서부터 뭐예요? 새 노래로 찬양을 하면 뭐예요? 미래의 이력서를 쓰게 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과거의 이력에 얽매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여튼 뭐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새 마음 새 영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이력서를 써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이 찬양으로 여러분들이 발생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미래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들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그 다음 주에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면 그 다음 뭡니까?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여러분 땅끝에서부터란 말을 마음을 딱 마음의 글을 마음의 줄을 끄면 좋을 것 같아요. 대개 이제 우리 땅끝이라면 우리가 이제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To the end of the earth 이렇게 하는데 이 영어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from 땅끝에 sing his praise from the ends of the earth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to가 아니라 from이에요. 우리가 땅끝에 아직 가보지도 못했는데 미리 하나님께서는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땅끝에서부터 찬양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이미 미래에 도착해 있음을 의미한다. 이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로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선교의 완성을 미리 보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사야 예언을 듣고 이럴 때마다 이 상황이 가슴도 좁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많았어요. 그럼 그 문제 어떻게 해라? 정치로 풀까? 그걸 뭐 전략으로 푸냐? 경제로 푸냐? 아니다. 땅 끝에서부터 찬양하면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from이에요. sing 하나님을 from 땅 끝에서부터 아직 안 갔지만 그래서 이 땅 끝에서부터 찬양한다는 말은 미래에 일어날 선교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땅 끝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될 때 우리는 아직까지 그 미래에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의 미래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현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있어가지고 자기들만 자기들 것만 이렇게 막 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야. 좀 이따 여러분 게달 그 다음 셀라 그런데 게달은 누구냐 하면 게달은 이스마엘 족속 자손이에요. 셀라는 누구냐 하면 에서 에돔 에서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선민들이에요. 그 자기들의 선민으로서 야 우리가 최고다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땅끝에 있는 모든 땅끝으로부터 섬들 모든 지역들 특별히 게달 너희들 뭐 이방인을 아주 우습게 하는데 이스마엘의 자손조차도 그 다음에 누구조차도 셀라 에서의 자녀들조차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게달과 셀라는 신약으로 말하면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자,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을 새 나라로 찬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땅 끝에서부터 새 노래로 찬양하면 문제가 뭐하게 보인다? 작게 보인다. 땅 끝에서부터 찬양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찬양기도, 새 노래를 찬양하는 찬양기도거든요. 기도 찬양이거든요. 찬양기도를 통하여 문제가 만만하게 볼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하나님은 커 보이고 문제는 작아 보이는 것이에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땅끝에서부터 새 노래로 찬양하는 패러다임을 통하여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가 작아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새 노래로 찬양은 크신 하나님을 크게 보는 돋보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안목을 갖게 되는 것이, 돋보기로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우리의 문제는 당연히 작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지금 문제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적은 문제든 큰 문제는 다 있는데 그 해결책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돋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크심을 땅끝에서부터 찬양 운동을 가지고 가질 때 우리의 미래가 미리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크게 보일수록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면 그 문제가 작아 보이는 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를 제일 잘 다루시는 전문가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통하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내 것으로 지금 현재 확인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은 미래의 이력서를 쓰게 하시고 우리의 큰 문제가 작아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제가 성경적으로 조금만 제가 조금 더 해석을 해드리겠어요. 다윗이 시편에 반 이상을 썼잖아요. 다윗이 시편을 쓸 때 시편에 수많은 다윗의 시편을 보면 우리가 감동이 되는 것은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수많은 환경의 어려움 중에 자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다윗은 여러분, 그가 모략 가운데서 다윗을 죽이려고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그러고 심지어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하고, 그러나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시편을 토로하고 심지어 막 침을 흘리면서 그냥 정신병자처럼 블레셋에가 난리를 치고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수많은 시편에 토로를 하는데요, 시편의 정수는 뭐냐 하면 다윗이 아픈 가슴을 토로하는 그것이 정수가 아니라 그 뒤에 반드시 다윗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어요. 시편 35편에 보면, 35편은 다윗이 모략을 당하고 죽을 지경으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는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그 다음 뭡니까?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것이 다윗을 해결한 다윗왕국의 가장 강력한 해결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사무엘하 23장인데 23장에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노래 잘하는 자, 새 노래로 찬양하는 자 다윗이 유언하노라. 어려우고 힘들 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점점 돋는 햇볕같이 만들어 주시옵시고 그 다음에 비 온 후에 새싹같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다윗이 받은 큰 은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창으로 이사야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신약의 창으로 이사야서를 볼 때에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를 읽을 때 바울의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정치한 사람이고 치밀한 분이고 엄격한 사람이고 심지어 베드로가 뭘 잘못하면 막 그냥 막말하고 그러는 사람이고, 또 로마서를 보면 그 교리적으로 아주 아주 무게감이 있어갖고 죄인들에 대해서 분명한 이런 어떤 그 벌을 내리고 이런 거 다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로마서를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로마서의 마지막 장이 16장이고 그 16장은 대개 인사로 끝나는, 사실 로마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 15장인데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런 글을 그 엄격하고도 그 무게감 있는 그 정통 어떤 그 사명자 바울이 이런 글을 썼으리라고 생각도 못하는데, 로마서 15장 9절을 좀 보세요. 뭐라고 했냐, 시작.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다음 11절에 함께요,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어떻게 바울이 이와 같이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을 하느냐?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그 12절에 이사야의 내용을 바울의 시각으로 신약의 창으로 해석을 하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찬양을 통하여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면 13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놀라운 말씀입니다. 크게 우리 합동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세미하게 다가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영적인 공간이동이 일어나가지고 육신의 차원에서 오염된 차원에서 아픔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도록 만드시는 은혜를 찬양한다는 것이, 바울 사도조차도 마지막은 열방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신약의 창으로 해석한 것이고 교회사의 창으로 보면 17세기 프랑스 귀족 신분으로 학식과 교양을 겸비했던 잔느 기용 여자분입니다. 이분이 잔느 기용, 신앙서적에 읽는 분들은 좀 아세요. 이분이 어떤 책을 썼는지. 잔느 기용의 책 아마 서점에 있을 거예요. 이분이 신앙 때문에 감옥에, 바스티유 같은데 감옥에 한 그 10여 년 정도 투옥이 됐어요. 그녀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아 내가 왜 감옥에 갇히냐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서 풀려나와가지고 감옥에 있었던 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감옥에 죄수로 있었을 때에 오히려 내 마음이 평화로웠다. 나를 시중들던 하녀와 함께 그 감옥의 어려운 시간에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감옥에서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옥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찬송을 드릴 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감옥의 벽들이 마치 보석처럼 빛났다 그랬어요. 감옥의 벽들이 우중충하지 무슨 보석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새 노래를 찬양할 때, 순종할 때 감옥의 벽들조차도 보석처럼 빛났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새 노래를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의 벽들이 보석처럼 빛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는 처음 예수 믿는 분들도 계시고 또 완전히 비기독교 문화에서 자란 분도 계시고 앞에 제가 말씀한 대로 게달과 셀라보다도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신앙에 썰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모든 문제가 앞에 태산처럼 버티고 서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대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여러분 그 문제가 작아보기 시작하고 문제의 벽돌들이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새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인생의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전사가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크게 우리 합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의 대적을 치시리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흔히 잘 알고 있잖아요. 도저히 종과 부족으로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 여호사밧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고 그랬을 때 찬양대 앞세우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느니라.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는 말씀의 근거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하는 자를 위하여 대신 거룩한 전

은사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명예와 당신의 백성들의 승리를 위하여 분발하신다는 것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강력한 전사가 되어 주신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강력한 전사의 권세를 철장 권세를 가지셨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시면 어떤 일도 해결되리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사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전사가 될 때 우리가 복음의 전사로서 이제 우리가 삶을 꾸려갈 수 있는데, 제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강력한 전사가 되신다는 이 말씀을 정말 잘 표현한 것이 어딘가라고 성경을 보다가 하박국 3장에서 우리 보통 하나님께 하박국을 해석할 때 3장 17절 18절에 뭐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라, 그것만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3장 앞에 6절에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전사로 시작. 그가 서신즉 땅이 뭐예요? 그가 보신즉 크게요?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 지나니. 하박국 3장 17절 18절 알지 말고 그렇게 찬양할 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전사가 되시면 땅이 진동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강력한 전사가 되어주시면 여러 나라가 전율하는 것이에요. 앞에 있는 수많은 산들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그대로 애누리 없이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6절에 그러기도 한 다음에,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무슨 말씀이냐면 3장 6절에 그가 딱 되고 난 다음에 8절에 9절에 무슨 말씀이냐, 이런 말씀이다. 9절에 시작.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쏘셨나이다. 주께서, 아멘 아멘. 그리고 이걸 해석을 11절에 하고 있어요. 3장 11절에 계속요.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 11절을 세 번역으로 쉬운 번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는 번쩍이는 화살을 당기시고 주님께서는 날카로운 창을 내어 던지시니 그 빛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 멈추어 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전사를 보셨어요? 이런 은혜가 새 노래로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삶에 수많은 난관들이 있지만 오늘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형편 처지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전사가 되어주신다는 말은 오늘 본문 이렇게 연결해 읽을 때 제게 막 들려오는 거예요. 화살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화살로 너희 전사가 되어주겠다. 휙휙 소리가 들려요. 하박국 3장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확신합니까? 이 말씀 그대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응답이 있는 겁니다. 화살, 전사, 구원,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는 것.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2000년 신약교회 역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2절에 보니까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최고의 용사가 되신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 가운데 최고의 자산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0: 사랑의 동산.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02-3495-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동산을 마칩니다.
1: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 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 김영준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5: 연결이 구원하리라.
6: 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5: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6: 아멘. 아멘. 저는 태어나서

어쩌면 굉장히 이상적인 환경을 경험했습니다. 울산에서 사택이란 곳에서 살았거든요. 같은 회사의 어떤 직원 숙소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사택에 한 30가정 안팎이 살았는데 다 같이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파티 때는요, 온 사택들이 모여서, 온 가정들이 모여서 같이 파티를 했고, 정월 대보름 같은 때는 같이 쥐불놀이를 했어요. 또 학교를 같이 다녔거든요. 학교에 가면 서로 또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줬어요. 한 아이를 누가 괴롭혔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괴롭힌 아이를 사택 아이들이 이렇게 보복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화장실에서 소변을 이렇게 소변기에서 놓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몰려가서 뭐 때리고 이럴 순 없으니까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밀었어요. 그래서 소변기를 향해서. 그래서 저의 그 소심한 복수였고 좋은 방법은 아니었으나 그 어떤 묘하게 연결돼 있고 서로를 지키는 그 연대감이 경험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전체 일부임을 알았고 또 전체가 저의 일부임을 알았습니다. 그 연결이란 상태에서 하나님도 쉽게 연결될 수 있었어요. 뭐 엄청 은사적 체험이 있거나 엄청 신비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그냥 그 속에 계셨어요. 식기도를 해도요 눈을 감으면 하나님 그 밥을 주시고 계시는 거 알겠더라고요. 밥 다 먹고 나면 저희 아버지가 성경 얘기를 종종 들려주셨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 걸 알았어요. 그러던 제가 이 각자 도생의 세상 속에 성공하기 위해 서울 파락군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서울에 가니 저는 더 이상 전체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전체도 저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엔 각자 도생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전체이고 전체가 나는 전체의 일부다라는 연결의 의식은요 그냥 한때 감상이었습니다. 현실은 적자 생존이요 각자 도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진실입니까? 여러분 진실은 이겁니다. 각자 도생으로 보이는 현상은요 잠시 잠깐의 착시입니다. 연결이 감상이 아닌 삶의 항구적인 진실입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태어났고 우린 연결되어 살 수 있고 연결됨으로만 우리의 삶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구스타프 융이라는 아주 위대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영혼의 진실을 발견하며 이런 경험을 했어요. 한 환자를 치료하는데 이 환자가 꿈속에서 스위스에 있는 환자가 꿈속에서 이집트 상형 고대 상형 문자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상형 문자를 꿈에서 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집트 가본 적도 없고 이집트 상형 문자 전혀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구스타프 융이 그것과 관련된 일들을 연구하며 아, 인간의 의식이 어떤 심오한 차원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진실을 발견합니다. 그걸 집단 무의식이라고 표현하죠. 이건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버섯이 이렇게 숲에 가면 버섯이 막 수백 개, 수천 개가 막 나 있잖아요. 근데 그 밑으로 들어오면 하나의 균사체로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그 버섯은 하나예요. 근데 현상적으로, 표면적으로 각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와 같답니다. 인간은 깊은 차원에서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자 다른 삶을 산 것 같지만 서로 연결되어 살아왔고 우리는 지난 일주일 각자 다른 체험을 한 듯하지만 또 이태리에 갔다 와서 이태리 갔다 와서 좋겠다 그게 아니고요. 거기서 노래하는 그 노래를 통해 그들의 심령 속에 있는 것과 우리의 심령이 연결되면 그 체험이 공유되는 무언가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태어났고 연결되어 살아가며 연결 안에 우리의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실입니다. 즉 여러분 인간이 회복된다는 거 어쩌면 인간이 성화된다는 거 인간이 자신의 모습을 회복한다는 것은요 각자 도생이라는 찰나의 현상에 취해서 잃어버린 원래 우리의 영혼의 모습 즉 연결을 되찾는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며 저 개인적으로는 돌이켜 동서 서교학 사택에서 살아가던

전체 일부이며 전체가 나의 일부인 그 삶의 양태, 그 심어난 삶의 양태를 회복하라는 초청으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트립의 목적지는 이태리가 아니었습니다. 이태리는 거들 뿐 우리의 목적지는 심파테이아였습니다. 심, 같이, 파테이아, 공감하다, 경험하다, 함께 공명하다 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심파테이아는요, 그리스 철학에서 인간이 누리는 가장 극상의 만족과 극상의 충만과 자유와 또 우리의 영혼을 되찾은 모습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심파테이아를 회복하는 순례, 여정의 일부로서 우리는 처음에 세체다라는 돌로미티 산군의 한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스키 리프트를 타고 내려오면서 대자연과 심파테이아, 그 대자연과 함께 공명하는 우리의 영혼의 깊은 충만을 만나는 기회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팀에게, 42명 정도 되는 팀에게 귀에 이 묵상을 돕는 음악을 좀 꽂고 그 스킬리프트를 타고 그 돌로미티 산군을 하강하도록 제가 요청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탔는데요, 이 귀에 꽂고 다 같이 탔는데 4명 정도 탈 수 있는 작은 스킬리프트입니다. 알겠어요. 뭔가 뭐가 옆에서 막 흘러와요. 제가 맨 왼쪽에 앉았는데 옆에 보니까 다 이제 햇빛이 되니까 선글라스 쓰고 있잖아요. 근데 선글라스 밑으로 그 세 명이 다 울고 있어요. 눈물이 계속 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들은 그 돌로미티의 산군에 감격하는 듯하지만 아니요, 대자연과 연결된 마치 버섯의 균사체가 그 밑으로 연결됐듯 대자연과 공명하는 자신의 영혼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도생이라는 딱딱한 작은 자아의 껍질이 녹아지고 그 밑에 진짜 크고 거대한 영혼, 대자연과 연결되어 공명하고 있는 영혼, 진짜 자신의 영혼을 만나는 충만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스킬리프트가 줄지어 내려오는데 올려다 보니까 제 팀이 줄줄이 탔거든요. 네 명씩 타고 내리는데 다 울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모두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대자연과 공명하며 또 그것과 공명하며 서로의 뿌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비언어적 방식으로, 비이성적 방식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여행의 컨셉, 심파테이아를 향해 떠나는 여정의 컨셉은 사실 저의 첫 번째 안식년에서 말미암습니다. 저는 첫 번째 안식년을 맞을 때 거의 망가져가고 있는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 사역을 안정시키는데 정말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사역은 각자 도생의 자리로 느껴집니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고 나 스스로 살아남고 나의 능력과 나의 투쟁으로 무언가를 완수해야 하는 각자 도생의 찰나의 현상적인 시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연결의식은 사라졌고 제 안에 고립감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립감이라는 단어 익숙치 않으실 수 있지만 우리는 고립을 극복하기에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몸부림의 증거가 뭡니까? 가짜 연결의 골몰합니다. 가짜 연결이 뭡니까? 중독입니다. 인터넷에 연결하고 SNS에 연결하고 또 가짜 친밀함의 일부인 정욕적인 판타지에 골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가짜 연결을 통해 고립감이라는 진짜 대적을 넘어보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영혼에 무슨 일이 진행된지 몰랐습니다. 제 안에 그동안 떨쳐냈다고 생각했던 거짓자가 살아 돌아오며 중독적 라이프스타일이 고개를 들려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저를 안식년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무언가 이끌려 나아가듯 그리스의 섬에 처음으로 도착했는데 이 그리스 섬에서 저는 어떤 심파테이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그리스 섬이 6월에서 7월에 올리브 꽃이 만개합니다. 이 올리브 꽃이 아주 깊고 아주 달큰한 향이 납니다. 이 그리스 섬 전체가 그 향기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지중해는요, 마치 엄마의 품처럼 따스하고 보드랍게

햇빛을 반사하며 저의 심령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저의 심령은 어느새 그 올리브나무의 심미적인 향기와 지중해 아름다운 품과 연결되어 그들이 나의 일부이며 내가 그들의 일부가 되는 차원 속에 깊은 환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환희를 느끼며 그리스도를 거닐며 하나님께 여쭸어요.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죠? 하나님, 왜 이 시간을 허락하셨죠? 제 마음속에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너에게 진짜 즐거움을 주어 가짜 즐거움으로부터 구원하고 있다. 나는 너에게 진짜 즐거움을 줘. 가짜 즐거움으로부터 너를 구원하고 있다. 좀 더 해석하면 뭡니까? 진짜 연결을 주어 가짜 연결로부터 너를 끌어내고 있다. 연결된 너의 진짜 자아를 깨워 가짜 자아, 고립되어 스스로 살아가고 스스로 위로해야 하는 고립된 자아로부터, 가짜 자아로부터 너를 끄집어내고 있다. 하나님, 진짜 즐거움, 진짜 연결, 진짜 영혼으로 저를 부르심으로 저를 회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너진 중세교회를 일으켜 세웠던 생명력으로, 한 인간이 이 정도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라는 찬탄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 프란체스코입니다. 이 프란체스코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극적인 회심을 한 사람의 한 심볼이고, 그의 회심은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는 재기발랄한 젊은이로서 세상의 즐거움과 부귀 영화에 탐닉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모두 버리고 청빈과 순결과 순명의 삶을 선택한 것을 두고, 그가 세상을 버리고 즐거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해석하나 그것은 매우 빈곤한 해석입니다. 사실 그는 즐거움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는 더 큰 즐거움을 탐닉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진정한 대자연과의 연결 속에, 그 심파테이아 속에 우는 환희와 쾌락에 취해 그보다 못한 것을 버렸을 뿐입니다. 그의 회심에 꽃을 보인, 꽃처럼 쓰여진 시가 바로 Brother Sun, Sister Moon입니다. 이 시가 뭡니까? 나의 형제 태양이여, 나의 자매 달이여입니다. 그는 바람을 형제라 부르고 피조개를 자신의 친구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작금의 이 프란체스칸들의 연구들의 발견에 의하면 지금의 프란체스칸들을 당황시킵니다. 뭐냐면요, 이 프란체스코는요 수도원에서 독방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거의 없었답니다. 지금 발견하는 건 뭐냐면 그는 산으로 들로 항상 산책을 나갔다는 겁니다. 그 아시시의 그 움브리아 지방의 그 비옥한 대자연 속을 걸으며 그곳에서 그는 심파테이아, 대자연과 공명하는 연결되어 있고 피조계에 연결되어 스스로 피조계 피조물임을 누리는 그 시간 속을 거닐며 환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는 산 속에 움막에 거하며 하나님과 교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몇몇 형제들과 함께 이태리의 아름다운 지역들을 방문하고 스페인까지 가기도 하고 요르단까지 가기도 했답니다. 이 책 삭금의 발견을 통해 그의 후예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 프란체스칸들이 당황한 이유는요, 그들은 하나님을 독방에서 찾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수도원 안에서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건물 안에 가두고 하나님을 종교 안에 가두는 것은 인간의 고정관념이지요. 하나님은 종교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만물 안에 충만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비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유한 속에 무한을 향해 찢겨있는 틈을 발견하고 그리를 들여다보는 게 신비랍니다. 시간 속에 영원을 향해 나 있는 금을 발견하고 그 크랙을 발견하고 그리로 몸을 집어넣는 게 신비랍니다. 여러분, 성경과 교회사와 신학자들은요 아주 훌륭한 명제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계입니다. 성소, holy place,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성소와 지상소 사이를 가르는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성소는 뭡니까? 지성소, 하나님 자신이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실입니다. 이 전실에서 휘장이 찢어질 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계가 하나님의 성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전실이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그 유한함과 시간 속에 휘장을 찢어 그 너머에 가득한 창조주를 올려다볼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틈을 벌리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예수의 은혜에 있다는 건요, 당연히 여러분 죽어서 영원에 가는 걸 의미할 수 있죠. 당연히 우리가 무한 속에 영원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바라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의 끝에 있는 지점이라면 그 전에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 소망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끝까지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 즉 유한 속에 틈을 벌리고 시간 속에 금을 내어 영원과 무한을 올려다보도록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며 하루하루 사는 것이 성도,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에서 지중해 위로 해가 떨어지는 시간을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이 항상 그 시간에 해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해변에 앉아 있는데 해가 금빛으로 타오르며 그 파랗던 지중해를 금색으로 다 물들이며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어떤 것이 휘장이 찢기듯 틈과 금이 생겨 그 안으로 영원히 들여다 보여지고 그 안으로 그 만물을 지은 어떤 분이 저에게 노래하고 있음이 느껴졌어요. 창조주의 심포니, 사랑의 왕을 주사 그 유한과 시간 속에 틈을 벌려 나를 만나 오시는 하늘의 그 신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료되어 그 해가 내려가고 그 해가 또 뒤따르는 잔열, 잔, 그 뒤따르는 빛으로 만물을 어둑하게 비출 때 경탄에 사로잡혀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있었던 곳에 크루즈에서 대거 몇백 명이 내려서 같은 스팟에 있었어요. 막 난리가 났죠. 기분 좋죠. 다 기분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휴가고 바다가 앞에 있고 유명한 휴양지고 다 왁자지껄 떠드는데, 그리고 좋아하고 막 감탄하고 박수치고 그러는데, 그중에 한 독일 아저씨가 그새 매료돼 있는 저를 10분 넘게 20분 가까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쁜가? 내가 이렇게 잘생겼나? 근데도 제가 매료돼서 볼 새가 없는 거예요. 모든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그분이 저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왜 저를 지켜보고 있었는지 그 대화를 통해 알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그 전실의 아름다움에 기뻐할 때 누군가는 그 전실 너머에 있는 지성소를 들여다보고 있었음을 감지한 거예요. 비신학적, 비언어적 언어로 그 영원과 무한이 저의 얼굴을 통해 그에게 미러링, 반사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그것을 볼 수 없었지만 그것에 경탄하는 저를 통해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간과 유한 안에 두셨음은 이 시간과 유한 속에서 무한과 영원을 반사하는 거울로 초청하셨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찢어 휘장을 여심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유한 속에 무한과 영원을 넘겨보다 보도록 그 틈을 벌리신 사역임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이 피조계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전실에서 우리는 그 틈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틈 앞에 서 그것을 이 땅에 비추어내는 미러로, 거울로의 우리의 사명과 특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린 시간에 사로잡혀 시간 속에 함몰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한에 취해 유한과 함께 저버릴 태양들이 아닙니다. 우린 유한 속에 무한을 향해 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찢은 몸을 통해 피조계 속에 스며오는 그 영광의 빛을 보며 그리스도의 몸찢어 여신 휘장 통해 무한 유한 속에 영원을 향해 틈을 벌리시고 찬란한 햇빛과 아름다운 하늘과 만물과 우리의 삶을 통해

0: 노래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드리고 경탄하고 반사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 미러를 통해 그 너머를 매혹하도록 초청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임을 발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 김영준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시신캠프 김은영입니다.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은 하버드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밑바닥은 내가 인생을 다시 세운 단단한 기초가 되었다라고요.

우리는 보통 밑바닥이라는 말을 들으면 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곳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죠. 더 이상 붙들 것이 없다고 느꼈던 순간에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던 자리에서 오히려 가장 단단한 기초가 세워지기도 하니까요.

해서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벼랑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외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무너진 자리는 끝이 아니라는 것. 눈물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실패의 자리가 겸손의 자리가 되고 낮아진 마음이 다시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너무 낮은 곳에 있다고 느껴지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이 노래를 부른다. 오불방혼 나영환의 목소리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조수아, 신현진, 김형미가 함께한 찬양이었습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 전해드렸어요. 3296님께서 내가 천사의 말을 한대도를 써주시며 이번 금요 기도회에 가서 크게 사랑 듬뿍 담아 찬양하고 싶었는데 아파서 참석을 못했었답니다. 틀어주시면 혼자 작은 소리라도 같이 따라 부르고 싶어요 써주셨어요. 오늘은 진아, 홍혜진의 음성으로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전해드릴게요. 크게 크게 따라 부르세요. 3296님, 피아워십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지난번 목요 피아워십 두 번 갔었을 때 밴드부 프리스타일 연주도 좋았었어요. 현장감 있어서 참 좋은 곡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주일에 워십 앤 프레이즈, 주말 주일에 다 2부에 꾸며드리고 있는데 아마 이런 현장감 있는 라이브 워십에 박수치면서 혼자 또 예배드리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오늘 피아워십 찬양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코님께서 요즘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가기 쉽지 않으시죠? 저랑 엄마랑 조카하고 유모차 태워서 나갔다 왔는데 너무 덥고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날씨가 습해서 더 힘든 것 같아요 하셨는데 이 여름 잘 이겨내시길 응원해 드릴게요. 힘을 내요라는 찬양 준비하고 있어요. 힘을 내라는 응원의 찬양 준비했어요. 주나목의 찬양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진아의 음성으로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피아워십의 힘찬 찬양,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또 주나목의 힘을 내 역시 응원가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워십곡은 오늘 2부에서도 더 많이 꽉꽉 채워 전해드릴 테니까요. 함께 찬양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수프로우님께서 여러 신청곡 남겨주셨는데 Praise You, 린디의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곡 해설도 써주셨는데 멋지네요. 스웨덴 출신 크리스천 팝밴드 린디와 미국 가스펠 차트에서 핫한 보컬리스트 테리안,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내 기분과 감정에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겠다는 강력하고 기쁜 선포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멋진 곡 해설까지 감사드려요. 그러면 이 곡과 함께 셰클스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 곡의 부제목도 Praise You라고 되어 있어요. 메리메리의 곡으로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죠. 린디와 테리안이 함께한 프레이즈 유 그리고 메리 메리 샤클스 전해드렸습니다. 은영님의 목소리가 마음의 주름을 펴게 해주는 마음의 다리미 같다고 엽기토끼님께서 써주셔서 오늘도 열심히 다림질 해보겠습니다. 감사해요. 너무 귀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주니비님께서 생각나는 곡이라고 하시며 머나면 수평선에 가도 와 정말 모범생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역시 저희가 새 앨범으로 CCN 캠프에서 소개해드린 곡인데 기억하셨네요. 1491 무브먼트 머나먼 수평선에 가도 오늘 복습하겠습니다.

1491 무브먼트 머나먼 수평선의 가도 함께 하셨어요. 김정은님 소중한 하루하루가 알뜰하게 지나가 주시네요. 엄마께서 대상포진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셔서 많이 살이 빠지시면서 걱정이었는데 식사 잘 하시는 모습 뵈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 감사한 일들이 항상 있지요. 그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의 시선이기를 바랍니다. 마커스 워십 소진영 씨의 인도로 감사 위에 감사 1부 마무리하고요. 2부 워십 앤 프레이즈로 함께 할게요.

0: CBS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은영의 CCM 캠프.
1: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워시벤 프레이즈로 꾸며드리는 주일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많은 물소리 워십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먼저 들으셨고요. 토브 워십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어봤습니다. 워십인 미니스트리 이성진 리더의 새 힘 얻으리 에버레스팅 갓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허브 워십 찬양입니다. 준비했습니다. 아가파워 워십의 더 블레싱 축복도 이어서 함께 해보시죠.

아가파오 워십의 더 블레싱, 최시원 씨 음성 들으실 수 있었던 찬양이었고요. 허브 워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베어도, 워십인 미니스트리의 찬양으로 함께 해보셨던 찬양은 에버라스팅 갓, 새 힘 얻으리였습니다. 모두 모두 반가워요. 찬양 사랑자님. 오랜만에 이 이름을 만나네요. 반갑습니다. 하이디 8529님도 밤 10시가 될 때마다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찬양 들으며 하루 마무리 잘 해볼게요. 인사 나눠주셨는데 감사드려요. 건강하자님께서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신청곡 남겨주셨는데, 오늘은 원누리 워십의 찬양으로 준비를 했고요. 지난주에 몸과 마음 아프신 분들 위해서 치유의 찬양 전해드리다가 나중에 이 곡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치료자, 힐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찬양입니다. 캠퍼스 워십 프로젝트.

와우. 프라미스 키퍼스 PK의 찬양으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함께 하셨고요. 캠퍼스 워시 프로젝트에서 함께 하신 힐러, 치유자 함께 해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 온누리 워십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전해드렸어요. 위러브의 찬양으로 좋으신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힘차게 성격

워시앤프레이즈답게 정말 박수 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따라 부르셨을 것 같은데 온 땅이여 우리 주의 성령이 라이브 워십은 옹기장이 라이브 워십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좋으신 하나님 위러브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주일에 함께한 CCN 캠프 끝곡은 2000 찬양 앨범에서 주께서 꿈꾸는 교회 전해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모두 승리하세요.

0: CBS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자기 몸집보다 훨씬 더 큰 물체를 옮기는 개미. 어린아이들은 그 모습이 신기해서 한참 동안 그 움직임에 푹 빠져 있기도 합니다. 개미가 이렇게 큰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근육이 튼튼하기 때문인데요. 사람으로 치면 자동차나 바위를 번쩍 들어올리는 것처럼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이 센 개미도 혼자 들고 갈 수 없는 게 생기면 동료들을 부르죠. 저도 함께 뭔가를 들고 옮기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동료의 부름에 선뜻 응답할 준비가 돼 있는 모습이 든든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도요, 몸 근육도 키우고 그렇게 누군가가 부를 때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의 근육도 키워야겠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요즘은 근육 부자가 제일 부러운 부자라면서요.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고 또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달려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몸의 근육도 마찬가지고요. 몸의 근육, 마음의 근육 모두 키워야겠어요. 오늘 첫 곡 당신의 모습 속에 전대현 1집에서 들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게요. 멋쟁이님의 신청곡 이어서 듣습니다. 최수진이 부르는 영광의 나라.

지금 입력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이게 입력이 됐을 거예요. 중간에 입력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 날짜가 그렇게 기록되었을 뿐이지 그 전에 발매가 되고 등록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기억하는 것도 한 2000년 정도가 아닐까. 벌써 26년이 넘은 곡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요?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윗과 요나단 앨범에서 들었고요. 최수진 영광의 나라 그 전에 함께했습니다. 나무현의 목소리 이어집니다. 선한 능력으로.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조수아가 불렀고요. 아이디 한내님께서 엄마가 지금 병원에 계신데 답답해하셔서 이어폰으로 찬송가 들려드렸더니 금방 편안해하십니다. 그래서 예, 더 준비했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홍재 목사가 부릅니다.

한내님 그리고 어머님과 같이 들었어요.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손영진이 불렀는데요. 앨범의 제목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이고요. 그 전에 한웅재 목사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였습니다. 푸른동사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어서 지인이 부른 목마른 사슴이었습니다. 수평기님, 이 곡 오늘 한나팀의 특선곡 아니었나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김명식의 목소리로 같이 들어요.

어릴 때 어머니 따라서 기도회 가면 진짜 많이 불렀던 곡인데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김명식이 불렀고요. 방익수 불가능 가능케 해까지 들었습니다. 위로업 앨범에서 이어지는 곡은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위러브 앨범에서 어두운 날 다 지나고 들으셨고요. 1부 끝곡은 어노인팅 앨범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합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당신을 향한 기도로 시작할게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 주님, 7월 셋째 주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역사상 가장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주님 앞에 한 번 더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데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 지구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어머니 손으로 돌보아야 할 지구에서 저희들은 욕망을 멈추지 못하고 아직도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다시 우리를 불러주소서. 주님의 자비와 인내로 이 뜨거운 폭발을 거두어 주소서. 아주 작은 어린이들, 피할 곳 없는 어르신들을 우리가 먼저 살필 수 있길 원합니다. 가장 급박한 위기 가운데 우리 마음이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이 향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도 함께 달려가 손을 펴서 치유하게 하소서. 대서와 중복을 앞두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이 귀한 시간 동안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기적을 맛보기 원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때에는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미소와 생기가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의 빛나는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펼쳐지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을 향한 기도 드렸고요. 이어진 곡은 주기도문 박종호 나를 통하여 남궁송옥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JAMFAOH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잠파오 예, 저는 그렇게 읽게 되네요. 돌아서지 않으리 신청하신 곡 김영범이 부릅니다.

김영범이 부른 돌아서지 않으리 이어서 헤리티지 앨범에서 문을 열어 들으셨고요. 유신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마라나타 부흥한국과 소양이 함께하는 곡입니다.

소양이 부른 마라나타였습니다. 평일에는 직장에 계셔서 방송을 듣기 어렵고 주말에 주일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주마음 느끼기님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계속 못 와봤는데 오늘은 드디어 출첵합니다.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같이 들을까요? 기프티드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오벳 앨범에서 들었고요. 하얀 고래님, 정원님의 위로 격려의 얘기가 귀하게 들리고 저까지 응원을 받습니다. 선곡까지 멋집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더 기도로 준비하고 열심히 잘해야지 하는 응원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향기로운 나무 앨범에서 같이 들을까요?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조준모가 불렀고요. 오늘 끝곡 하루의 은혜 원데이 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주일에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선하였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0: 되었으니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 찬송가의 가사는 영국의 연극 여배우인 사라 플라워 아담스가 작사한 것입니다. 사라는 영국 런던 리치몬드 극장에서 공연된 셰익스피어의 연극 맥베드에서 부인 역을 맡았었는데요. 이 공연을 계기로 일약 스타가 됐지만 무리한 연기 생활로 건강이 나빠져 35살에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 후 그녀는 요양을 하면서 시를 짓는 일에 몰두해 수십 편의 찬송시를 창작하게 됐습니다. 이 찬송은 연극 무대에서 은퇴한 후 집에서 기도와 성경 읽기로 나날을 보내던 중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을 읽다가 크게 감명받아 쓰게 됐다고 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기 위해 아버지까지 속이는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모든 시련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과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 찬송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찬송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시련과 극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은혜로운 찬송,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0: S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3: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2: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K-POP for Planet. 대대손손 K-POP을 즐길 수 있는 지구를 꿈꾸며 K-POP 팬들이 만든 기후 캠페인 플랫폼인데요. 캠페이너 이다연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K-POP의 찐 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수십 장의 앨범을 응모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돌 팬사인회를 가려면 앨범을 일단 똑같은 거라도 무작정 많이 사서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팬사인회에서는 결국 떨어졌고 그 남은 앨범들을 보면서 아, 이 쓰레기들만 남았구나. 이제 난 어떡하지?
0: 그래서 시작한 일이 K-POP for Planet입니다. 올해 캠페인은 저탄소 공연입니다.
1: 공연을 더 깨끗한 에너지로 운영하고 이동은 더 친환경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은 줄여 공연의 즐거움은 그대로 탄소는 더 적게 만들자는 캠페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콜드플레이나 빌리 아이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팬들이 이제 무대 위에서 방방 뛰는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지속 가능하게 공연을 운영하기도 하고
0: 전국의 콘서트, 축제, 공연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0: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점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7월 20일 월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영원히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죄인의 자리에 서지도 앉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으로 한 날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우상의 형상들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함을 알게 하소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 속에 담긴 권위와 위엄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로의 고귀함을 나타내게 하소서.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휴일이라 여기지만 성도는 예배드리는 날이라 여깁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경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예기치 않은 사고의 소식을 듣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우리 사회가 안전하도록 나라가, 사회가, 모든 국민들이 협력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아침의 기도, 고양시 삼송동 목양교회 안효천 목사였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아침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라의

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찬송가 316장입니다. 주여 나의 생명. 4월과 5월이 부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김정석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410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34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1: 시편 34편.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주신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네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네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신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성경 낭독 시편 34편 성우 손정아 권사였습니다. 안정민이 부르는 주의 사랑 비칠 때 파이디논 선교회 나는 예배자입니다. 옹기장이가 부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구리예인교회 김순원 목사입니다.
1: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 본문으로 참된 의를 이루며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다 저마다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학생은 좋은 성적과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사업가는 성공과 번역을 꿈꿉니다. 청년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인 우리의 인생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바울에게도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목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화려한 이력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4절을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순수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명문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돈과 명예, 학벌과 가문, 도덕성까지 모두 갖춘 사람이 바울의 이력입니다. 누구라도 자랑할 만한 조건이었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만한 참으로 가치 있는 높은 인생을 그는 살았다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울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바울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토록 연구했던 구약 성경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율법서에서도 시편과 선지서에서도 그런 그 성경을 펼칠 때마다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도 예수님이었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죄악 때문에 상하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치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추어지듯 성경 곳곳에 예언된 메시아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그의 삶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과 명예도 예수님을 아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고상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압도하는 최고의 가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면 밤하늘에 빛나던 별빛이 빛을 잃어가듯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자 이전에 자랑했던 모든 학벌과 명예, 가문, 업적은 더 이상 자랑할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압도적인 가치를 발견한 후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바울이 평생 붙들고 달려간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자신의 의와 열심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그 열심으로 스데반 죽음에 동참했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이 붙잡혀야 할 대상은 세상의 명예도 자신의 의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매도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순교에 이르기까지 일평생 예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목표는 과거를 뒤로하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뒤에 있는 것은 화려한 경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부끄러운 과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의 영광에도 과거의 실패에도 붙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과거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가진 목표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이유를 14절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에서 자신을 불려주신 그 주님 앞에 상받기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0: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때까지 바울은 끝까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완주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상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학생은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하고 운동선수는 우승을 꿈꾸며 목표를 합니다. 청년은 아름다운 가정을 소망하며 꿈을 꿉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며 더 닮아가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찬송가 453장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것이 내 평생 소원이라고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은 결국 본이 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에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먼저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였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신앙을 배웁니다. 물질보다 믿음을, 성공보다 기도를, 세상의 가치보다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주변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보여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을 목표로 삼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후배들이 나도 저분처럼 믿음 생활하고 싶다라고 존경할 정도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향기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선비들이 많을수록 한국교회는 건강하고 또한 이 사회는 더욱 아름다운 사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별빛도 아름답지만 태양이 떠오르면 그 빛은 잃어버립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의 자랑거리에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의 성공과 자랑보다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푯대로 삼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자녀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웃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모두 그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구리예인교회 김순원 목사였습니다. 나무의 잎으로는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국립합창단이 부르는 찬송가 12장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예수 전도단의 말씀하시면. 차례로 들으면서 7월 20일 월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CBS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회복을 위한 714 연합기도 대성회가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설교자로 나선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를 이루신다며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개인과 민족의 운명이 바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의 부흥은 선교학적으로 기도의 부흥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오늘날 교회는 경제적 풍요와 세속화 속에서 기도가 느슨해졌다며 위기를 자각하지 못한 채 영적 죽음에 이르고 있는 건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714 연합기도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인호 목사는 부흥은 교회들이 연합해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운동을 이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최근 강화군 주문도에서 시각장애인 가족을 위한 여름 가족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시각장애인 가족들이 여행과 체험 활동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다양한 가족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여름 가족 캠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캠프는 갯벌 생태 체험과 물놀이, 추억의 놀이마당 등 부모와 자녀가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며 가족 간 유대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됐습니다. 또 시각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며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경험을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김미경 관장은 이번 캠프가 가족 간 화합은 물론 시각장애인 가정 간 지속적인 교류와 연대를 이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가족 문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기독교총연합회와 통일소망선교회, 예장합동 GMS 북한지역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제8회 북한교회 개척 포럼이 최근 북한교회 개척의 현재 사역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북한교회 개척 포럼은 해방 후 무너진 북한교회의 회복을 모색하는 자리로 현 정부에 들어 평화적 두 국가 기조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발제자들은 북한 선교의 패러다임 전환과 사역 제안, 탈북민교회 모델 등을 발표하며 사역 전략과 방향성을 점검했습니다. CBS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오요셉이었습니다.
0: CBS CBS 보내세요. CBS 라디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3: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2: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입니다.
1: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한 자원으로서의 성령을 지금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잘 무장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말씀 강조하거든요. 말씀은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었을 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이 성령과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령과 같이 가지 않으면 말씀은 문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켈빈이 한 말입니다. 성경의 문자는 죽이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우리 신앙의 모든 면은 특별히 신약시대는 성령의 시대로서 성령이 없이 참다운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명확하게 보여줬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역사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구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두 구절만 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려면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말은 지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성경적인 진리에 동의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려면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의 눈을 열어 그 사람에게 그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건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하고요. 그렇게 자기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자신의 삶 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자기의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의탁할 때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연결되는데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령이 필수입니다. 이 부분은 얼마 전에도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 아는 게 우리 신앙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나눌 부분이 많지만 얼마 전에도 여러 번 나눴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려고 하는데 한 부분만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이게 보고 들은 바는요,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을 말하거든요. 거길 보시면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은 이 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혹은 더불어 사귐이라. 자기 보실래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로 구원받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 자,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얘기 같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중에 제가 보기에

교회는 50% 이상이 우리의 구원을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하면 되게 낯설어 할 거예요. 그만큼 우리 신앙이 옆으로 가버렸어요.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거짓 신앙 체계,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죠. 거짓 신앙 체계는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 그러니까 삼위일체처럼 짬뽕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율법주의를 어떤 사람들은 종교의 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이해를 그대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로 말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세상의 종교가 뭐예요? 있을지도 모르는 신에게, 아니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그 종교가 요구하는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히 하면 그 신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문제나 어려움에서 자기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종교적인 의식을 따라 그 신에게 자기들의 종교적인 헌신과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이해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완전히 옆으로 가버린 거죠. 완전한 가짜.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의 이름만 바뀐 거죠. 하나님에게,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에게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히 하면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고 자기 문제 해결해 주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어려움에서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내가 보기엔 50%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우리 신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옆으로 가버렸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했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1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바로 몇 줄 아래 요한일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하고, 이걸 다른 말로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 말이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고요. 과거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죄 없다면 거짓말하는 자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의 죄를 사하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은 뭐냐면 이 행하면이라는 단어의 시제인데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지속적인 행동을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삶의 패턴이 지속적으로 어둠이면, 그 말인 거죠.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말인 거죠.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제가 이 부분 읽는 이유는 이 다음 절과 이 절을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2장 4절 비슷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고.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께 사귐이라고 말한 다음에 진정한 구원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나타나는 열매들을 쭉 나열해요. 그 중에 하나는 거룩한 삶이고 그 중 하나는 순종하는 삶인데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의 사귐이란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얼마 전에도 보았듯이 이렇게 말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걸 요한복음 요한일서는 같은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당연히 성령의 조명으로 이걸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니라,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여러 번 나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세히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닥터 D.L. 에이킨이라고요. 이분이 사우스 이스턴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의 미국의 미남 침례교단 총장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죠. 이 구절에서 요한일서를 두고 한 말인데 이제 성경 전체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순히 지적인 지식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지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하나인데 분리될 수 없어서 다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적, 도덕적, 영적.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일 뿐 아니라 또한 경험적이고 역동적이다. 이 지식은 단순히 관념적인 추측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눈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근데 서로 분리될 수 없다. 다 있어야 그 참다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 뭐라고요?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영적인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를 알게 해주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성령의 역사가 필수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 빌립보 3장 거기 제목이 뭐라고 달렸냐면 책마다 약간의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 똑같은 걸 의미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3장 전체가 학자들이 보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장이에요. 빌립보 3장 전체가. 그래서 영어책이건 한국말로 된 것이건 요즘 제목은 학자들이 다루는 건데 원래 원문에는 없는데 되게 그렇게 다 써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거기에다 할례 등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소위 말하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적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이에 대한 그 뭐죠? 반대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동시에 육체를 의지하면 자기 행실을 의지하면 그건 전적으로 자기 행실을 의지하는 것 같아서 그들을 개들이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주님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갈라디아 전체에서 사실 말하고 있잖아요. 이 동일한 내용들이 여러 서신서에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서 그럼 참다운 성도가 누구냐? 이 부분에 자세한 설명은 제가 여러 번 했고 그거 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럼 참다운 성도가 누구냐? 예수를 자랑하고 즉 예수님을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다운 성도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이걸 다루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올 필요가 없는 예배가 나옵니다. 그것도 제일 먼저 나옵니다. 참다운 성도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뭐냐? 성령으로 봉사하면. 여러분 나눈 대로 이 봉사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라트리온테스라는 말인데 유대인들의 공적인 예배를 지칭하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성령으로 예배하며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영어로 주일 오전 예배를 Sunday Morning Service라고 합니다. Service, 예배를, 섬김. 독일어로 예배를 Gottesdienst라고 합니다. God's Service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령으로 봉사함의 말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말인데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다루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나올 필요가 없는데 나올 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만큼 성령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같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빌립보 3장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을 유익하던 걸 다 배설물 여기고 주님을 알게 달려간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돌이켜 주신 후에 집중적으로 이 성령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기 원하셨거든요. 이게 같이 가더라고요. 성경이 그렇듯이. 자,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도 필수가 뭐냐? 성령님입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려면 우리 예배는 반드시 성령에 의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포도나무계 지체들 중에서도 이 부분을 잘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성령에 의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오늘은 그 부분 안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걸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라고 아주 귀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 책을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뭐냐 하면 예배냐 쇼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 예배가 쇼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근데 그 책에서 에이든 토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참 예배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셔야 한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마치 거울에 반사되듯이 다시 그분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가 아닌 다른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그분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감동에 불을 끄고 그분의 인도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겠다는 생각은 반드시 교정돼야 할 이단이다. 정말 잘 표현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얼마나 잘 표현했나 보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성령님을 구석으로 몰아놓고 그분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감동에 불을 끄고 그분의 인도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겠다는 생각은 반드시 교정돼야 할 이단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아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이 한 부분만 하더라도요. 저는 이 에이든 토즈가 정확하게 지금 성경적인 가치관을 여기 다 이 요약하고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물러서 살펴볼 텐데 이 한 부분만 보더라도 오늘날 예배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오늘날 한국의 많은 예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중직들이, 재직들이,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한 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여기 비춰본다면 그만큼 심각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러나 보도는 교회는 많이 나은데요. 그러나 모든 성도가 다 이 부분에 무장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령이 운행하실 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즉흥성입니다. 즉흥성.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 즉흥성에 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부흥강사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설교만 해도 그래요, 성령님들을 따라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를 여러분에게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시잖아요. 근데 말씀의 본체신데도 그분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가 예수님과는 그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전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전할 것까지 인도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의 본체가 하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늘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예배 가운데서 거룩한 무질서를 달라고. 그러니까 일반 무질서가 아니에요. 거룩함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있는 즉흥성을 말하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하나님의 부흥 때마다 예배 중에 즉흥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고요. 로이존스 목사님의 후임으로 30년 가까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사역했던 알트킨들 목사님도 참되고 열정적인 예배의 특징은 즉흥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게 우리 예배가 돼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한 가지 특징은 즉흥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에서도요 핵심은 결국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뜻을 구해서 하나님도 알기를 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구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두 번째죠. 세 가지,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예배 두 번째 요소죠. 성령의 조명과 예배. 성령에 의한 예배의 한 핵심은 뭐냐 하면 성령의 조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우선 하나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올바른 예배로 주님을 구해 나갈 때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의 한 핵심은 성령의 조명과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그분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초대교회에서 그 모습 볼 수 있는데 고린도 14장 2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우선 여기 보시면 너희가 모일 때 언제를 말합니까? 예배를 모일 때를 말합니다. 그 명확합니다. 그 구절에 보면 예배로 모일 때. 그러니까 이건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또 소그룹 예배에 다 해당될 수 있겠죠. 모일 때 너희 가운데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되 계시, 여기는 예언의 은사를 말한 것 같습니다. 방언,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고린도 12장은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건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나타내심이라면, 나타내심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manifest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manifestation이라는 영어 단어는 춤추는 손이라는 의미를 가진 두 개의 라틴어 단어에서 나온 말이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배 시간이 이랬던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 주의자가 이렇게 지휘하면서 이렇게 하면 여기 바이올린 나오고 이렇게 하면 뭐 광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찬양뿐만 아니라 말씀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은사들이 운행하게 하신 거죠.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더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삶 속에서도, 성교적 삶을 사는 자원이 결국 성령이시니까 열려져 있고 사모하고 그분의 인도를 더 구하고 따르기를 추구하면서 자라나서 또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이루시는 자리로, 또 우리 예배 가운데 보면 우리 삶에서 그렇게 더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였습니다.
1: CBS
2: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4: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자리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우리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좋은 학벌 또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유명한

직장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팔로워 숫자 이런 거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닌 그 조건들에 의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흔들립니다. 일단 사람이 스펙이 좋으면 여러 가지를 떠나서 그 인생을 성공한 인생 내지는 우러러보는 인생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스펙은 세상은 자꾸 바뀌니까 그때그때마다 조건도 바뀌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스펙을 붙잡으면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그는 반드시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저는 오늘 그러한 질문과 답을 구하는 과정 속에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구하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지요. 그 왕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당시 주변의 블레셋 같은 민족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을 잘할 수 있는 강한 피지컬을 가진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임명된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러나 이 사울 왕은 기대와 다르게 몇 번이나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폐위당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왕이라고 불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는 이미 해고된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은 누군가 다시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 사울의 실패로 낙심하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우겠노라. 너 병에 기름을 채우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보거라.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정했노라.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아들들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사무엘 앞에 드디어 첫 번째 아들이 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압이었어요.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딱 벌어진 어깨에다가 훤칠한 키에다가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이목구비를 가진 엘리압. 너무나 멋진 피지컬을 보는 순간 사무엘은 확신합니다. 그래, 이 친구가 맞겠구나.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스라엘엔 이런 강한 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미 마음을 정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손을 허공에 멈춰 세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에 보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 네가 보는 엘리압이 피지컬이나 힘이 있는 건 맞다. 그런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스펙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스펙이 엘리압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겸손의 중심이 그에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스펙이 뭐예요? 그가 겸손한 사람인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부족함을 인정할 때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믿고 의지하면 그때부터 내게 부족한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압은 그런 겸손이 없어요. 단적으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겨보겠다고 나갔을 때 그의 형 엘리압이 옆에서 화를 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고 뭐고 헛소리하지 말고 다 집어쳐 라고 다윗을 꾸중하는 내용이 나와요. 엘리압이 하나님께 거절된 뒤 사무엘은 그러면 이세의 다음 아들들을 순서대로 하나하나 봅니다. 둘째, 셋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사무엘 앞에 온 이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다 거절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버지 이세에게 하나님께서 다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솔직히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무엘은 의문을 갖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이세의 아들 중에서 차기 왕을 정하셨다고 했는데 내가 아들들을 다 만나봤는데 하나님이 다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사무엘이 혹시라는 마음으로 이세에게 지금 내게 소개한 이 아들들이 전부입니까? 이 일곱 명이 전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아버지 이세가 머뭇거리며 이렇게 대답하죠.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요. 아, 그 녀석은 좀 보여드리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 뭐 형들에 비하면 아유 좀 이렇게 좀 소개하기가 그래서 양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바로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집안에서 양을 치는 일은 가장 기대할 것 없는 자식에게 맡기는 일이었대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다윗은 지금 그 집안에 자기 어떤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기대가 적은, 기대할 게 없는 자식이었다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형들이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다 각자 멋있게 단장을 하고 자신의 장점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다윗에게 대해서는 너는 여기 올 것 없다. 너 가서 양들이나 지키고 있어라. 아버지에게도 이 다윗은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아들을 데려오십시오. 이세가 당황하며 사람을 보내 잠시 뒤에 다윗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시간에 형들이 사무엘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면접을 보고 있는 동안 다윗은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시킨 대로 양을 치고 있었어요. 형들이 멋있게 단장하고 사무엘을 만나든 말든 나는 오늘 내게 맡겨진 일, 지금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 그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목자라고 하는 일이 그 집에서 가장 천한 일인 것을 다윗도 알면서도 다윗은 밤이나 낮이나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가 들판에 혼자 나가 있지만 그 양들을 진짜 자기처럼 돌보면서 혹시 맹수들이 와서 양을 물어갈까봐 눈을 부르켜고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수없이 돌을 가지고 그 맹수들이 오면 싸우려고 물매를 수없이 스스로 연습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무시하고 자기 형들도 다 무시하는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그래도 내게 맡겨진 일, 들판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지금 해야 될 그 일에 100% 몰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윗이 사무엘 앞에 나타났어요. 딱 첫눈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막 땀하고 이런 게 온통 젖어가지고 꾀죄죄한 모습. 거기다가 양들과 뒹굴어서 씻지 못해서 코를 찌를 듯한 냄새가 나는 모습.
형들에 비하면 딱 벌어진 어깨나 위풍당당한 모습.

맛도 없어요. 냄새도 나요. 그런데 그런 별 볼 일 없는 다윗을 보는 순간 사무엘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1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피지컬은 작고 다른 모습은 형들에 비하면 별로 드러날 것이 없지만 그 얼굴에 그가 가진 내면의 마음의 영적인 것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얼굴 속에 비치더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뿔병을 짓고 방금 조금 전까지 이 볼품없는 다윗을 비웃던 가족들 앞에서 가장 천한 막내에게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그가 그 순간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많고 많은 당당하고 멋지고 부러워하는 그 2세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 왜 하나님은 하필 다윗을 선택하신 걸까? 다윗은 남들이 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비교해서 저만큼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 갖다 놔도 이 다윗의 한 가지의 장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있었다면 그가 주어진 일에 그 순간 100% 몰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손익을 따지거나 누구하고 비교하거나 그거 하지 않고 그저 지금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 이 만나는 조건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집중하는 몰입형의 사람. 하나님에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어떤 사람이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알아야만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겼을 때도 여전히 충성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스펙 가운데 하나가 겸손만큼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삶의 자리에 주어진 일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은데 현실에선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당장 나에게 빠른 성공이나 남들에 비해서 더 많은 보상이 보장되는 자리를 다 원하거든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거나 남들에 비해서 차별을 받으면 그 자리를 사람들은 다 차버리고 나오거든요.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이런 말이 있어요.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어차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알아주는 사람 없는 일인데 뭐 하려고 그렇게 고생하느냐? 이렇게 자주 하는 말이에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어차피 당장 얻을 게 없다면 적당히 편안하게 그렇게 살자.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처세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든 안 보든 헌신하면 그게 반드시 훗날 내가 큰 성공의 문을 여는 원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계적인 영화배우 해리슨 포드를 아시죠? 안다고 해줘요. 이 해리슨 포드가 지금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는 배우지만 사실 30대 중반까지는 늘 오디션을 보면 낙방만 하던 철저한 무명의 배우였어요. 그런데 계속 배역을 받지 못하고 낙방만 하니까

30대가 넘어서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는 생계의 문제가 생기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배우의 꿈을 접고 목수 일을 했어요. 한때는 꿈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꿈을 접고 목수 일을 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한숨을 쉬면서 내가 한때는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톱밥이나 뒤집어 쓰고 있는 내 신세를 한탄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대충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달랐어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무를 다듬는 동안 그 나무를 다듬는 그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몰입하지만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목수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 내가 연기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땐 이렇게 연기해봐야지. 그리고 가상의 상상을 하면서 열심히 땀 흘리는 그 목수의 자리에서 시간만 나면 연기 연습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 영화 감독의 사무실에 문짝을 짜주는 현장에 투입이 됐어요. 이 젊은 감독은 루카스라고 하는 감독이었는데 늘 와서 자기 사무실에서 며칠 작업을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젊은 목수 포드가 한때는 배우를 지원하고 배우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유쾌하고 사람이 너무 성실한 모습에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루카스라는 감독이 영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배우들을 오디션을 보는데 그 오디션 대사를 맞춰줄 사람이 없어서 이 해리슨 포드에게 이 대본 좀 읽어주고 오디션 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오디션도 아니고 그냥 여기 요거만 대사만 읽어주라고 하는 그런 자리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포드가 그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역할에 늘 그랬듯이 그는 최선을 다하고 그 대본을 읽어주는 건데도 그 시간에 짧은 시간에 몰입을 해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반한 루카스가 얼마 뒤에 자기가 영화를 제작하게 되는데 아주 과감하게 이 해리슨 포드를 캐스팅해요. 그때 기억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영화가 스타워즈예요. 바로 이 스타워즈 한 편에 해리슨 포드가 세계적인 배우가 되고 대중들이 주목하는 배우의 길을 걷게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포드가 아주 초라한 일상에 바친 땀방울이 훗날 헐리우드라고 하는 거대한 문을 여는 그 땀방울이 열쇠가 되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 하나님 앞에 흘리는 땀 한 방울이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어려움 속에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진실하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실까?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땀과 눈물과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묵묵히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로 오늘의 땀과 눈물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독일의 예미시 오근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독일이 주목하던 육상 7종 경기의 유망주였어요. 그런데 10대 때 무릎 십자인대가 두 번이나 끊어지고 선수 생명이 끝났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진 그녀는 특수학교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 교사가 돼요. 하지만 내가 한동안 마음으로는 자기 모습이 인정이 안 되고 너무나 우울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예미 씨가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녀에게 들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녀에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봐. 네가 어떻게 되든 나는 너를 사랑할 거고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0: 듣고 예미 씨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은 예미 씨는 무릎을 덜 써도 되는 포환 던지기에 도전을 해요. 낮에는 특수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밤에는 차가운 쇳덩어리를 수없이 던집니다. 이를 악물고 계속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드디어 파리올림픽에서 그녀는 무명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대망의 결승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 예미 씨가 결승에 올라갔는데 상대 선수들은 모두가 다 긴장을 하는데 이 예미 씨만 벤치에서 방긋방긋 웃는 거예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녀는 내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 긴장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예미 씨는 금메달을 땁니다.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무명이고 다른 종목으로 뛰던 선수가 이렇게 종목을 바꿔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건 불가능한데 그 비결이 혹시 있느냐? 우리가 모르는 비결이 뭐냐? 그때 예미 씨가 그 기자들에게 대답을 하는 대신 자기가 늘 부르던 찬양 한 곡을 불렀어요. 말 대신 찬양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 가사가 이래요. 나는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더는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꽉 안아주셔서 나는 결코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치열한 세상에서 내 힘과 스펙을 움켜쥐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버텨낸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절대로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최악이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스펙, 사람들에게 자랑할 스펙을 쌓느라고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 두 가지.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초라한 자리, 원하지 않는 환경일지라도 그 자리, 그 일에 몰입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31-407-9191번입니다.
2: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여러분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리적으로 3미터가 넘는 골리앗을 대면할 일은 없겠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골리앗은 수도 없이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골리앗 같은 세상이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를 향해 소리를 치고

위협을 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보세요, 주님께서는 이길 거야, 뭐 이기게 해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이기었노라 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떨어야지 우리가 골리앗 앞에서 떨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에 집중해요. 사울이 그랬죠. 사울은 골리앗만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골리앗도 보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골리앗이 크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러자 골리앗이 작고 시시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우리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우리에게 전부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고 장난감보다 더 크고 좋은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듣고 경험하게 되면서 더는 장난감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시시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골리앗을 보니까 이건 부담스러운 적이 아니라 몸집이 커서 때릴 곳이 많고 돌 맞출 곳이 너무 많은 그런 목표물로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자는 이렇게 담대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넘어질 때 울지 말고 하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제일교회 이재일 목사였습니다.

0: CBS
1: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눈물을 저장하는 능력이 있어서라고 해요. 비가 올 때 충분히 물을 채워두기에 목마른 계절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주일 동안 우리 안에 채워진 말씀과 은혜가 바오밤 나무 몸통에 저장된 물처럼 이번 한 주를 살아갈 힘이 돼주겠죠? 주말 동안 회복한 몸과 마음으로 오늘도 기쁘게 일상을 시작합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Jesus, we enthrone you. 예수, 우리 왕이여. Singing 아이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7월 20일 월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입니다. 여러분, 저 반갑죠? 엄청 반갑죠? 감사드려요. 제가 평소에 감기에 잘 안 걸리는데 이게 한 번 올 때 목

들어오다 보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감기는 진짜 한 10년 만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네, 오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평소 방송에서

이런 생각에 참 여러분께 죄송했지만 또 딱 한 가지 좋았던 점도 있었어요. 선곡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거. 선곡표상에 여러분이 눌러주신 좋아요 하트의 의미를 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꼭 노래가 좋다의 의미보다 잘 듣고 있습니다라는 무언의 응원의 메시지로 다가와서 그것도 감사했어요. 100%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네, 다시 일상의 회복 언제나처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뒷자리 9943 쓰시는 분은 일본 북해도 여행 다녀오셨네요. 라벤더 꽃이 만발한 풍경을 감상하고 오셨대요.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신청하셨습니다.

아무리 짙은 생화의 향기에도 요란을 떨지 않습니다. 기계조차 자기를 강하게 드러내는 인위적인 향보다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향을 알아보는 듯해서 흥미롭습니다. 정호승 시인은 말했습니다. 향기란 오래 머물지 않고 살짝 스쳐 사라져야 진정한 향기고 사라지지 않고 머물면 냄새에 불과하다.

우리의 삶에도 저마다 독특한 향을 풍깁니다. 곁에 머물고 싶은 향기로운 이가 있는 반면 욕심과 아집으로 자기 자리만 고집하다 불쾌한 냄새로 전락하는 인생도 있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냄새만 피우는 삶이 아닌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봉헌이자 이웃을 향한 축복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정직하게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속에 사는 우리가 인위적인 욕망의 냄새엔 털어버리고 주님 마음에 깊이 닿길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은은한 향기를 흘려보내는 참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여러분은 어떤 향기가 나시나요?

여름이라는 계절은 새벽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낮 동안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열기가 식고 더위 앞에서 숨죽이고 있던 풀벌레들이 나타나서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예, 지금이 이제 6시 44분 딱 됐는데요. 새벽이라기보다는 이른 아침이란 표현이 더 어울리지만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안에서 흐르는 이 이른 아침은 뭔가 좀 특별하죠. 우리만이 알 수 있는 그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하루에 덤으로 받는 은혜의 시간이란 생각도 듭니다.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우리 프로그램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시간, 정미나의 Amazing Grace. The Heart of Worship, 마음의 예배 들었습니다. Matt Redmond의 찬양. 수연이 어머님께서 항암 12차까지 잘하셨는데 12차 이후에 좀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가 봐요. 그런 와중에도 자녀를 위해 손주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박규일의 권사님 사랑하고 힘내십시오 하면서 수연이님 주신 신청곡은 A Mighty Fortress, 내 주는 강한 성이옵니다.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는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저 아까 출근할 때 잠깐 비가 그쳤었는데 그 비가 그친 틈을 타서 매미들이 울던데요. 장맛비 소리뿐 아니라 이 매미 소리도 빼놓을 수 없는 여름의 소리죠. 올여름도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구나 느껴집니다. 존 덴버 투데이 들으면서 정비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마칩니다.

0: Sing it with us.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7: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1: 박성태의 뉴스 쇼.
12: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또다시 룰을 두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출마 후보들이 내야 하는 기탁금 문제인데요. 예비 경선 기탁금만 최고위원의 경우 작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4배 오르면서 청년 정치인의 정치 참여를 막는다는 내부 비판이 나왔습니다. 급기야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탁금 인하 목소리를 냈는데 이게 또 당무개입 아니냐 논란도 있습니다. 잠시 후 당사자인 정민철, 김영남 두 예비 후보를 만나봅니다. 기탁금 논란을 바라보는 두 청년 정치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박성태의 뉴스쇼가 새롭게 개편합니다. 일부 뉴스연구소는 더 풍성해졌습니다. 김준일 평론가와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박원석 전 의원, 또 조태임 기자와 주말 사이 나타난 정치 현안

짚어보겠고요. 2부에서는 손수호 변호사가 돌아옵니다. 새 코너 손수호의 몽타주에서 최근 발생한 사건 사고들 그 이면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뉴스쇼가 준비한 새 코너들 많은 기대 부탁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4: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에는 네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CBS 조태임 기자, 김준일 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4: 예, 두 분 계속 자리를 지켜주시고요. 또 뉴스 연구소를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채워주실 두 분을 아침 7시부터 1시간 동안 모시게 되셨습니다. 됐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4: 예, 오늘부터 월, 화, 수요일까지 이렇게 사흘 동안은 뉴스연구소는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각기 다른 네 분의 패널과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채워드립니다. 패널 숫자도 늘어나고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5: 네, 네 배 오른 최고위원 기탁금.
4: 예,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탁금, 이게 이제 출마 후보들이 내는 돈이죠.
5: 네, 맞습니다.
4: 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고위원만 놓고 보면 기탁금이 4배 올랐다고요?
5: 네, 그러니까 지난해 최고위원 기탁금이 500만 원이었는데 예. 올해는 2천만 원으로 4배 오른 거예요. 이건 이제 예비 경선만인 거고요. 아. 만약에 본 경선까지 진출하게 되면 추가 기탁금을 내야 해서 최고위원은 총 5천만 원이고 당대표는 총 기탁금이 1억 원에 이제 달합니다.
4: 예. 그러니까
5: 이재명 당대표 시절 총 기탁금 이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이었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근데 민주당은 이제 청년 원외 후보에게는 절반을 감면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최고위원이 본경선까지 나가게 되면은 2,500만 원을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거고요.
4: 이건 뭐 돌려받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내는 거죠.
5: 맞습니다. 돌려받는 돈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청년 정치인이나 원외 인사에게는 이거 너무 장벽이 높다 이런 이제 지적이 나왔고요. 실제로 이제 정민철 최고위원 후보가 기탁금을 마련하려고 이제 후원 계좌를 공개했다가 이 정치자금법 논란으로 이제 모금을 중단하는 일도 있었는데 정 후보가 이제 1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법적 검토가 부족했다. 이제 모금액을 모두 반환하겠다 밝히면서 또 방송도 좀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근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대목은 이제 청년 정치는 이제 스스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길 자체가 막혀 있다. 이제 원내 후보에게 청년 기탁금 감면이나 후원금 제도 개선 정도는 좀 논의해 달라 이런 호소를 하긴 했습니다.
4: 뭐 사실 예비 후보만 그러니까 예비 경선만
5: 네.
4: 예비 경선만 청년 최고위원이 2천만 원이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돈 없으면 이거 못하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한데 김민석 전 총리도 좀 뭐라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5: 네, 그러니까 이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대표 시절에 기탁금을 낮췄었는데 왜 다시 올렸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청년과 장애인 후보에 대해서는 좀 추가 감면을 요구를 했고요. 송영길 후보도 청년의 기탁금을 올리는 정당이 어떻게 청년 정당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서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현직 국회의원들이야 보수에 정치자금까지 있으니까 그나마 부담이 적겠지만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다.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으니까 좀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낮추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의견을 냈어요.
4: 예.
5: 근데 여기서부터 또 다시 논란이 시작되는 게 이후에 이제 민주당 당원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지금 당신이 대통령인지 민주당 당 대표인지 착각하는 것 같다. 당무개입으로 박근혜 2년 감방,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당무개입도 아닌데 열린우리당 잘 봐달라는 말 한마디에 탄핵까지 당하실 뻔했다, 명심하시기 이런 좀 센 댓글을 남겼어요.
4: 예.
5: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도 법률과 민주당 당원

0: 당규에 의해 당원으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되고 있으니 이 급작스러운 청년 기탁금 과도한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당무 개입일 수는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0: 국민의힘도 당연히 이거 당무 개입이라 비판에 가세를 했고요. 장동혁 대표는 차라리 정청래 대표 떨어뜨려달라라고 말하라 이렇게 비판을 했고 이제 국민의힘 최보훈 수석 대변인 역시 당무 개입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저녁에 또 SNS에 글을 남겨서 국민의힘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비판하시라 이런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민주당은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0: 그러니까 민주당 일단 내일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다시 열어서 이 청년 후보 기탁금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했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청년 후보 추가 감면 등이 좀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민주당 설명은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이 예년에 비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서 지금 160만 명인데
1: 예.
0: 실제로 선거에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후보 난리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올렸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이 부분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기탁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도 많이 올랐는데 특히 청년이나 원외에 나가는 후보들도 500만 원이었는데 예비 경선만 2천만 원으로 4배가 올라서 이거 부담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논의는 민주당에서 새롭게 한다고 하는데 먼저 김주일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이게 이제 2020년. 그때 이제 뭐 예비 경선 본 경선 다 합쳐 가지고 하면 2020년, 2021년, 2022년 그때 당 대표가 8천만 원, 그리고 최고위원이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당 대표 2기 때 2024년에 그 절반인 당 대표 4천만 원, 최고위원 1,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4,1500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이게 1억 원 5천만 원으로 이제 더 늘어난 거예요.
1: 이거 이제 본 경선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2: 뭐
1: 거죠.
2: 전 예. 금액을 다 포함을 해서 그래서 예비 특히 이제 예비 경선 최고위원 예비 경선만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2천만 원이 된 거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500만 원이었다가 2천만 원이 된 거니까 작년과 비교하면은 이 룰을 며칠 전에 이렇게 알리는 게 맞나 일단 알리려면은 좀 일찍 알려야 되지 않나?
1: 네.
2: 예, 돈이 얼마가 드는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금 급박하게 모든 게 뭐 예전에 선호 투표제도 그렇고 모든 게 좀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소한 한 달 두 달 전에는 이게 엄청나게 뭐 민감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1: 예.
2: 그러면은 좀 미리미리 알리고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또 긴박하게 알리고 또 이게 또 이렇게 막 모금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2024년에 내린 이유는 그때 이재명 당대표가 좀 당내 선거도 선거 공영제를 하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취지로 내렸거든요. 그럼 다시 올리는 데는 왜 올리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어야 된다. 모든 게 조금 좀 불친절해요. 이 당내 선거도 그렇고 왜 이런 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민주당 얘기는 뭐냐면은 옛날에 110만 명이었던 당원이 150만 명이 됐으니
1: 예.
2: 이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보내고 전화도 걸고 그래가지고 이제
1: 비용이 늘어났다.
2: 홍보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당비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은 110만 명에서 150만 명 되면은 당비도 그만큼 늘어났는데 당비는 받아서 뭐 하냐?
1: 예.
2: 각 당이 지금 돈을 쓰지를 못해서 남아 돌아요 지금 분당이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당에 돈은 너무 많고
1: 돈이 너무 많다.
2: 예, 그러니까 나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미리미리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돈을 쓸지에 대해서도 조금 합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너무 갑작스럽게 그 예비 후보 특히 최고위원 예비 후보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된 거는 부담이 크죠. 일단
1: 예. 네. 그러면 되지는 못했지만 최고위원에 이제 출마했던 경험이 있는 김식 교수님 기탁금은 대체 왜 필요한 겁니까 먼저?
3: 우선 그 최소한에 들어가는 선거와 관련된 비용들을 본래 후보들이 분담하게 되어 있는 게 원칙이에요.
1: 예.
3: 그러니까 공직선거 후보자들 경선 때도 경선 비용을 후보자들이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 숫자가 많으면 분담이 N분의 1이 좀 줄어들고 경선 숫자가 조금 많고 뭐 이런 것도
1: 예.
3: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원칙적으로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K-보팅이라고 해서 이게 모바일 투표도 하고 ARS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문자 가야 되고요. 또 투표를 관리하는 시스템의 운영 비용이 있기 때문에
1: 예.
3: 최소한의 비용이 드는 건 맞는데 두 번째 얘기는 이제 난립을 방지하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문턱을 낮춰놓으면은 뭐 속된 말로 아무나 다 후보가 예. 돼가지고 이게 좀 판이 좀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번 민주당은 좀 우리 김진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뜬금없이 너무 많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 가능하게 올렸어야 된다고

0: 가요. 저희 때 작년 8월에 제가 갔을 때는 당대표는 4천에서 예비 4천, 본경선 8천이었고요.
1: 예.
0: 제가 나갔던 최고위원은 예비 2천, 본경선 2천에서 4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정도 선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후보가 좀 많으면 좀 줄고 후보가 좀 적으면 좀 늘고 이랬던 건데 지금 민주당은 작년에 비하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급격하게 오른 거예요.
1: 아, 국민의힘도 이제 금액은 세지만 일단 고상태가 유지됐기 때문에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군요.
0: 그죠. 그 정도는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마 작년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만약 있을 때 전당대회를 생각했던 후보자들은 상당히 놀라운 수치가 오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민주당의 선관위 같은 데서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해명은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 특히나 지금 논란이 되는 것처럼 청년들의 기탁금을 올린 건 좀 심하다고 봅니다.
1: 예.
0: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청년들은 그냥 500에서 다 1000으로 했습니다. 그건 아무리 뭐 당대표 기탁금이나 최고위원 기탁금이 높아도 청년들은 굉장히 예외 조항으로 뒀거든요.
1: 예.
0: 물론 이제 이거 우리는 청년을 따로 뽑기 때문에 트랙이 다르니까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민주당은 청년 트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도 똑같이 그중에 하나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청년에 대한 우대 조항이 좀 미흡했던 건 좀 제가 볼 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1: 예,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2: 뭐 과죠. 그리고 각 당이 뭐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늘어난 당비도 있지만 매번 선거 때 선거 보조금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받는 국고보조금 그 돈이 쌓여 있어서 주체를 할 수 없는 지경이에요. 2025년도 등록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의 재산이 657억인데 현금과 예금이 450억입니다.
1: 예.
2: 그 현금과 예금이 어디서 왔겠어요? 늘어난 당비 수입하고 이제 늘어난 선거보조금 국고보조금에서 온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힘은 더 많아요. 1198억이 등록 재산이에요. 물론 국민의힘은 부동산 가치가 훨씬 높아서 그렇긴 한데 때문에 수익자 부담의 논리를 적용하더라도 급격하게 이렇게 기탁금을 인상하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그런 목돈 마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 경제력이 있는 이제 부모나 본인 스스로 경제력이 있는 청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이 갑자기 그런 큰돈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서 당연히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고 아마 재검토한다니까 재검토 될 것 같은데요.
1: 예.
2: 벌써 좀 논란이 커졌잖아요.
1: 그 정도면 예를 들어서 아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대표가 4천 그러니까 예비 4천 본 4천 추가로 하는 거죠.
0: 예.
1: 8천만 원을 기탁금으로 내는 건데 당의 원래 자산 말고 기탁금으로 다 경선을 치르게 되는 건가요?
0: 기본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바일 투표, 문자 투표 이거 관리하는 시스템의 운영 비용은 상당히 들어가는 게 맞아요.
1: 예.
0: 그걸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용으로 분담하는 원칙으로 하는데 두 분 말씀처럼 당에 재산이 많고 재산 불려서 뭐 할 겁니까? 자기 돈도 아닌데. 그 돈으로 그러면 당의 전당대회라는 게 선거의 꽃인데 그런 것들을 하는 데서 좀 당에 남아 있는 예산 같은 걸 좀 전용해서 특히 청년들이나 이런 후보들에게는 조금 좀 선거 공영제 차원에서라도 좀 당비를 쓰는 것 또 당의 자산을 쓰는 건 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2: 게다가 이게 기탁금이잖아요.
1: 예.
2: 기탁금 이외에 선거운동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1: 그렇죠.
2: 후보들 같은 경우에 전체 당원에게 문자를 한번 보내려고 그러면 그 문자 발송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이제 투표 공지하고 투표하라는 문자는 당에서 보내긴 하지만 본인이 홍보용 문자를 보내는 건 별도거든요.
1: 물론 찍어주십시오. 제가 누굽니다. 이런
2: 그렇죠. 문자는. 물론 횟수나 이런 게 제한이 돼 있을 텐데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돼요. 때문에 기탁금만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최소한의 그야말로 당에다 의무적으로 내는 비용이고 후보 등록과 동시에 선거운동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요. 그러면 당대표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원 계좌를 열어서 후원금 모금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청래 후보가 그 당대표 후원회도 열기 전에 본인 국회의원 후원금 4천만 원 모자르다라고 했더니 뭐 3억 얼마가 들어와서 그 돌려줘야 되니까 이제 그만 넣으시라고 당대표 후원 계좌 열면 거기 넣어달라고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 언감생심인 거죠. 당대표 후보도 아니고 때문에 이게 이제 이 당내 선거를 하다 보면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세 분의 후보, 3강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다 현직 의원들이기도 하고 또 워낙 이제 지명도나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후원회 열면 금방 모금 채워질 거예요. 근데 다른 청년 그 최고위원 후보들 같은 경우에 그런 걸 보면 박탈감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청년 최고위원을 뽑느냐 마느냐 별도 트랙을 두느냐 마느냐 가지고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안 두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재정 운영에서까지 청년들한테 장벽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정말 2030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정당 맞냐 이런 얘기가 당 내부에서도 안 나올 수가 없어요.
1: 예.
3: 민주당에서는 실제로 이거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는 게 앞서 선호투표

0: 사실은 대통령이 직접 X에 기탁금 이렇게 인상하는 거는 좀 아쉽다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당무 개입이다. 앞서 이제 당원으로 추정되는 분이 그랬다라고 하는데 하니까 이제 대통령이 당무 개입이라는 거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법이 금한 당무 개입이란 공직선거법 등 법률에 위반해 공직선거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통령이라도 다만 대통령은 뭐 당원으로서 일반적인 의견을 내거나 이럴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1: 당무 개입이라는 말이 너무 폭넓게 아무데나 막 쓰이고 있다. 뭐 그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당무 의견 개진을 허하라.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당을 완전히 분리하는 게 가능은 한가요?
0: 예.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오랜 전통이 있죠. 뭐 여러 가지 과거에 이제 총재 시절, 이제 대통령이 당의 총재를 맡았던 뭐 김대중 총재 뭐 이런 시절에 그러다가 이제 이거 당정 분리를 어느 정도 하고 총재를 맡지 대표를 맡지 않고 대표를 따로 뽑기 시작하면서
0: 예.
1: 대통령이 너무 노골적으로 공천을 주거나 뭐 공천에 개입하거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분리를 했지만은 그동안 오랜 관행을 봤을 때 대통령도 많은 당무에 개입 아니면 의논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하든 정무수석이 하든 뭐 그리고 맨날 얘기하는 게 당정일치, 당정화 뭐 이런 거 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어디까지가 당무 개입이고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정가의 보도처럼 나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당무 개입으로 처벌받았다. 이제 이건데 정확하게는 그때 당시에 국정원 특활비를 이용해서 친박 후보들을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한 게 이게 예. 이제 결국은 징역 2년형이 나온 건데 여기 이제 법으로 처벌하는 거에 있어서 핵심은 그럼 뭐였냐. 그러면은 여론조사 자체를 한 게 문제냐. 뭐 그것도 문제이긴 한데 가장 예. 핵심은 이건 국정원 특활비를 엉뚱한 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용한 거죠.
0: 예.
1: 이게 처벌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뭐만 있으면은 당무개입이다 당무개입이다 이렇게 하는 게 한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0: 예.
1: 이거는 민주당의 원죄죠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예. 뭐만 하면은 숨만 쉬면은 당무개입이다. 물론 그분은 당무개입을 많이 하긴 했어요.
0: 예.
1: 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뭐 많이 하긴 했는데 맨날 당무개입이다라고 하다가 이제는 본인들이 지금 돌려받고 있다 이 생각이 드는데 약간의 그 신사협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신사협정.
1: 이 정도는 당무개입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0: 알겠습니다. 네. 송파병 신사인 김기식 교수께서는 신사협정은 어느 정도에서 하면 좋겠습니까?
2: 저도 그러니까 공직 후보자 선출 과정이나 노골적인 공천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는 건 이제는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직접 가능하지 않죠. 그러나 여당이든 야당이든 물밑에서는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어떤 큰 선거가 있을 때 대통령의 의견이 개진되는 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0: 예.
2: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건 자연스럽게 또 전달이 됩니다. 다만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 특활비 그 문제의 당무 개입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지금 명태균 여론조사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게 예. 이제 공식적으로 정치자금법이나 무슨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경우인데 이게 당무 개입으로 처벌받은 건 아니에요. 명백하게 이야기하면 다른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 건데 그러나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은 또 들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그런 체리 따봉 이준석 쫓아내기
0: 예.
2: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세우기 위해서 안철수 의원 눌러앉히고 나경원 의원 눌러앉히고 뭐 이렇게 했던 건 사실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정치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0: 예.
2: 당내의 어떤 다양한 문제제기와 의견들을 묵살하는 억압의 형태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욕을 먹고 결국은 총선 패배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무 개입을 법을 위반했느니 말했느니 처벌하자마자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후진적인 논의 같고 대통령이 정당 당적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기 정당과 함께 어떻게 논의를 하고 어떻게 의견 개진할 수 있는지는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일정 정도의 좀 저는 프로토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0: 그러면 저희가 이제 법적인 것과 정치적인 걸 좀 구분해서
2: 그렇죠.
0: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행신동의 현인인 그 박원석 의원님께 좀 여쭤보면
3: 아니 이게 자, 이제
0: 잠시만요. 제가 구체적 사례로 여쭤볼게요. 네. 체리 따봉 법적으로는 당무 개입입니까? 윤석열의 체리 따봉
3: 아니죠.
0: 아니고 네. 정치적으로는
3: 그렇게 볼 여지가 있죠.
0: 내가 상윤이한테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3: 아니 그것도 명확하게 예. 그게 공천의 유일한 이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0: 이것도 대통령이 국가공무원법이나 뭐 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느냐라고 보면 그것도 애매해요.
1: 그것도 법적으로는 애매하다.
0: 때문에 이게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을 명시적으로 위반한 그런 이제 당무 개입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처벌의 대상일 수도 있겠죠. 혹은 다른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근데 그게 아닌 이게 이제 이 당정분리라는 정당에 있어서의 오래된 관행 혹은 뭐 원칙 기준 여기에 좀 위배되는 것 같아 라는 걸 가지고 법으로 처벌 가능하냐 그건 좀 애매하죠.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당원 단계를 보면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시대의 그 폐해를 겪은 이후에 아예 당원 단계에 명시적으로 당무 개입 금지 원칙을 대통령에 명시해놨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이 되면 당직을 맡지 않는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원으로서 당론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또 보장이 돼 있어요.
1: 권리와 의무가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번에 이 기탁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의견을 낸 거는 이게 뭐 공직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는 사안은 아니고 민주당 당원 당규나 민주당의 오래된 관행으로 봤을 때 이게 당무 개입으로 볼 여지가 있느냐. 근데 당원 당규에 쓰여 있는 대로라면 당무 개입이 아니에요. 이게 당직을 맡은 것도 아니고 무슨 공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도 아니고 당론 형성에 의견을 낸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때문에 그냥 당무 개입하면 덮어놓고서 대통령이 당 운영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당무 개입이다라는 건 좀 제가 보기에는 비약이고 과장돼 있다고 생각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에 당선 직후에 당정 분리를 선언하면서 오랫동안 이게 민주당이 하나의 관행이다 원칙이 되어왔는데 현실적으로 작동했느냐 보면 그렇지 않은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맞느냐 과연. 이렇게 지금과 같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대해서 엄격한 당정 분리라는 게 그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거꾸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좋지 않게 작용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에 맞게 좀 그때그때 판단될 문제지 어떤 일률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1: 오늘 뭐 가장 합리적인 네 분의 의견은 법적인 당무 개입과 정치적인 당무 개입 그다음에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당무 개입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거고 제가 정리하자면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러 당무 개입은 법적인 건 모르겠고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2: 그런 면에서 우리 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에 당무 개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특정 후보에 대한 편향적인 개입은 분명히 보이잖아요. 정치적으로 비난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법적 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정치적 그 판단의 대상은 분명히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청년 최고위원들 특히 청년 후보들의 기타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일반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맥락을 보면 좀 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 후보로 나온 분들이 다 친명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친명을 도와주는 게 아니냐라는 또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번 놀라운 것은 대통령이 SNS에 직접 댓글을 달잖아요. 그 대통령이 또 싸워요. 그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이 당무 개입의 수준이나 그 여기 범위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재명 대통령의 지나친 정치적 개입과 노골적 개입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1: 대통령의 이제 당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건 어디까지냐 이제 각자들이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이 예비 경선입니다. 당대표는 3명의 후보, 최고위원은 현재 14명의 후보들을 등록을 했는데 8명으로 좁혀집니다. 최고위원은 이제 예측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김준일 평론가님 예측이 어떻게 됩니까?
3: 요즘 예측하면 다 틀려서
1: 그냥 뭐 김씨 이씨 뭐 이렇게 된다고 대충하고
3: 아니 근데 이제 14명 중에 8명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6분이 떨어지는데 누가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떨어질지는 한 몇 분은 보이네요.
1: 일단 그분과 척질 각오하고 대충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3: 이름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뭐 여기 당대표 후보는 일단은 뭐 아무래도 3명 그 기존에 있었던 3강이 좀 유력한 것 같아요. 저는 뭐 마음적으로는 다 뭐 응원하지만은 뭐 김보미, 고민정 이 후보들이 좀 다른 메시지 이런 것들을 뭐 많이 내셔서 꼭 뭐 이분들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얘기보다는 좀 다른 민주당의 모습들을 좀 이번 기회에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개파 안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송영길 개파 뭐 이렇다면 김민석 개파 정청래 개파 이렇게 몇 분씩 다 이제 딱 꼬리표가 붙어 있거든요. 물론 개파가 없는 분도 한 몇 분 계신데 대략적으로 그 계파별로 좀 안배가 돼서 적절하게 올라가지

0: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1: 저도 민주당 의원한테 들은 얘기가 그 셋 둘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덟 명이면은 뭐 그 김민석 후보 측 셋, 뭐 그 정청래 후보 측 셋, 뭐 송영기 후보 측 둘. 그다음에 둘. 최종 다섯에는 둘 하나. 그러니까 근데 누가 될지는 예측은 어려운데 예. 그 비율은 얘기를 합니다. 네.
2: 비슷하십니까 두 분 혹시?
3: 아 근데 전 좀 아쉬운 게 이번에 그 선호 투표제까지 도입이 됐는데 굳이 이렇게 당헌 당규상 그 명시돼 있다는 이유로 컷오프를 통해 가지고 당 대표 후보를 세 명으로 줄여야 되느냐라는 점은 아쉬움이 남아요.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의 다양성을 전혀 못 보여줍니다. 지금 이 만약 세 분 앞서 거론했던 그 세 분이 유력하잖아요. 근데 그 세 분의 공통점은 60대의 남성의 그다음에 다선 중진의 전부 586 뭐 과거에 이제 학생운동부터 시작해서 운동권 출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저런 사람들이 당대표 되는구나라는 표준이 지금 돼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하면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 이제 40대 여성 후보고 과거에 뭐 586이나 이런 운동권 출신이 아니고 또 지난 정부에 뭐 청와대에 있으면서 정치적 경력도 쌓았고 김범희 후보는 뭐 그보다 더 참신한 그런 이제 30대 여성 후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호투표제도 도입된 김에 다섯 명 후보를 다 본선에 직행을 해서 민주당의 다양성을 좀 보여주고 고민정 후보나 김범희 후보가 얘기하는 세대 교체의 의미 그런 거를 뭐 그 저는 그 세 분의 60대 남성 후보들도 부정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2: 예.
3: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런 게 이제 전당대회에서 공론화되도록 만드는 게 훨씬 더 당의 경쟁력이나 체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두 후보 아마 두 후보가 컷오프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그 별로 차이점이 없는 세 명의 후보가 경선하는 게 맞느냐 이런 아쉬움이 남고요.
2: 예.
3: 최고위원 후보는 많이 나오셨잖아요. 지금 14명. 그래서 일부 계파에서는 뭐 생년 출생 생 그 본인이 출생한 달에 따라서
2: 친청계에서
3: 두 명씩 이렇게 투표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오더도 내려왔다고 하던데 뭐 어느 정도 뭐 그 어떤 안배 같은 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조태임 기자는 3대 3대 2 말씀을 하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2: 예.
3: 근데 이제 떨어질 분들은 확실히 보이고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애매한 분들도 좀 있고 추려지겠죠. 뭐.
2: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이번에 김보미 후보가 젊은 목소리로 많이 해서 관심을 끌었는데 예비경선 기탁금 2천만 원 내고 21일 컷오프 되면 사실 그런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더 열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3: 거죠? 그러니까 5분짜리 거죠? 연설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2: 그렇죠. 그러기에는 좀 기탁금이 세요. 네.
4: 저도 최고위원 후보를 해봤습니다만 기탁금 제도는 좀 전면적으로 좀 여야 간에 좀 재조정할 필요는 분명히 있고요. 왜냐하면 진입장벽을 만든다는 게 너무 지금 심각한 그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분들 중에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가 이제 걸러질 텐데 컷오프 되는 그 기준이 당원들 그다음에 중앙위원들 그리고 일반 국민 이렇게 뽑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골고루 안배하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당원들의 의중이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결국 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높은 국민들이 응답하게 되어 있거든요.
2: 예.
4: 그런 내용에서 본다면 당대표 후보나 최고위원 후보도 지금 3명의 빅3를 지지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서 그분 라인들로 다 일단은 예비경선을 통과하지 않을까라는 게 현실적인 판단이고 그건 제가 볼 때 과연 이 민주당의 다이나믹스나 민주당의 어떤 그 생동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될지는 저도 좀 의문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2: 예, 알겠습니다. 기탁금 얘기와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랑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가를 두고 저희가 쭉 얘기를 해왔고요. 일단 광고를 듣고 그다음에 또 주요 이슈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5: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6: 당연하죠.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6: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임 기자, 두 번째 이슈를 보도록 할까요?
1: 네, 무산된 보안수사권 토론.
2: 예,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놓고 이건태 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 토론을 벌이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산됐습니다.
1: 네, 그러니까 토론 성사된 지 하루

0: 판에 이제 이건태 의원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결국 무산이 됐는데요. 처음 이제 공개 토론을 제안한 사람은 한동훈 의원이에요. 한 의원이 지난주 목요일에 민주당 향해서 이 감정적 반발만 하지 말고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왜 폐지해야 하는지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검사 출신 이건태 의원이 나와 토론하자 이렇게 응했습니다. 이 의원은 검사로 20년간 근무를 했고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경험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정치검찰의 실상을 직접 겪은 만큼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서는 안 된다 이유를 설명하겠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JTBC에서 토론을 하기로 잠정 합의를 했었는데 이 의원이 이제 토요일에 토론을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면서 이제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 이 의원은 자신이 이제 토론에 응했던 것은 한 의원이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검찰을 앞세워 조작 기소를 주도한 책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국민 앞에서 그 책임을 묻고 싶었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런데 당원 동지들의 뜻과 우려를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제 토론을 취소한 배경을 설명을 했고요.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민주당 지지층의 반대 여론을 좀 의식한 결정이 이런 분석들은 나옵니다.
1: 한동훈 의원이 강하게 반발 또는 비판 이걸 좀 했을 것 같아요.
0: 네, 한동훈 의원은 당장 이제 도망갔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비판을 했는데 토론에서 일방적으로 밀릴 것 같으니까 민주당 정치인과 일부 지지자들이 도망치라고 압박한 거 아니냐 공당은 부끄러움은 끝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제 민주당을 몰아세웠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건태 의원은 이제 최고위원 선거 앞둔 상황에서 당원 여론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건 사실 방송국과 이제 약속도 되어 있는 상황에서 취소를 예. 한 거기 때문에 이 비판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아,
0: 네, 한 의원께서 혼자서라도 이제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난 얘기할 기회를 달라 했는데 이제 JTBC 측에서 단독 출연 어렵다 이제 불허 결정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시사저널 TV에 진중권 교수와 이 주제와 관련해서 대담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예, 한동훈 진중권 이렇게 대담을 한다라고 합니다. 토론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세 분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토론 무산 과정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이건태 의원이 지금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도 나오고 뭐 친명계 혹은 이제 친석계로 좀 분류가 돼요.
1: 예.
2: 그러면은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이건태 의원이 이거 여기에 응한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는 본인의 존재감을 조금 이제 부각시키는 거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게 이제 이 보안수사권 폐지가 논쟁이 되면은 정청래 후보가 좀 더 선명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무조건 폐지, 닥치고 폐지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더 정청래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1: 예.
2: 아니야 나 김민석 쪽인데 여기도 지금 폐지하는 거야 라는 메시지들을 당원들한테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두루두루 좀 보고 이건태 의원이 응했다고 보고 이게 원래 처음에는 그 김한규 의원한테 한동훈 의원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1: 김한규 의원이 그 법안 발의를 했던 대표 발의자죠.
2: 그러니까 네. 정책 그 부수석이에요. 그러니까 원내 정책 부수석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거는 보안 수사 요구권을 주고 1개월 안에 수사를 해야 되고 하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인사 조치 같은 거를 징계 같은 거 요구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거고 그래서 네. 보안 수사권은 이제 폐지하는 그거를 사실상 당론처럼 이렇게 이제 발의를 한 그것 때문에 논쟁이 있었는데 김한규 의원이 응하지 않으니까 이건태 누구 민주당 나올 사람 없소? 하니까 이제 이건태 의원이 이제 응한 건데 근데 이제 당내에서 여론이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그 정민철 뭐 정책 그
1: 정책위 부의장
2: 부의장도 이제 뭐 이렇게 올렸어요. 이거 하면은 한동훈한테 말리는 거다. 지금 그리고 정부에서 할 일이 많은데 여론이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뭐 예. 이런 얘기들 하고 여러 명이 말렸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여론 지형이 안 좋다라는 거를 사실상 민주당이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논의를 해봤자 당에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다른 걸로 지금 이슈 전환을 해야 된다.
1: 예.
2: 그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4일부터 16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을 했는데 그 유지해야가 61%, 폐지해야가 23%.
1: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예, 검찰의 유지해야가 61, 폐지가 23. 예.
2: 이게 거의 여론이 한 달 사이에 거의 한 20% 포인트 움직였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 한 폐지가 유지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폐지가 한 45 이가 정도 나왔거든요.

0: 거의 반토막 났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상황은 유지 쪽으로 좀 강하게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사실 반반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는 갤럽이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1,003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토론이 무산됐고 이제 또 진중권 교수와 토론을 사실 정확히 표현은 대담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동화입니다. 김규식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2: 결과적으로 한동훈 의원의 주가만 또 올려준 거죠. 그러니까 역시 조선 제일검이고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구나. 그러니까 민주당 거대 의석을 가진 여당이고 지금 검수완박에 이어가지고 검찰의 이제 폐지까지 지금 정해진 상태에서 마지막 남은 쟁점인 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민주당 이렇게 자신이 없나?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민주당 스스로 그렇게 밀어붙이고자 하는 보안 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당론에 예. 스스로의 자신감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극적인 현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민주당 이렇게 사람이 없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아니 저는 이건태 의원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나요? 저 같으면 뭐 돈을 주고라도 좀 나갈 것 같은데.
1: 예.
2: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1: 토론 나가기는 근데 한동훈 의원과 같은 입장이죠.
2: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면 이런 기회가 생기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나가서 본인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마음대로 알리고 또 본인이 정말 그 보안수사권 폐지나 보안수사권 폐지의 어떤 고려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입장이 있으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토론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 예.
2: 그런 기회를 스스로 내쳤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그 내치는 이유가 당원들의 요구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당원들이 이 요구를 어떻게 너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했다는 건데 그런 당원들이 과연 절대 다수의 당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태 의원의 이 나섰다가 그 꼬리를 빼는 이 모습이 정말 민주당의 그 사람이 그렇게 없나?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자신이 없나?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좀 한심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1: 예,
2: 없어요.
1: 박원석 의원님은요?
3: 지난주 금요일 날 한판 승부에 제가 나와서 이해가 안 된다. 저 토론을 왜 수용을 했는지. 그리고 무산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 민주당의 당론이 아직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론이 바뀌어서 토론을 한다면 지금 당내 토론을 해야 돼요. 과거에 금투세 도입 가지고 민주당에서 내부 공개 토론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1: 예.
3: 지금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의 법안이 세 가지나 돼요. 김용민, 박은정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사위 그 법안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김한기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는 TF 법안이 있는데다가 최근에 홍기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안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한 새로운 법안이 또 등장을 했어요.
1: 예.
3: 민주당에서 이 입장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데다가 지금 여론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준일 그 평론가가 갤럽 여론조사 소개시켜줬듯이 거기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보안수사권 유지가 존치보다 조금 더 우세하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1: 예.
3: 이 상황에서 강력하게 어쨌든 보안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는 그런 한동훈 대표라는 외부에 그 국회의원하고 토론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차라리 내부에서 의견 먼저 정리하고 내부의 의견이 확고하게 보안수사권 폐지로 정리가 된다면 그때 가서 누군가 토론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지금 당 내부도 어수선한데 뭐 당 밖에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건태 의원이 아마도 본인이 전당대회 출마를 의식해서 한동훈 그 의원하고 토론을 하게 되면 본인의 체급 상승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의식했던 것 같은데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 정리가 안 되는데 뭐하러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자중질환을 자초하냐 이런 비판이 있었겠죠.
1: 예.
3: 그래서 저는 무산된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빨리 민주당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고 유지를 할 건지 부분적으로라도 아니면 폐지했을 경우에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갈 건지 지금까지 거론됐던 대안은 대안이 못 돼요.
1: 예.
3: 그렇기 때문에 유지 여론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혼란스럽게 그 이 상황을 키우지 말고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정책의총을 한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정책의총을 하면 조금 뭐 그 진전된 그런 정리가 되겠죠.
1: 예. 앞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보안수사권을 유지하는 쪽 의견이 높다. 이건 이제 지난주 앞서 언급한 갤럽 여론조사고요. 46대 39로 유지 쪽이 의견이 좀 더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수사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좀 글을 남기기도 했어요. 이것만 짧게 얘기를 한다 보면 이거 김준일 평론가님이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0: 아니 뭐 추미애 지사님의 어떤
1: 지사님 죄송합니다.
0: 예, 지사님의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와

0: 충정과 뭐 이런 거는 제가 다 이해는 하는데 이제 경기도지사시잖아요. 경기도정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 검찰개혁까지 지금 잠깐 이제 도정을 하고 지금 국회를 떠난 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은 건 아니지만은 예. 아 내려놨죠. 참 예, 내려놨죠. 내려놨죠. 예, 그런 상황이면은 이거는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정을 잘해서 본인이 뭐 앞으로 대선에 나오든 차기의 정치를 뭐 이렇게 도모해야 되는데 아직도 검찰개혁으로 뭔가를 승부를 보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 좀 빠져주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1: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네. 도지사의 입장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대신 이제 김준일 평론가는 도지사는 이제 그런 문제 빠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고 다음 얘기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팀 기자 이거 국민의힘 얘기죠?
2: 네. 재헌절 행사 불참하고 올림픽 공원으로.
1: 예. 재헌절이 이제 공휴일이 됐는데 네. 장동혁 대표가 재헌절 경축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올림픽 공원에 갔습니다. 일단 왜 갔습니까?
2: 일단 이제 참정권 수호 집회, 이른바 이제 참정권 수호 집회라고 하죠. 이제 거기를 간 건데 장 대표가 이제 금요일에도 갔지만 토요일, 일요일 사흘 연속 연휴 내내 이제 올림픽 공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장 대표는 일단 재헌절 행사 불참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 헌법 질서가 훼손되고 있다는 항의의 뜻으로 행사에 불참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왜 매일 올림픽 공원에 가느냐 묻지 말고 그곳에서 분노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보라 라면서 장애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이 된 이번 재헌절에 야당 대표가 재헌절 행사에 불참하는 거 굉장히 이례적이었는데 장 대표 7월 17일 재헌절에 어떤 메시지를 남겼냐면 시민들에게는 올공데이였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재헌절에 대해서요.
1: 올공데이요.
2: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는 재헌절 경축식에 참석을 했어요. 이걸 두고 이제 투톱과 노선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장 대표는 이제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이고 정 원내대표는 원내 지도부로 국회 원 구성 협상이나 이제 공식 협상에 이제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역할 분담이다 이런 설명을 이제 당에선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안철수 의원의 최근 행보도 눈에 띄는데 그 최근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우리 당에 얼씬도 하지 마라 이런 이제 기자회견을 하기도 해서 주목도가 높았었는데 안 의원이 이제 17일에 올림픽 공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SNS에 올림픽 공원 집회 참석자들은 음모론자가 아니라 헌법 수호와 참정권 가치를 외치는 평범한 국민이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1: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철수 의원이 올림픽 공원을 갔어요. 안철수 의원을 나름 잘 아시는 김근식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3: 예, 요즘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그 선명한 좀 노선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엔 좀 존재감이 조금 미미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그 검찰 법원 증언을 계기로 해서 이른바 한동훈 의원과 이제 각을 세우는 모습이 예. 있었고 그러면서 이른바 친한계 스피커들과 또 굉장히 날선 공방을 벌였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올림픽 공원까지 갔다는 걸 제가 보면서 그래도 안철수 의원이 좀 애매한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장동혁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에 동참을 했었고 그다음에 적어도 윤 어게인과는 결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올림픽 공원에 참석을 했고 그것도 재헌절 날 참석을 한 것을 두고 보면 아 지금 안철수 의원께서 나중에 있을지 모르는 전당대회에 일정한 정도의 좀 지분을 좀 확보하려는 게 아닌가 나는 오해를 분명히 살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안철수 의원 자체가 지금 이른바 친윤 그 주류 세력이 이른바 포스트 장동혁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그 당권에 대한 그림을 지금 못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정쩡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 포스트 장동혁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일정 정도의 지지 기반 확보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와의 어떤 선명한 각을 세우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정치적 계산이 섰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그게 과연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도움이 될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그래도 새정치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지분은 좀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안철수다운 노선이 있습니다.
1: 예.
3: 그 안철수다운 노선이 마지막에 가서 결국 친윤의 어떤 그 주류의 어떤 결합하는 모습 그리고 올공에 가서 이른바 부정선거론에 결합하는 모습으로 마지막 결론이 난다면 저로서도 굉장히 좀 안타깝고 좀 씁쓸할 것 같아요.
1: 사실 안철수 의원은 오랫동안 중도적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림픽 공원에 가서 참정권 물론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최근에 이제 올림픽 공원 집회가 변질됐다는 지적들이 네.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박은수 의원님.
4: 그 다들 기억하실 텐데 12월 3일

0: 내란 이후에 있었던 1차 탄핵 투표 표결 때 예.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 혼자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남아서 탄핵 찬성을 했던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1: 그렇죠.
0: 그때 안철수와 지금 제헌절날 어떻게 보면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론자들의 선거 불복 시위로 변질돼 버린 올림픽공원에 간 그런 안철수와 두 가지 안철수가 이게 일관성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그 안철수 의원다운 그런 노선이 있다고 김근식 교수 설명하셨는데 이제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저렇게 행동하는 건 포스트 장동혁 체제에서 지금의 당권파와 지금의 당권파와도 일정하게는 정치적 유대관계를 갖고 본인이 포스트 장동혁 체제를 도모하겠다 뭐 이런 그 목적 때문이잖아요.
1: 예.
0: 아니 근데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장동혁 대표 물러날 생각이 없어요. 심지어 뭐 연임까지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저렇게 김칫국 마시는 게 맞냐. 정무적 판단도 기본적으로 잘 안 되는 데다가 저 올림픽공원에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가 있는 게 특히 제헌절날
1: 예.
0: 어떻게 보면은 여당 대표로서의 자격 없는 모습이거든요. 제헌절은 국회 생일 같은 날입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체제 수립의 순서를 보면 국회가 먼저 생기고 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1: 예.
0: 국회 먼저 나고 정부 먼저 난 겁니다. 때문에 야당 대표라면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당의 일방 독주를 향해서 그리고 협치 부족을 향해서 제헌절을 이용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해야 될 상황에 저렇게 정치적 개토화된 그런 올림픽공원에 가가지고 그런 음모론자들하고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는 게 저게 야당 대표다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1: 예.
0: 거기에 안철수 의원이 저렇게 부안해동한다는 게 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1: 예, 김준일 평론가님은 이제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의 제헌절 올림픽공원 행 물론 사실 그전에도 가고 그 뒤에도 가긴 했습니다만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2: 아니 뭐 제헌절에 올림픽 공원 갈 수 있죠. 근데 제헌절 참석하고 그 기념식 참석하고 가면 안 되나요?
1: 예.
2: 한 2시간만 시간 내서 갔다가 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무예요, 의무. 그거는 당대표 정도 되는 분들은 그냥 당연히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행사가 아니잖아요.
1: 예.
2: 당의 국가에서 하는 행사면은 그거에 대해서 참석을 하는 거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안 갔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기본적인 의무를 안 하는 정치인들을 저는 인정하기가 좀 어렵고 안철수 의원은 흑화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정당에 태도가 휙휙 돌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1: 예.
2: 저는 항상 현기증을 느낍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아니라 장도혁 대표도 그랬잖아요.
1: 친한계로 예.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해서 18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장동혁 대표.
2: 그리고 친한계의 가장 핵심 멤버였다가 갑자기 이제 가장 우파 전사가 돼 있는 거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윤상현 반대쪽에 있는 게 막 서부지법 뭐 폭동 막 이렇게 막 옹호하듯이 막 예. 격려하고 막 윤석열 관저 지키러 갔다가 요즘은 전륜의 선두주자로 막 이렇게 있으니까 1년만 지나면 다 있는구나 우리가 또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예. 거니까 안철수 의원이 변하는 거는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이 당에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게 도움이 될까? 정말로?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당이 강경 보수화되니까 이쪽으로 좀 더 간 것 같은데 이쪽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새로 이진수 의원 들어왔지 뭐 김민전 의원 있지 그래가지고 예. 여기도 포화 상태거든요.
1: 레드오션이군요.
2: 레드오션이에요 여기도.
1: 구구도 레드오션.
2: 구구도 레드오션인데 안철수 정도의 포지션에 예. 스탠스에 눈을 줄까? 하려면은 완전 그러면 장도혁보다 더 나가든지 그냥. 그러니까 애매하다. 항상 죄송하지만 안철수는 항상 애매하다.
1: 예.
2: 그래서 애매해서 오히려 주목을 좀 못 받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예.
3: 저는 안철수 의원이 이제 감정상으로 좀 굉장히 지금 빈정이 상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다들 이야기하지만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닌데
1: 예.
3: 정확히 판단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처음에 증언 문제를 가지고 한동훈 대표 측 그 친한계들과 싸울 때의 모습을 보면 좀 양비론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1: 예.
3: 양비론이 맞긴 맞는데 월곡에 간 건 제가 볼 때 그 감정상 불편함이 조금 더 나간 거죠. 저는 그러면서 그 월곡에 제헌절날 참석한 거 안철수 의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 같고
1: 예.
3: 그전에 증언 문제 가지고 친한계 스피커랑 싸웠던 건 양쪽 다 제가 볼 때는 좀 그 욕먹을 만한 그런 좀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제 김규식 교수님이 계신 곳이 블루오션인데
3: 그런가요?
1: 예, 이제 파도가 높아서 많은 분들이 없어요. 예, 징계의 파도가 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경기도당 위원장 선 거예요.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다가

0: 사흘만에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최고위원과 경기도당 위원장을 겸직할 수 없다 뭐 이런 단계가 또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혹시 최고위원장을 그만두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왜 접었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 아니 도당위원장을 하면 무슨 뭐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낸다 한들 그게 언론에 한 줄에 실리기를 하겠습니까?
0: 예.
1: 아니면 지방선거도 끝난 마당에 도당위원장으로서 공천권이라는 무슨 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욕심이었던 거죠 애초에. 원래는 예. 최고위원 하면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제가 당원 당규는 잘 모르지만은 전례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뭐 김은혜 의원이 아마 지금 도당위원장을 준비한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김은혜 의원하고 정면 대결을 하게 되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슬그머니 접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이분이 부쩍 요즘에 그 장동혁 대표의 최측근으로서 어떻게 보면 당내의 그런 강경 여론을 주도하는데 원래 출신은 민주당 출신이었습니다. 남양주시장이고 예. 그 이전에 뭐 당직도 오래 했었고 그러나 남양주시장 할 때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당시 지사하고 갈등도 빚고
0: 그때 이제 개곡전비를 누가 먼저 했냐
1: 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지금 국민의힘까지 갔는데 글쎄요 저는 뭐 그분 개인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평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 옆에서 강경론을 주도하는 분들이 과연 국민의힘 그 당원과 지지자들의 그런 보편적 견해를 대표하는 분들인가에는 좀 상당한 의문이 있어요.
0: 김준표 평론가님은
2: 뭐 말씀하신 거 대체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조광한 최고위원 동생이 조승환 씨, 한환 씨라고 있는데
0: 예.
2: 이분이 맨발로 얼음에 오래 서 있기 기네스북 보유자라고 하더라고요.
0: 아, 예, 예.
2: 근데 이분을 모시고 지금 최근에 당에서 무슨 퍼포먼스를 행사를 한다라고 해요.
0: 예.
2: 그래서 조광한 최고위원의 위력이 세구나. 예, 뭐 얼마나 당 사람들이 갈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 아닌가 조광한 의원이 사실상 메시지는 이분이 다 내고 있으니까 당권파에서. 예. 예.
0: 이제 맨발로 얼음에 오래 있기 견디기 이게 이제 기네스북 보유자인데
2: 예.
0: 세계 최고 기록이죠. 다 같이 따라하는 건가요?
2: 아니 그러니까 뭐 5시간 넘게 있다고 하니까 그걸 다 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왜 나오는지는 국회에서 그게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0: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연구소 좀 바꾼 포맷으로 1시간 동안 진행했는데 저는 되게 좋았는데 조팀 기자 5초요. 네. 어땠어요?
3: 알찼습니다. 순방했습니다.
0: 네. 5초에 딱 맞는 답이었습니다. 네 오늘 네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네, 오늘 뉴스쇼 1분 여기까지고요. 2부에는 또 새로운 코너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4: CBS 대한민국 가골번지 인천 2026 인천 가구박람회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션에서

0: 열립니다. 가구, 소파, 테이블, 홈리빙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인천 가구박람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보행사는 인천광역시가 후원합니다.
1: 조각.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무더운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손 씻기를 생활화합니다. 식사 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서 드시고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은 과감히 버립니다. 계란, 육류, 해산물 섭취는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날음식과 조리된 음식은 따로 냉장 보관해 주시고 복통이나 구토 증세가 있으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
2: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3: 당연하죠.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수도권 유일 그린바이오 산업지구?
5: 와, 서울에서 1시간?
4: 예스! 연천입니다.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6: 교통은 가까워지고 산업경쟁력은 커지는 곳. 이제 기업도 연천입니다.
7: 기업도 연천. 예스! 예스 연천.
4: 멀게만 느껴졌던 연천이 이제 기업에게 가까워집니다.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기업이 새롭게 주목할 산업 거점 연천.
7: 새로운 기회. 와우. 새로운 연천.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아, 오늘 월요일 아침 2부에서는 손수 변호사와 함께하는 손수 몽타주를 할 텐데요. 법의 눈으로 사건의 조각조각들을 모아서 새롭게 몽타주를 그리고 사건을 날카롭게 짚어보자는 의도로 만들어진 코너입니다. 오늘 첫 장을 장식할 사건은 연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장윤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진 광주 광산경찰서에 알고 보니 이미 지난 2018년에도 제19 감싸기에 부실수사가 있었다. 이런 의혹이 나와서 도마 위에 올랐었다고 합니다. 손수호의 몽타주 손수호 변호사와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앞서도 잠깐 다뤘지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탁금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기탁금에 청년의 정치 진입 문턱을 돈으로 높였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요.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청년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청년의 이름을 걸고 나온 두 분이 있습니다. 정민철 정책위 전 부의장, 김영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와 샵 1212, 그리고 유료 문자를 샵 121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맡았으.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맡았으.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2: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MCO.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2: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7: 법의 눈으로 사건의 진짜 얼굴을 그려냅니다. 손수호의 몽타주.
8: 네, 법의 눈으로 사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만나보는 손수호의 몽타주. 오늘 사건의 이면을 깊숙이 파고들어 주실 손수호 변호사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 네, 안녕하세요.
8: 네, 오늘 특히 파볼 사건은 바로 장윤기 사건입니다.
9: 네, 그렇습니다. 예,
8: 현재 광주광산경찰서의 부실수사냐 아니면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냐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은 사건인데 좀 정리를 해보죠.
9: 네, 사실 이게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이슈거든요. 예. 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논의에도 영향을 주는 상황입니다. 광산서 수사팀장이 구속이 됐죠. 검찰에 송치가 됐고요. 그 바로 위에 있는 형사과장 그리고 서장도 입건이 됐습니다.
8: 예.
9: 게다가 형사과장은 구속영장 청구됐거든요. 내일 오전 11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국민들의 경찰 수사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이 앞다퉈서 지금 수사 경쟁 중이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사건, 장윤기 사건 살펴보기 전에 이거를 먼저 잠깐 좀 살펴보죠.
8: 예.
9: 지금 라디오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영상,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면요.
8: 예.
9: 일단 지금
8: 손수호 변호사님이 준비해온 사진이 있습니다. CCTV 영상 사진인데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9: 네,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 저거 흑백이에요, 컬러예요?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8: 왼쪽 사진.
9: 네.
8: 예, 지금 라디오로만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도로를 나타낸 CCTV 두 사진이 있는데 왼쪽이 흑백 사진이고.
9: 네. 오른쪽은요?
8: 컬러죠.
9: 네.
8: 색깔이 보이네요.
9: 그렇습니다. 뭐 비교해서 보면은 뭐 컬러인지 흑백인지는 뭐 확실하게 구분이 되지 않냐 싶고요. 나란히 놓고 보니까 더 구분이 쉬운데요. 그런데요, 이 사건에서. 이 장윤기 사건은 아니고 다른 사건인데.
8: 아, 이건 지금 다른 사건 사진인 거죠?
9: 다른 사건입니다.
8: CCTV 영상입니다.
9: 네, 그런데 이게 같은 경찰서입니다.
8: 예.
9: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2018년에 수사를 한 다른 사건인데요. 왼쪽의 흑백 영상은 경찰이 검찰로 이제 보낸 증거입니다.
8: 예.
9: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원본은 오른쪽에 있는 컬러였어요. 그래서 이게 컬러 영상에는 당시 상황이 잘 보이는데 흑백으로 보면은 불빛이 번져 보이면서 이게 남녀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 차량에 이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태운 거냐 아니면 여성이 스스로 혼자 탄 거냐, 이게 안 보이게 됐거든요.
8: 잠시만요. 정리를 하면은 지금 있는 사진이 그러니까 CCTV 영상을 캡처한 겁니다.
9: 네.
8: 하나는 흑백, 하나는 컬러 사진인데 이게 약 8년 전에 광주 광산경찰서가 수사한 한 사건의 CCTV 캡처 영상인데, 영상 캡처 사진이죠. 거의 두 사진이 사실 비슷한 시간대인데 한쪽은 흑백, 한쪽은 칼라인데.
9: 네, 그렇습니다.
8: 원본 칼라를 바꿔서 흑백을 해놨더니 뭔가가 좀 감춰진다 이런 건가요?
9: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했는데 경찰이 컬러 영상을 흑백으로 바꿔서 이거를 제대로 안 보이게 한 다음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거거든요. 바로 이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그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2018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8: 예.
9: 그리고요, 이 사건, 2018년

0: 사건의 당사자 중 한 명인 여성. 여성도 경찰 가족이거든요. 경찰서장의 딸입니다. 이 사건 당사자인 남성은요. 지금도 당시에 경찰이 경찰서장 딸 편만 일방적으로 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아, 2018년에 있었던 광주 광산경찰서가 담당했던 사건인데
0: 네.
1: 사건의 양측이 한 남성과 여성인데 이 여성이 전직 광산서장의 딸이라는 거죠?
0: 광산서장은 아니고요. 네, 다른 네. 광주 다른 지역의 전남 지역의 경찰서장의 딸이다. 그래서
1: 경찰 가족.
0: 네, 그때 부당한 수사가 있었다라면서 이거 이미 전조가 있었던 거 아니냐.
1: 예.
0: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경찰에 광주 광산서의 제19 감싸기 수사가 이전에도 있었다. 이런 네. 거군요.
0: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아무튼 같은 경찰서이기 때문에 이 사건 잠시 후에 마지막 부분에 조금만 더 짚어보겠고요.
1: 예.
0: 우선 장윤기 사건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1: 예.
0: 네. 지금 현재 수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주말에도 계속 새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요. 광산서 수사팀이 이 살인범행이 벌어진 바로 다음 날이죠. 5월 6일에 이미 장용기가 베트남 여성 스토킹 강간 사건 용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예.
0: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특히 수사관이 이 스토킹 관련 내용이 포함된 수사보고서를 올렸는데 이 팀장이 빼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5월 8일부터 12일 사이에도요. 팀장이 팀원들에게 이 장용기 사건 성적 목적으로 몰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 번 말했다는 거거든요.
1: 예.
0: 그렇다면 이거는 부실 수사 또는 능력 부족이 아니라 의도적인 봐주기 아닐까라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죠.
1: 와, 그러니까 그런 거네.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오지만
0: 네.
1: 용의자를 보고 있는데 이 용의자가 불과 며칠 전에 어떤 스토킹 강간 사건 용의자다.
0: 네.
1: 그러면 갑자기 막 음악 빨라지고 그래 네. 그놈이 그놈이었어. 수사가 더 속도를 높이게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근데 광주 광산서는
0: 네.
1: 연결시키지 말고 그거는 빼라. 이랬다는 네. 거네요.
0: 게다가 수사팀장이 윗선 얘기도 했거든요.
1: 예.
0: 윗선에 지시가 있었다라는 말을 했고요. 또 그게 혹시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이 드는데 하지만 이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할 때도요. 수사팀장이 언급한 윗선이 누군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 예.
0: 그런데 어제 이와 관련한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국수본이 형사과장이 강간살인이 아닌 일반살인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수사팀장이 진술을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즉 형사과장이 시켰다.
1: 윗선은 형사과장이다. 수사팀장은 경감이고요. 형사과장은 무궁화 3개 한 단계 높은 정이죠. 예, 그러니까 네. 현재 이 윗선으로는 이 형사과장이 일단 지목이 되는 거네요.
0: 그런데요. 사실 그 위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경찰서장도 입건이 된 상태거든요.
1: 예.
0: 국수본은요. 수사팀장 조사 과정에서 당시 광산서장이 남양주 사건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수사팀에게 여러 번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1: 남양주 사건은 뭔가요?
0: 자, 이것도 장윤기 사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직접 관련이기보다는 비슷한 유형의 사건인데요.
1: 예.
0: 장윤기의 이 살인 사건이 5월 5일이잖아요. 그런데 두 달 전인 3월에 남양주에서도 스토킹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 40대의 범인이요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한 20대 여성을 보복 살해한 건데 그때 피해자가 위치 추적까지 당했고 여러 번 신고했는데도 결국은 살해당했어요.
1: 예.
0: 그러자 대통령이 경찰을 공개적으로 질타했습니다. 4월 초에 담당 서장 2명을 포함해서 16명이 징계위에 회부되고 2명은 수사 의뢰까지 했거든요. 그 결과 스토킹을 비롯한 관계성 범죄 관련해서 전수조사에 들어가면서 경찰 조직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1: 그런 상황에서 장윤기 사건이 터진 거군요.
0: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산 서장이 이런 분위기를 다 이식해가지고 야 우리 조심해야 돼 이런 취지로 말한 거 아니냐. 이런 진술이 확보됐다는 단독 보도가 나온 건데요. 즉 장윤기 사건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1: 예.
0: 스토킹 또 성범죄 이런 관계성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외부에 알려지면 남양주 사건처럼 이번에도 경찰이 제대로 일 못했네. 대응 제대로 못해서 살인 사건 벌어졌네. 이런 질책을 받고 문책과 징계로 이어질 걸 우려해가지고 경찰이 강간 살인이 아닌 보통 살인으로 결론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거죠.
1: 스토킹을 별개로 그래서 뺐다.
0: 네.
1: 예.
0: 감추려고 했다.
1: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거는 이 장윤기의 아버지가 장경감. 전남 광주에서 경감으로 있었던 간부였기 때문에 제 식구 봐주기 아니냐.
0: 네.
1: 이런 게 있었는데
0: 네.
1: 봐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좀 뭐라고 할까요? 질타를 받을까 봐 뺐다 이런 건가요?
0: 경찰

0: 특수단이 현재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0: 즉 경찰 가족을 지키려던 게 아니라 광산소 지휘부가 자기들 책임을 피하려고 수사를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낸 거 아니냐.
1: 예.
0: 이런 의혹인데요. 특히 남양주 사건으로 여러 명이 징계를 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아니 우리서 관할 지역에서도 스토킹범이 활보하다가 여성을 죽였다고? 야 그럼 스토킹 신고 제대로 조치 안 해가지고 벌어진 일 아니야? 더 큰 문책이 예상되잖아요.
1: 예.
0: 그래서 아예 이런 스토킹 성범죄 연관성을 지우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사실 장용기의 아버지가 경감, 네. 경감도 간부긴 합니다만 고위 간부라고 하긴 좀 어렵죠.
1: 예.
0: 그리고 또 이런 경감의 부당한 부탁을 들어주려고 또 경감 아들을 지켜주려고 조직 전체가 이런 도박을 한다? 이것도 약간 좀 이상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살인에 살인미수에 스토킹 성범죄까지 있었는데 아무리 이 살인에서 성범죄 목적을 감춘다 하더라도 과연 중형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는 거는 아버지 장경감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1: 예.
0: 그런데 굳이 그거 하나 감추기 위해서 위험하게 청탁을 했다? 이건 이상하다는 거죠. 결국 경찰은요 현재까지 이제 지휘부의 책임 회피 목적이 범행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1: 예, 베트남 여성 스토킹 이걸 제대로 경찰이 막지를 못해서
0: 네.
1: 이 사건 수사하지 못해서 뒤에 이 고이치원양 사건까지 난 건 아니냐 이 질타를 받을까봐 분리시키고 감추려고 했다 이런 건데요. 아주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0: 네, 하지만 그렇다더라고요. 하더라도 이런 각도에서도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런 성범죄 관련성을 지운다. 이거는 광산소 지휘부 입장에서는 문책을 피할 수 있어서 이익입니다.
1: 예.
0: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와 동시에 장용기 그리고 장용기의 아버지 입장에서도 이 형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누군가 이 장용기를 위한 청탁이나 부탁을 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또는 그동안 이른바 이 경찰들 사이에 부당한 봐주기 수사 품앗이가 있었고
1: 예.
0: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도 역시 있다. 즉 지휘부의 자기 보신 그리고 또 경찰 가족 피호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1: 예.
0: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경찰 고위층 또는 외부의 누군가의 청탁이냐 또는 장용기의 부친 장경감의 직접적인 부탁이었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성범죄 관련성이 은폐되었을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1: 그 두 가지가 결합됐을 가능성도 크고요.
0: 네, 그렇습니다.
1: 예, 누군가 부탁을 했더라도 사실은 그러니까 장용기 아버지가 부탁을 했더라도 원래는 안 들어줘야 되잖아요.
0: 들어주면 안 되죠.
1: 예.
0: 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요, 높은 사람, 아주 힘 있는 사람의 지시나 부탁이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인지 또는 경찰 가족의 일이라면은 일단 나서서 덮어두고 다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 뭐 이렇게
1: 예.
0: 생각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장용기 관련해서 여러 건의 자잘한 사건들이 있었고 경찰 단계에서 아버지가 부탁을 했든 뭐 요청을 했든 청탁을 했든 뭐 다 서로서로 아름아름 해줬든 좀 다 봐준 거 아니냐 봐줬던 거 아니냐.
1: 아, 지금 말씀하면 장용기에
0: 네.
1: 약간 다른 사건이 과거에 있었을 수 있다. 그거를 계속 네. 봐줬었다.
0: 이게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이 사건을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1: 예.
0: 장윤기가 그동안 여러 건의 사고를 쳐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계속 봐주고 해결해줬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1: 중범죄가 아니더라도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버지가 직접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들이 서로 다 뭔가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이건 그러면 어떤 사건인가 이런 건 혹시 밝혀진 게 있습니까? 장윤기가?
0: 아직은 아니고요. 혹시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들어오면 그것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 지금 이 내용은 확인된 네. 건 아니고
0: 네네 그렇습니다.
1: 손수 변호사님이 이 사건 잘 아는 분으로부터 일부 제보를 받았다는 거죠?
0: 네네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런 가능성도 좀 살펴봐야 되는 다만 장윤기의 과거 뭐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는 없고
0: 네.
1: 제보를 받았다고 이제 순 변호사가 말씀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서 좀 저희가 쭉 장윤기 사건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수사팀장이
0: 네.
1: 이미 구속이 됐고
0: 네.
1: 형사과장은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0: 네.
1: 앞서 이제 얘기했던 게 원래 강간살인인데 지금 기소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처음에 일반살인으로 의견을 낸 건데 두 사건이 어차피 다 중형은 중형이죠. 근데 형량 차이가 꽤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0: 전 일단 처음에 일반 살인이다, 우발적 범행이다라고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장윤기도 그렇게 주장하다가 나중엔 법정에서 강간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1: 물론 가장 상식적인 해석은 형량을 줄이기 위한 거죠. 새로운 증거가 나왔고 그 증거를 보니 너무나 명확했다.
0: 예.
1: 즉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이잖아요.
0: 예.
1: 여기 보면은 장윤기가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떤 범행을 했고 어떻게 살인에 이르게 됐는지가 확인이 됐고, 이거를 직접 본 장윤기가 더 이상은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제는 인정하자, 그렇다면 형량이라도 조금 더 낮춰보자라는 취지로 인정했다 라는 해석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0: 예.
1: 그런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장윤기가 보여온 특이한 모습들도 함께 좀 감안해서 해석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0: 어떤 무슨 말씀이시지?
1: 일종의 뭐 허세라든지
0: 예.
1: 또는 속어입니다. 뭐 가오 이런
0: 예.
1: 부분이 좀 개입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람을 죽이고 빨래방을 갔습니다. 특이한 행동이죠. 그리고 또 사람을 죽이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 손질을 했습니다.
0: 예.
1: 그리고 또 송치될 당시에 언론 앞에서 모자도 안 쓰고 마스크도 안 쓰고 얼굴도 뭐 고개도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고개 들고 있었거든요.
0: 예.
1: 마치 나를 잘 봐라 이렇게 보여주듯이 이런 행동을 보였는데, 이게 결국 뭐 관심을 갈구하는 거냐, 또는 타인의 시선을 즐기는 거냐, 또는 상당한 외모 자신감과 어떤 자기 애적인 어떤 표현이냐,
0: 예.
1: 이 과도한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또 굉장한 어떤 과시욕을 또 보여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형량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 주된 이유이겠습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까지 증거가 나오면 더 이상 내가 구질구질하게 아니라고 발뺌하고 뭐 이렇게 숨거나 이런 하는 게 멋이 없어. 나는
0: 예.
1: 이런 상황이면 그냥 다 인정하고 딱 깔끔하게 인정하고 나는 그냥 당당하게 하는 게 맞아. 이런 일종의 허세가 아닐까, 이런
0: 예.
1: 과도한 자기애적 성향의 표출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0: 그러니까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기에는 좀 내가 면이 안 선다. 나는 원래 더
1: 네.
0: 흉악범이야. 어차피 들킨 마당에. 이렇게 본인이 그냥 나서서 얘기할 수 있다. 이거 이 말씀이시군요.
1: 네, 그런 성향도 일부 가미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이거 손수호 변호사님이 이제 느낀 점인데 그런 허세가 가미됐을 거다라는 거고요.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뒷생각 없이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 그로 인해 수많은 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
1: 네. 물론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를 보고 성적인 목적을 인정하기 전에 쓴 반성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언급한 그 표현을 보면은요,
0: 예.
1: 이거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는 어렵죠. 이거 역시 극도의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발로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자격증 따겠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0: 예.
1: 뭐 사실 많은 중범죄자들이 피해자 또는 유족의 입장에서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런 범죄를 잘 저지르지도 않죠.
0: 예.
1: 매우 이기적인 건데요. 다른 사람, 특히 내가 살해한 피해자의 고통이나 유족의 고통을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뒷생각이 없었다,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 근데 이게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간 게 아니라 아예 생명을 앗아갔고,
0: 예.
1: 그다음 가족을 전체를 파괴했거든요. 상대 내가 한 행동의 결과가 어느 정도로 중대한지, 상대방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은 상태인지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중범죄 저지른 다음에 구속되고요, 갑자기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감상적인 그런
0: 예.
1: 문학적인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감수성이 폭발하기도 하고. 그런데
0: 자기가
1: 네네
0: 뭐라도 됐냥?
1: 맞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뭐 부정적인 의미겠습니다만 언론의 주목이라든지
0: 예.
1: 또는 여러 사람들의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즐기는 경우도 없지 않거든요.
0: 예, 장윤기의 그 자필 의견서 내용이 좀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공분, 분노했습니다.
1: 네.
0: 어떤 얘기 썼냐면 엄마 아빠 형에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래 희망은 아버지와 같은 경찰관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 네.
0: 본인이 사실은 한 가족의 삶을 파괴해 놓고 엄마 아빠 형에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1: 자, 이게 5월에 있었던 신상정보공개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자필 의견서를 제출한
0: 예.
1: 그 내용이죠. 그런데 내 신상이 설령 공개되더라도

0: 뭐 엄마 아빠 형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물론 아무리 중범죄를 저질렀어도 자기 가족들을 위하는 생각은 할 수는 있습니다.
1: 예.
0: 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범행의 수준이나 어떤 결과를 볼 때 이거 역시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성향이다. 이거 역시 극도의 자기중심적 사고의 결과 아니겠느냐라는
1: 예.
0: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아버지가 경찰이니까 이 부분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라도
1: 예.
0: 그동안 내가 저질러온 여러 건의 자잘한 잘못들을 무마해주고 또 막아주고 처벌받지 않도록 해준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동안의 행동들이 걱정돼서는 아닐까라는
1: 예.
0: 생각도 들거든요. 특히 장래희망이 아버지와 같은 경찰관이라고 밝혔어요. 근데 이거 역시 아버지를 존경해서일 수 있고 또는 아버지가 일을 잘해와서일 수도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또 경찰 일이 내가 보니까 적성에 맞아 보여. 나 정말 하고 싶어. 봉사하고 싶어. 라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혹시 그동안 내 잘못을 다 덮어주고 해결해준 아버지를 보니까 와 경찰 정말 힘이 있구나.
1: 예.
0: 야 경찰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이렇게 결과까지 바꿀 수 있구나. 그럼 나도 경찰 돼야지. 그럼 나도 힘 있는 사람 돼야지. 이런 생각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1: 예.
0: 그리고 아까 그 경찰 내부의 어떤 이야기들 좀 잠깐 했었잖아요. 특히 아버지의 이 장경감의 부탁을 경찰 내부에서 완전히 만약에 부탁이 있었다면은
1: 예.
0: 전제할게요. 그러한 부탁을 완전히 거절하고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봤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근거 없는 그냥 허무맹랑한 상상만은 아닐 것 같아요.
1: 예.
0: 왜냐하면 장윤기 아버지가 휴대전화기 여러 대를 불태워서 훼손했거든요.
1: 예.
0: 이게 장윤기가 전에 사용했던 전화기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의 전화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훼손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대화가 있었는지가 잘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1: 장윤기와 가족들 간에
0: 네.
1: 썼던 대화 뭐 또는 문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또는 가족들이 제3자와 나눈 대화를 이제 은폐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1: 거기에 이제 불리한 정황들이 있다는 거죠.
0: 네, 장경감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 사생활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라고 밝혔지만 이게 뭔가 좀 이상합니다.
1: 예.
0: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장경감이 혹시라도 아들의 이 사건 또는 이전의 범행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이제 아들의 휴대전화기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훼손한 것을 볼 때 게다가 이거 집도 아니고 시골에 따로 거처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훼손했거든요.
1: 예.
0: 가족들이 장윤기의 그동안 과거 범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뭔가 이거를 감추거나 무마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았고
1: 예.
0: 그 과정에서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거를 감추려고 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거는 장윤기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게 주가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장윤기 관련해서 뭔가 감춰야 될 일을 했던 그 가족들 특히나
1: 예.
0: 장경감 본인을 지키기 위했던 거 아니냐라는
1: 예.
0: 의심도 할 수 있는 거죠.
1: 현재는 의심 단계입니다.
0: 네.
1: 하지만 여러 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의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예, 일단 지금까지 이 장윤기 사건 축소 왜곡 은폐 의혹에 관련한 수사도 검찰과 경찰에서 둘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수사 상황 손수 변호사는
0: 네.
1: 어디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0: 지금 경찰도 수사하고 있고 검찰도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찰은 조금 전에 정리한 대로 광산소 지휘부가 이제 징계 좀 피하려고
1: 예.
0: 예, 이렇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있을지 모르는 경찰의 조직적인 어떤 개입 여부 또는
1: 예.
0: 외압 여부 또 장윤기 아버지와 광산소 수사팀 간의 관계 유착 여부 또는 그동안 있었던 경찰 가족 봐주기의 가능성 등등을 종합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예.
0: 이거 다 확인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줘야 되고요. 그래야 수사와 관련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게 국가적으로도 이익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모두의 불행이거든요. 또
1: 예.
0: 모두의 불이익이고요.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강하게 기대합니다.
1: 알겠습니다. 앞서 처음에 CCTV 영상 캡처한 사진 2018년에 광주 광산소가 담당했던 한 사건 그런데 이 사건 한 당사자가 그 전남 광주 총경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쪽 편에 좀 더 서서 뭐 부실 또는 강압수술했다 이런 의혹인데 사건 정리를 간단히 좀 해보죠.
0: 네, 2018년 10월이었는데요. 남성과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남성이요 여자친구에 대한 뭐 감금상해 성폭행 혐의로 붙잡혀서 8개월 동안 구치소에 있었어요.
1: 예.
0: 근데 이때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이제 전직 경찰서장인 거고요. 그 수사 과정에서 이 남성을 조사하면서

0: 이상의 욕설과 폭언을 이제 쏟아냈고요.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은 욕설의 수준이 좀 황당합니다. 어. 네, 정말 적나라한 욕설들을 쏟아냈고요. 예. 게다가 이게 다 진술 녹화되는 과정이었거든요.
1: 예.
0: 그런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변호사 와봤자 소용없다. 변호사 와도 우리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해. 우리가 쫓겨날 거야. 이런 얘기까지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남성이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근데 상해는 무죄. 유사강간 성폭행도 무죄.
1: 예.
0: 또 3시간 감금했다고 기소됐는데 4분이 인정됐고요. 또 재물손괴 인정돼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풀려났는데,
1: 예.
0: 일단 일부라도 유죄는 유죄예요.
1: 예.
0: 완전히 무죄다. 사건 없는 거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이 남성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후에 여성을 고소했는데 놀랍게도 유죄가 나옵니다. 이 여성도,
1: 이 여성도 유죄가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0: 네, 여성도 상해죄 유죄 판결, 그리고 심지어 모해 위증으로 유죄 판결 나왔거든요.
1: 예.
0: 그 후에 이 남성 측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2023년에 진정을 제기했고,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다양한 정말 믿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다 확인이 됐던 거고, 그중에 하나 의혹이 바로 이 증거 영상에 대한 컬러 영상을 흑백으로 조작한 거 아니냐.
1: 예.
0: 이런 의혹인 거죠.
1: 앞서 이제 컬러 영상을 흑백으로, 굳이 흑백으로 변환했다.
0: 네.
1: 그러다 보니 안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 이게 이제 그 남자 측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거군요. 구체적으로는 먼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0: 네. 이 컬러 영상 국가인권위원회는요. 이 경찰이 컬러 영상을 흑백으로 조작했을 거라고 봤어요. 이 컬러 영상은 광주 서구청이 제공한 겁니다.
1: 예.
0: 그런데 인권위가 실험해 보니까요, 이 채도를 0으로 조작하니까 흑백이 되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지면서 이 차에 여성이 타고 내리는 게 안 보인 거예요. 남성은 강제로 안 태웠다. 여자가 혼자 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반면 여성은 남자가 강제로 태웠다라고 주장을 했고, 컬러 영상을 보면 여성이 스스로 탑니다. 그런데
1: 예.
0: 이 부분이 보이면 남자의 주장이 맞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경찰서장의 딸인 여성 입장에서는 이 주장이 맞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를 일부러 바꿔가지고 안 보이게 한 거 아니냐라는 게 인권위의 결론이었는데, 그 후에 이제 이 남성 측에서 광산서 수사관들을 고소했거든요.
1: 예.
0: 근데 이게 결과가 나왔어요. 조금 전에 자료화면이 나왔었는데, 경찰 수사 결과 인위적인 조작 흔적은 없다. 증거 조작의 동기도 없고 증거 조작에 따른 이익도 없다.
1: 예.
0: 이래서 불송치가 됐고 마무리가 됐거든요. 인권위가 제기한 증거 조작이 수사를 통해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주 옛날도 아니고요. 비교적 최근이잖아요.
1: 예.
0: 근데도 경찰이 이렇게 막무가내 수사를 한다? 또 경찰 수사장 딸이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준 거 아니냐는 의심을 산다? 이게 지금도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게 혹시 특정 지역 경찰의 유착이라기보다는 전체 경찰의 문제 아닐까? 이런 고민까지도 함께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1: 예. 사실 남녀간에 좀 그러니까 다툼이 있었다고 일단 봐야 되겠군요.
0: 네.
1: 양쪽이 다 상해죄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남성은 처음에 여성 쪽에서는 유사강간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차에 4분간 이게 이 얘기죠.
0: 네.
1: 여성이 이제 내리겠다고 계속했는데 남성이 못 내리게
0: 네.
1: 한 거.
0: 네.
1: 그게 4분 동안 감금이 유죄로 됐고.
0: 남성은 상해도 무죄 나왔습니다. 여성만 유죄.
1: 아 남성이. 예. 아 그렇죠. 상해는 무죄 네. 나왔고. 뭐 재물손괴 이게 보니까 화장품을 좀 네. 부쉈다.
0: 예, 향수병 이런 걸로 죽겠다. 예.
1: 이게 유죄 나왔고. 그런데 조사 과정에 보니까 이 여성이 뭐 그런 거네요.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뭐 니네 사장 남천동 살지. 그렇게 얘기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서장의 딸이니까. 더 이쪽 편에 서서 경찰이 강압수사, 부실수사를 했다. 뭐 이런 의혹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뭐 증거 조작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만
1: 예.
0: 당시에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고 엄청난 욕설이 있었다는 거는 증거로 다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1: 예.
0: 지금도 이런 일이 있지 않겠냐. 이런
1: 예.
0: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한 사건의 몽타주, 장윤기 사건, 그리고 경찰의 제19 감싸기 의혹 등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 쇼.
1: 예, 오늘은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장을 낸 두 청년 후보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제 무산을 비롯한 전당대회 주요 쟁점 또 2030은 민주당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 들어봅니다. 정민철 민주당 정책위 위장 스튜디오에 모셨고요. 그리고 김영남 전 군인 인권센터 사무국장 모셨는데요. 현재 곧 스튜디오에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먼저 정민철 부의장 인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기호 7번 정민철입니다.
1: 기호 7번이군요.
2: 예.
1: 최고위원에 출마하신 거죠?
2: 맞습니다.
1: 예. 지금 청년 최고위원을 따로 뽑진 않고.
2: 예. 근데 원래 김영남 후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선출직 최고위원에 도전하겠다라고 출마 선언을 한 다음에
1: 예.
2: 청년 최고위원제가 논의가 됐어서 순리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우선 저는 책 1020 극우가 온다라는 책을 썼고요. 지금 교보문고 1, 2등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정치 인플루언서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좀 만들면서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이 좀 청년 세대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뭐 민주 진영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혹은 뭐 정치에 대해서 좀 쉽게 풀어 간다든지 또 극우화가 심해진 다음부터는 좀 이재명 정부를 더 이렇게 지키고 악마에 대해서 좀 팩트 체크를 하고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서 어쩌면 지금의 좀 뭐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도 얻게 된 그런 예. 사람입니다.
1: 알겠습니다. 저도 방송하시는 걸 몇 번 봤어요.
2: 예.
1: 워낙 말씀도 잘하시고 내용도 좋아서
2: 감사합니다.
1: 많은 분들이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많은 분들이 선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네.
1: 일단 내가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되겠다. 이 출사표를 던진 배경은 어떻습니까?
2: 지금 우리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1: 예.
2: 문화전쟁이거든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로부터 더 극심해지고 있는 것이요. 악마화라든지 뭐 정책을 뭐 폄하한다든지 또 성과 자체도 폄하당하고 있단 말이죠.
1: 예.
2: 그런 것에서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문화 전선을 공백으로 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시사인에서 유권자 인식 조사를 했었는데요.
1: 예.
2: 그때 모든 각 사회 현안 이슈 정말 작은 것까지요. 이런 것들 다 정리해놨는데 딱 그 PPT를 보는 순간에 정답을 좀 찾았습니다. 모든 사회 현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혹은 극우 진영에서는 각 사안마다 프레이밍을 해놓고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청년 세대들에게 민주당이 이렇게 나빠
1: 예.
2: 라고 하는 것들을 설득하는 영상들이 하나하나마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1: 예.
2: 근데 그 모든 한 15가지 정도 되는 사회 현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뭐 논리를 만들었거나 성과를 홍보했거나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1: 지금 문화 전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우파 쪽에서 강력하게 프레이밍화해서 청년들에게 소구하고 있는데 이걸 네.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2: 네, 그래서 민주당이
1: 예를 들어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2: 뭐 예를 들어서 잠실 선관위 사태 때요.
1: 예.
2: 시작하자마자 그때 이제 부정선거 시위대와 일반 청년들이 섞였습니다.
1: 예.
2: 그때 극우 진영에서는 이재명 정부를 하야시켜야 된다. 이건 부정선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1: 예.
2: 그거에 대해서 일반 청년들이 같이 선관위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행태에 대해서 분노했을 때 섞이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1: 예.
2: 그리고 제가 그 사안 때 가장 주도적으로 재선거를 함께 주장했고요. 그리고 선관위 개혁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나서야 된다. 민주당은 주도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 특검을 해야 된다.
1: 예.
2: 라고 가장 먼저 주장했는데요. 이것은 사실 부정선거 시위대 일반 청년을 좀 거리를 두고 또 일반 청년들로 하여금 민주당도 선관위 개혁에 적극적이고 또 그때 가장 헷갈렸던 게
1: 예.
2: 이재명 정부의 선관이라고 계속 국민의힘이 프레이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마치 행정실수나 무능인 것처럼 계속해서 시도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을 긋고 알리고 설득하는 민주당이 없었다는 겁니다.
1: 예.
2: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아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반복되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공백을 메꾸고 민주당이 청년 세대에게 설득하고 왜 민주적 가치라든지 약자와 연대라든지
1: 예.
2: 이런 것들 해야 되는지를 알리게 되면 지금 민주당이 걱정하고 있는 대다수의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뭐 구구나 또는 우파들의 이런 민주당 프레임화에 대응을 했었는데 못했다는 쪽에 중점을 둬서 말씀하시는 건데
2: 맞습니다.
1: 그거는 그러면 사실은 뭐 우파나 일부 구구 청년들의 작전에 당했다는 건데 민주당 자체의 잘못은 없습니까?
2: 있죠. 제가 예. 말씀드렸던 게 그 공간을 공백으로 뒀다.

0: 더 나아가서
1: 지금 말씀하신 건 전반적으로는 대응을 잘못했다는 개념이거든요. 아, 그게 아니라 이제 민주당이 그냥 잘못해서 청년들의 마음을 못 얻었어. 대응을 잘못한 게 아니라 원래적으로 이 부분 부분에 대한 얘기는.
0: 네, 기본적으로 대응이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다기보다요. 예. 먼저 설득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요. 상법 개정을 했었죠.
1: 예.
0: 상법 개정을 왜 하는지 민주당이 과연 청년 세대를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미디어로 콘텐츠로 논리로 설득한 적이 있었나요?
1: 예.
0: 그냥 입법은 입법대로 어떠한 전략이나 홍보 전략은 미비했거든요. 이게 마케팅이 되지 않고 브랜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 노란봉투법 때도요.
1: 예.
0: 이 노란봉투법을 왜 진행하게 됐는지 소위 정치 고관여층 당연히 알고 계시죠. 다만 실제적으로 정치 저관여층이나 일반 국민분들도 알 수 있도록 민주당이 더 설득하고 설명하고 홍보하고 브랜딩했어야 됩니다. 그 예. 공간에 공백을 놔뒀기 때문에 극우 진영에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놔뒀다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라든지 민주 진영 혹은 시민사회분들이 이 진정성을 갖고 사회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믿어심치 않습니다.
1: 예.
0: 다만 그것들을 실체적으로 브랜딩하고 마케팅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되고 그럼 이 문제에 공백이 풀리는 순간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우하향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1: 예.
0: 이런 뭐 진보 진영이라든지 민주 진영의 부활 혹은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지금 전반적으로는 대응을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 그 진심은 알고 있다라는 쪽이군요.
0: 네, 왜냐면요. 실제로 지금 청년 세대들에서 약자와 연대를 왜 해야 돼? 왜 약자를 보호해야 돼?
1: 예.
0: 왜 혐오하면 안 돼?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왜 하면 안 되는가? 설득하고 또 이렇게 약자와 연대하고 또 상대방을 혐오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왜 오히려 더 멋있는 모습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있었던 적이 있느냐에
1: 예.
0: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1: 그러면
0: 이 공백을 두고서 왜 쟤네들은 저래? 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러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이 사회 극단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 먼저 설득해야 되고 더 다가가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예.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쪽으로 일단 정민철 전 정책위 부의장의 의견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그게 핵심이다. 일부에서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사실 본인들이 기득권인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86세대가 주축인데 항상 기득권과 싸워와서 계속 뭔가 개혁을 외치면서 싸우긴 하는데 사실은 청년들은
0: 네.
1: 민주당 정부일 때 청소년기를 지냈고
0: 맞습니다.
1: 그런 분이 만났기 때문에 당신들이 기득권인데 대체 누구랑 자꾸만 싸우려고만 하는 거야. 자꾸 싸움만 하면서 대체 우리 미래는 언제 보는 거야.
0: 네.
1: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0: 너무 맞는 지적이고요.
1: 예.
0: 제가 몇 달 전부터 민주진영 유튜브에 출연할 때마다
1: 예.
0: 민주당이 기득권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 지금 청년 세대들에게는 일단은 인식이 형성되는 그 시기부터 민주당은
1: 예.
0: 의석수가 다수였습니다. 국회에서 다수당이었고 그리고 정부도 뭐 문재인 정권이라든지 이랬고요.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뭐 민주당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공백을 놔뒀다는 것도 사실은 기득권이기 때문에 이미 이 사회를 이 사회의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1: 예.
0: 그 공간을 공백으로 놔둬도 괜찮네. 그렇게 큰 문제 없네. 라고 인식했다는 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1: 예.
0: 근데 지금 공통적으로 당원분들부터 또 대통령께서도 이 위기감을 느끼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민주당이 바뀌어야죠. 혁신해야죠. 그러한 측면에서 단순히 혁신해야 된다고 구호처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 예.
0: 실질적으로 마케팅과 브랜딩이라는 해결책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더 소위 기득권화되지 않으려면
1: 예.
0: 어떤 모습이 있어야겠냐라고 보면 사실은 지금 제가 뭐 청년 뭐 기탁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또 전폭적으로 민주당이 또 나아지고 혁신하고 또 장벽을 낮추고 저뿐만 아니라 청년 정치인들이 앞으로 많이 등장하고 또 향후로는 이제 정말 더 민주당이 세대적으로 다양해지는 순간들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1: 예.
0: 이때 민주당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런 새로운 소위 이제 정치는 강물이니까 새로운 물줄기들을 대하냐에 대해서 또 다른 메시지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그런 사례로 몇 가지를 또 얘기했는데 청년 기탁금 문제.
0: 네.
1: 기탁금 문제는 정민철 최고위원이 처음 문제 제기했어요.
0: 예.
1: 원래 예비 경선만 따지면 500만 원인데
0: 네.
1: 갑자기 2천만 원 내라고 하면 어떡하냐.
0: 네.
1: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하시는 중에 김영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님이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일단 소개를 듣고 저희가 네. 또 두 분과 함께 김영남 제가 전 사무국장을 후보로 부르면 되겠죠?
2: 네, 맞습니다.
1: 예, 김영남 후보

0: 님도 최고위원회에 출마하시게 됐는데 일단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김형남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사실 또 CBS 시청자분들께는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으로 예. 인사드린 적들이 많은데요. 이제 군대라는 한국 사회에서 잘 바뀌지 않는 이 예. 공간들을 바꿔온 경험으로 그리고 또 윤석열 퇴진광장에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사회자로서 또 호흡했던 이 시간들을 바탕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또 새로운 예. 여정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당에 사실 지금 최근에 여러 이슈들만 보더라도 참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당의 예. 운영을 현대화하고 이 난맥상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역할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후보 김형남이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0: 예, 최고위원회 뭔가 당을 좀 미래를 내다보게 바꾸겠다 이런 건데 그럼 지금 민주당은 못하고 있습니까?
1: 들어오기 전에 말씀 나누고 계셨던 예. 부분들도 뭐 있습니다만 사실 당이 이제 지방선거 이후로 2030 세대의 그 지지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예. 이제 걱정들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 새로운 세대의 지지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요. 예. 사실 최근에 있었던 기타급 문제라든가 뭐 제가 이제 제기를 하기도 했었지만 이후에 또 당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논의 과정들에서 과연 당이 당 운영을 이렇게 했을 때 젊은 사람들에게 뭐 지지를 요하고 함께 당에 참여해서 당을 뭔가 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예. 고민들도 좀 하게 됩니다.
0: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예를 들어 뭐 기타급 문제 왜 그렇습니까?
1: 제가 이제 처음에 선거 공고를 보고 예. 기타금이 이렇게 4배가 오른 것을 좀 확인한 다음에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앞에 계신 우리 정민철 이제 후보님도 그러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민석 후보님, 그다음에 예. 뭐 어제는 이제 대통령님까지 이렇게 함께 좀 문제 의식에 공감을 해 주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선거 공고가 일단 후보 등록 29시간 전에 났습니다. 그런데 기타금이 갑자기 이제 400%가 올랐어요. 예. 사실 국밥집에서 국밥값을 1,000원 올려도 부득이 올리게 됐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무슨 이유로 기타금을 4배나 올렸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여전히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근데 이제 저는 기타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의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후보자의 예. 책임성 정도를 확보하는 문제로 걷는 것이지 이 기타금을 마치 선거 비용을 N분의 1 하기 위해서 걷는 것처럼 지금 잘못 착오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우리 당은 이미 이전에 선거 공영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예. 선거를 운영하자라는 이전 이재명 당대표 시절의 방침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역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돈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선거에 도전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금권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이나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당이 지금 민주주의 발전과는 예.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0: 사실 이렇게 되면 기타금 같은 게 올라가면 네. 상대적으로 자산 형성이 상대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뭐 장년층이나 이쪽에 비해서는 네. 더딘 청년층에게는 기타금 내기가 더 부담스럽다. 이런 것들 보면 민주당이 청년 세대에 대한 배려 인식 자체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2: 약간 기타금이라는 게요. 사실 기타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저희 선거를 치르면 다들 아시다시피 부가적인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저도 지금 좀 오인받고 있는 것이 뭐 1,000만 원을 못 내서 예. 뭐 울었다느니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아니고요. 당연하게도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뭐 수천만 예. 원의 예산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기타금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그러면 전반적으로 예산안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예. 그러면 또 책임감을 갖고 있는 후보 입장에서는 또 저희 함께하고 있는 팀원들이라든지 또 들어간 비용들 이런 것들에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는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는 원외,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닌 청년 후보이기 때문에 후원의 개설이 일단은 불가능합니다.
0: 불가능하고.
2: 그 상태에서 기타금을 예비경선 냈어야 됐고요. 또 사실 청년 후보들은 예비경선 통과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0: 예.
2: 그 과정에서 예비 후보를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후원에 개설하는데 거의 한 5일에서 일주일간은 걸리는 시간이 걸리는데
0: 예.
2: 예비경선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경선에 올라가게 되면 지금 2,500만 원 더 지출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90분 안에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 이후에. 그럼 그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원외 후보들은 이렇게 뭐 기탁금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모든 후원이 막혀져 있고
0: 예.
2: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청래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룻밤 사이에 4억 4천만 원이 모였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원외 청년 후보인

0: 저희들은 그러면 저희도 후원을 받고 싶고 또 응원해 주는 시민분들의 그런 후원의 마음들이 있는데 예. 우리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막혀져 있고 원내에 이런 국회의원 후보분들은 뭐 법상 이런 제약이 전혀 없고 이런 데에서 사실은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는 거죠.
1: 예.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핵심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의 기탁금은 선거 공영제에 준해서 지금 공직선거법상에는 기탁금이 정액제로 돼 있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은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정액제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당직이나 공직에 예. 출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 앞서 예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앞서 정민철 후보에게는 쭉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실 오늘 비가 좀 많이 와서 김영남 후보님이 좀 늦게 도착하셔가지고 요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시간은 본방 시간은 별로 남지 않았는데 끝나고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2: 예. 예 민주당이 2030 청년들에게 인기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1: 2030 청년들도 저는 한몫급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산이 많고 뭐 소득이 많고 각자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소득은 많은데 자산은 없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각자 일하는 방식이나 예. 고용의 형태도 많이 다릅니다. 근데 유독 20대 30대를 정치권에서 볼 때는 그냥 우리 20대 30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해줘서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와 같은 형태로 접근하게 된다는 것이죠.
2: 예.
1: 근데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030들이 이제 질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모든 다른 2030 사람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게 아닌데
2: 예.
1: 정책적인 처방이 다 똑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다양하게 쪼개서 봐야 된다라고 예. 생각하고 다양한 정책들과 접근 방향성을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뒤를 살게 될 그 미래를 예측을 해나가면서 정치권이 그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나가면서 방향성을 보여줘야지 2030도 아 내가 정부를 믿고 국가를 믿고 앞으로의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
2: 예.
1: 지금처럼 마치 조금 우리 집에 있는 아들 딸들 삐져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달래볼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접근법으로는 계속해서 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2: 예. 지금은 약간 아 청년들이 우리를 안 좋아하니까 좀 달래보자. 뭐 이것도 줘보고 저것도 줘볼까? 이런 식의 문제 해결 태도가 좀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1: 그렇죠. 50대 60대에서 지지율이 빠지게
2: 예,
1: 되면
2: 예.
1: 예. 결국은 부동산 정책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20대 30대에서 정책이 빠지게 되면 뭐 해줘야 되지? 라고 묻는 것이 저는 지금 남맥상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2: 두 분과는 유튜브로 조금만 더 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관절 연구.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네, 오늘 두 분 본방송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는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CBS 경기도가 드릴게요.
3: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2: 드릴게요.
4: 예술인 기회소득.
3: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2: 드릴게요.
4: 예술인 기회소득.
3: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2: 당연히 드립니다.
4: 예술인 기회소득.
2: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4: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2: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제8회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팟페 제주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열립니다. AI 드론과 푸드테크 체험, 전국 우수농가가 모인 파밍플러스, 제주 로컬 푸드를 만나는 로컬 페어까지, 먹방 크리에이터 힙합과의 특별 이벤트, 아이들을 위한 메밀풀장, 그리고 내일 펼쳐지는 푸짐한 경품 이벤트. 제주의 아침 상회, 낮 농장, 저녁 식탁을 하루에 만나는 시간. 푸드테크, 파밍, 페어, 푸팟페 제주. 지금 푸팟페 제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8: 제27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과 성악 등 4개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CBS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충북 CBS 경영기획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9: 날씨와 생활입니다. 지난 연휴 동안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이어졌는데요. 현재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남 일부 지역과 강원도 원주는 현재 호우특보도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중부지방의 경우 앞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더 내릴 수 있어서 계속해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남부지방의 경우는 오늘과 내일 사이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서울과 경기 충청도 지역은 앞으로 30에서 80mm, 그 밖에 강원도와 남부지방은 5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는 비가 잦아서 대부분 지역은 토요일까지 길게 장맛비 예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오늘 한낮에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습도 또한 높아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이를 떠나서 누군가의 성격과 분위기로 사람을 계절에 비유하는 경우가 덜어 있죠. 뭐 예를 들면 봄 햇살 같은 사람, 한여름 소나기 같은 사람, 선선한 가을바람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겨울 한방눈 같은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느 쪽이십니까?

따뜻하고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이 좋은 것처럼 때로는 솔직하고 속 시원한 사람이 환영받을 때도 있죠. 같이 있으면 차분해지는 사람이 필요하듯이 생각만 해도 마음이 포근해지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사계절이 온전히 완성되려면 다채로운 계절의 표정들이 골고루 필요할 텐데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만나는 그 요일들도 마찬가지겠죠? 월요일은 살짝 긴장되고 고단한 시간이지만 일주일의 첫 단추를 끼우는 시간이니까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하기 좋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7월 20일 월요일 입주 1373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